0: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1: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0: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2: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0: Poppy fumed.
2: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0: Piper added. Wally was confused.
1: Why are you both so angry?
3: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푹 빠져서 읽게 될 겁니다. Wally's stomach growled. Growl이라는 것은 으르렁, 으르렁 거리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growl 이 소리와 비슷하죠. 으르렁, growl.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Wally, 즉 이 늑대의 배가 으르렁 거릴 수는 없죠. 배가 어떻게 으르렁 거려요?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이제 배고픈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셋째,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셋째 페니의 집 앞에 도착했는데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갓 구운 쿠키 냄새가 촥 wafted outside 밖에 퍼졌다라고 지난 강의 끝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배가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배탈 난 거 아니고요. 이 배가 고파서 뭔가 먹고 싶어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왈리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Before, 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그가 페니에게 묻기 전에 이 간식 좀 나눠달라고, 맞죠? 간식을 위해서 간식을 좀 달라고 묻기 전에 간식을 좀 요청하기 전에 he had to fit in. 그는 끼워 넣어야 됐습니다. fit in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일정이나 계획 사이에 끼워 넣다, 집어 넣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집어 넣냐면 one last practice blow. 한 번 마지막으로 하는 연습 불기를 끼워 넣어야 됐다. 즉, 페니의 집 앞에 좋은 냄새가 나니까 아, 간식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에 한 번은 이 풍선껌 불기 연습을 마지막으로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페니의 벽돌집 앞에서 또 벽돌집에 대고 눈 감고 숨 들이마시고 또 불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저기 아주 중요한 had to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다음 내용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had to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보기만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 had to라는 것의 원래 표현은 have to입니다. have to의 과거형인데 자, 요거 일단 예문을 통해서 제가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today.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저의 숙제를 끝내야만 합니다. have to라는 것은 뭐뭐를 해야만 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나타내죠. 의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거, 그 의무, 해야 되는 일을 의미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 내 숙제를 끝내야 한다라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어제 나는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have to를 그대로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I had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내 숙제를 끝내야 했었다. 끝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had to이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have to와 had to는 왜 이렇게 사용하냐 하면은 자,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표현을 알고 있죠? 바로 must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데요. must는 과거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없다라는 말이죠. I musted 이런 게 없어요. must는 그냥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musted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X로 표시를 해두었죠. I musted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나는 어제 나의 숙제를 끝내야만 했다. 맞죠? 과거에서 여기에도 과거를 붙이고 앞에도 과거를 붙이고 여기에 있는 ED를 빼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must에 ED를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must는 현재 지금의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할 때 적절하니 만약에 과거에 해야만 했다를 표시 표시하고 싶으면 must가 아니라 have to의 과거인 had to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활용.

0: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나라는 것은 이 지금 왈리, 늑대 옆에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닥순트,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이죠. 나는 이번에는 그를 멈추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어. 막 처음에는 불면 안 돼! Stop! No! 라고 해서 이 풍선껏 부는 연습을 하지 말라고 옆에서 말렸지만 결국은 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에휴, 또 내가 말해봐야 어차피 불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릴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죠. What was the point? 요점이 뭐야? 요점이 뭐야? 라는 말은 말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Instead, 그 대신에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 for the worst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서 왈리를 말리는 것 대신에 맞죠? Instead, 말리는 것 대신에 나는 넣었습니다. 나의 꼬리를 어디에 넣었냐면 between my legs, 나의 다리, 즉 개입니다. 개의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었다는 것이 되겠죠. 넣고요. And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상황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가 꼬리를 왜 두 다리 사이에 넣냐 하면은 바로 혼났을 때나 뭔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혹은 겁먹었을 때 이럴 때 넣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왜 이 왈리를 안 말리고 그 대신 어차피 이 풍선껌 부는 연습을 왈리가 할 테니 왜 이 꼬리를 옆에 있었던 이 클램은 자기 두 다리 사이에 꼬리를 넣냐 하면 왠지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 페니의 집, 그 벽돌 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게 약간 겁이 나기도 하고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꼬리를 두 다리 사이에 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벽돌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안 무너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Wally closes his eyes. Wally는 또 이제 불어야 되니까. 늑대입니다. 풍선껌 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Wally closes his eyes. 그렇죠. 그의 눈을 감았습니다. Took a deep breath.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되겠죠. Deep breath. Breath는 바로 숨입니다. 이 숨입니다.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그의 모든 힘과 함께 즉 온 힘을 다해서 내쉬었습니다. 근데 이 집, 이 마지막 페니의 집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바로 벽돌로 만들어져 있죠.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다행스럽게도는 없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페니의 이 벽돌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Woohoo! I cheered. 내가 환호했습니다. Woohoo! 라고 내가 환호하고 막 신나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선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Wally's stomach growled. Before he could ask Penny for a snack, he had to fit in one last practice blow. I didn't even try to stop him this time. What was the point? Instead, I put my tail between my legs and prepared for the worst.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But Penny's brick house didn't fall down. Woohoo! I cheer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Wally는 그가 쓰고 있었던 그의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And stroll이라는 것은 거닐다,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걷는 것이죠. 걷는 거나 산책하는 거나 거니는 거나 전부 다 걷는 것이니까요. Toward 무엇을 향해서 거닐고 산책하고 걸어갔냐면 앞문을 향해서. 여기서 앞문이라는 것은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막내 페니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죠. 이 벽돌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문으로 갔습니다. I know. 나도 알아.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왈리가 이야기하기를, 아, 나도 알아. 나도 이 쿠키 하나 먹고 싶어. 쿠키 하나 이거 먹으려고. 아, 나도 신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근데 그 집 안에 있었던 페니는, 어, 왈리 왔어. 아유, 클램 왔어. 이렇게 반겨주겠죠. 페니는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greeted. greet은 반기다.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우리는 바로 클램, 이 닥스훈트 개와 소시지 개와 그 다음에 왈리 늑대겠죠. 우리를 반겨줬는데 마침 그때 뭘 했냐면 파피와 파이퍼가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0: 이 옆마당에서 옆마당을 통해서 막 뛰어오면서 뭘 했냐면 squealing, squeal이라는 것은 squeal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소리에서 왔거든요. squeal 끼익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이 파피와 파이퍼가 끼익 하는 소리를 내는 거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옆마당으로 막 뛰어왔을 때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페니가 우리를 반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왈리, What did I ever do to you? 파피, fume. 파피는 첫째입니다.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파피가 fumed. fume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인데요. 근데 씩씩대는 거예요. 머리에서 연기가 막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씩씩대는 거예요. 파피가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왈리야,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What did I ever do to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데? 파피가 화를 내는 것이죠. 파피는 지금 이해가, 파피는 지금 너무 속상하죠. 왜?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Piper, 이제 둘째가 또 거드는 거야. 파이퍼가 뭐라 했냐면, 맞아. 나는 생각했어. 우리는 친구라고 생각했어, 왈리야. 그런데, 너는 왜 우리 첫째, 둘째의 집, 파피와 파이퍼의 집을 왜 무너뜨린 거야?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나의 집을 왜 무너뜨려?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했는데?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왈리는 정작 어떻습니까? 왈리는 자기가 풍선껌 부는 연습을 했지, 집을 무너뜨렸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왈리 was confused. 왈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왈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Why are you both so angry? 왜 너희 둘은 이렇게 화가 났어? 아직 이두 채, 집두 채가 무너진 걸 왈리는 모르는 것이죠. 눈 감고 후 불었고요. 그냥 계속 가버렸기 때문에 집이 무너진 걸 솔직히 모를 수가 있나 싶지만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으니까 왜 너희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라고 묻는 것이죠. 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결말 궁금하시면 미리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을 다시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I know! I'm excited for a cookie too, he said.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and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Wally, what did I ever do to you? Poppy fumed. Yeah, I thought we were friends, Piper added. Wally was confused. Why are you both so angr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2: Growl, growl. Wally's stomach growled. Breath. Breath. Wally closed his eyes, took a deep breath, and exhaled with all his might. Stroll. Stroll. Wally took his headphones out and strolled toward the front door. Greet. Greet. Penny greeted us just as Poppy. Squeal, squeal. Piper ran through the side yard squealing. Confused, confused. Wally was confused. Why are you both so angr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단어는 바로 fume이라는 것인데요. 이 fume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문, hot soup fumed on the table. 이 뜨거운 수프가 어떻게 됐냐면 fumed 했답니다. on the table. 탁자 위에서 fumed 했대요. 그러면 뜨거운 수프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수프는 바로, 이 김이 나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연기나 김을 내뿜다. 왜 뜨거우니까? 뜨거운 건 김이 나니까. 기본적으로 연기나 김을 이렇게 나오는 거나 내뿜는 거, 이게 바로 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나 뭔가 생명체에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fumed. 그녀는

연기나 김을 내뿜었습니다. When she heard the lie. 그녀가 뭘 했을 때? 그녀가 거짓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을 그녀가 들었을 때 머리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면은 영어가 더 잘 읽히고요. 영어 점수도 높아지는 그런 매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싹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책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 좀 달랐죠. 여기에 있는 Big Sweet Wolf, 다정한 늑대라고 있는데 왜 다정한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 늑대는 참 다정하고 참 심성이 고운 친구구나, 그런 늑대구나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You blew our houses down!
2: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I added.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0: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왔네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blew our houses down. Poppy and Piper held a fallen straw and sticks 라고 되어 있네요. Poppy,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Piper, 둘째. 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blew our houses down. 네가 여기서 you라는 것은 바로 왈리가 되겠죠. 늑대입니다. 늑대야, 네가, 왈리야, 네가 우리 집을 다 무너뜨렸잖아. 불어서 무너뜨렸잖아. 근데 왈리는 이 집을 무너뜨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눈 감고 풍선껌 부는 연습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이 무너진 줄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파피와 파이퍼는 held up, 들어 올렸습니다. 떨어진, 맞죠? 부셔진, fallen, 부셔진 straw, 지푸라기와 sticks, 막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크, 이 봐, 부서졌잖아. I tried to tell you, I said. 내가 말하기, 여기서 I라는 것은 지금 왈리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 바로 위너덕, 소세지처럼 생긴 그 개, 닭순 두 개, 이름은 클레멘타인, 줄여서 클램이죠. 내가 너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늑대는 키가 크고요. 이 닭순뚜는 키가 작거든요. 다리가 매우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그렇죠. 쉽다. 뭐가 쉽냐 하면 사람들이 놓치는 거. miss라는 것은 지나치다, 놓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건 참 쉽다. 무엇을 놓치냐면 a waving wiener dog. 손을 흔들고 있는,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무언가 누군가에게 손짓 발짓하고 있는 이런 소시지개, 즉 닭순트를 놓치는 건 참 쉽다. 왜? 키가 작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못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놓치기 참 쉽지. 내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짧아서 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곤 해. 너도 못 봤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여기는 이 for people이라는 거 있죠. 중학교 문법 문제로도 내신 시험에 정말 단골이죠. 자주 나오고요. 고등학교에도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문장에 있어서 동사 앞에 쓰는 걸 주어라고 하잖아요. 문장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t's fun. 재밌다. To play in the snow. 눈에서 노는 것은 재밌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지금 저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it이 뭐냐면 가주어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 진짜 주어는 to play in the snow가 되겠죠. 눈에서 노는 것.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눈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가? 그걸 써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A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B도 눈에서 노는 거 안 좋아한대요. 이 말은 틀린 말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건 별로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걸 아주 신나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즉, 또 다른 주어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to play라는 게 있잖아요. It's fun, 즐겁다, 재밌다. 누구에게 재밌고 즐겁냐면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재밌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즐겁다는 거예요. To play in the snow. 어디에서? 눈에서 노는 게 재밌다. 즉, 여기에 있는 이 to play가 바로 to 부정사. 우리가 최근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정사라는 건 원래 뭐였다? 기억나시죠? 원래 뭐였다? 동사였다.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동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동하는지, 뭐의 상태를 나타내는지 그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play라는 이 to 부정사, 즉 부정사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사의 주어를 적어줄 때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for plus 명사나 for plus 목적격, 대명사일 경우는 목적격을 적자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 누가 눈에서 노는 게 즐겁다고 하냐 하면 바로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to play 부정사의 주어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for children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정사의 주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어가 아니라

0: 또 다른 뭐냐면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적는다? for 플러스 명사나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는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내신 시험에 종종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4점 오늘 땄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그렇죠. 이제서야 왈리가 뒤를 돌아서 무너진 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왈리는 뒤를 돌았고요. And was shocked.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by what he saw. 그가 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그는, 즉 왈리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죠. 아, 미안. 아, 나 몰랐어. 미안. 파피야, 파이퍼야. 미안. And promised.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Promise는 약속하다가 되겠죠. 약속했습니다. He would build the sisters. 그 자매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이제 왈리가 아, 내가 무너뜨려. 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내가 몰랐다. 아, 근데 진짜 미안. 내가 몰랐던 알았던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다시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클레멘타인, 이 닥순트라는 개도 And I'll help. 아, 나도 도와줄게. 나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정말 정말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You blew our houses down!
2: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I added.
0: 자,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까요?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라고 돼 있네요. 와, 여기 보니까 오늘 좀 새로운 단어가 많다, 맞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는 뭐뭐 때문에. 그렇죠. Poppy가 이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Wally와 나는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greenhouse, 맞죠? a greenhouse. greenhouse라는 것은 초록색 집이 아닙니다. 초록색 집이 아니고 초록색들이 살 수 있는 집. 그게 뭐냐면 바로 온실입니다. made of glass. 유리로 만든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온실에서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그녀의 식물들이 자라고 flourish는 잘 자라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잘 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온실을, 유리로 된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어쩌면은 집이 무너진 게 좀 좋은 일이었나? 순간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괜찮았나? 더 좋은 걸 얻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그리고 since 뭐뭐 때문에 파이퍼는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We built her a lighthouse. 우리는 집을 지어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lighthouse. 빛이 나오는 집입니다. 빛이 나오는 집이 뭐죠? 이렇게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죠. 빛이 나오는 집이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를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등대는 어떤 곳이냐면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그녀가 gaze out 할 수 있답니다. gaze라는 것은 응시하다, 쳐다보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 무엇을 쳐다보냐면 at the ocean waves. 이 바다의 파도들. 바다의 파도들을 그녀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를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we라는 것은 누구예요? 왈리와 클램. 이 왈리와 이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 셋째에게는 집을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줘도 돼요? 셋째의 집은 안 부셔졌잖아요. 셋째는 이 벽돌집,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처음에 나왔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왈리가 어디에 참가한다고 했었죠? 풍선껌 불기 대회.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그리고 왈리가 1등을 했을 때, 어디에서 1등을 했을 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 loudest of all.

0: 그새 맞죠? 아기 돼지 새 자매가 가장 크게 우후 왈리 고고 이렇게 가장 크게 환호를 했답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환호한 것은 그 아기 돼지 새 자매였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네요. 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아기 돼지 삼형제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좀더 재밌었던 부분이 이 늑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좀더 쓰여졌다라는 게, 아, 그 부분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읽은 책은 다시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다시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마지막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iss. Miss.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Promise. Promise.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Flourish. Flourish. The garden began to flourish in spring. Greenhouse. Greenhouse.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Lighthouse. Lighthouse. The lighthouse warned ships of the rocks. Gaze. Gaze.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ve인데요. 이 Wave라는 것이 상하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A big wave hit the beach라고 되어 있네요. 아주 큰 Wave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여기에서 Wave는 바로 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Wave, 바로 파도가 되겠죠. 파도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이런 좀 큰 파도겠죠. 여기 있네요. 맞죠? 큰 파도. 큰 파도가 해변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She waved her hand to say hello. She라는 사람이 그녀의 손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맞죠? 안녕, say hello, 안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 마치 파도는 아닐지라도 파도처럼 이렇게 앞뒤나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게 바로 wav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어떤 물체를 흔들다. 이게 wave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책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복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복습의 힘을 꼭 믿으시고 다시 보기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전자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Let's find out. Come on. Wow, interesting. Oh, 오늘의 사진을 보니까요. 그림을 보니까 배 같은데요. 그렇죠? 강가, 그리고 좀 노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와우, 오늘 조금 트리키한데. 벌써 맞추셨다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로잉, 조정입니다. 빠밤, 좋습니다. 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영차,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로 겨루는 경기를 바로 조정, 로잉이라고 합니다. 로잉은요, 영국 런던의 템스강, 템스강 기슭에 위치한 호화스러운 저택에 사는 귀족들이 시작한 경기라고 합니다. 로잉. 그럼 지금부터 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러 가볼게요. 자, 여길 보시면요. 자, 전후로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canvas라고 부릅니다. 조정 보트의 전후의 공간이죠. 네, canvas 꼭 외워두세요. 자, 두 번째. 와우. 자, catch. 노를 젓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것을 catch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이 화살표 보이시죠? 바로 뒤쪽으로, 네, 땡기죠? 네,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강하게 당기는 이 과정을 바로 backward이라고 부릅니다. backward. 노를 저을 때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강하게 당기는 동작. 네, 이걸 잘 해야 배가 조정이 쭉 잘 나가겠죠? 좋습니다. 스포츠 조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Or. No. Or. No.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troke. 타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Stroke. 타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네,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단어죠. 바로 or. Or, no. Or, no. No. No를 줘도 no. 문장 볼게요. He pulled as hard as he could on the oars. 그는 최대한 힘껏 노를 저었다. 그렇죠? As hard as he could. Oars. Oars. 꼭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 Spurt. 스퍼트, 뿜어져 나오다, 분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Spurt, 정말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자, 문장 볼게요. The player showed a last-minute spurt of speed. 그렇죠. 그 선수는 막판 스퍼트를 냈다. 그렇죠. Spurt,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Spurt. 하지만 영어로는 spurt, spurt 아닙니다. Spurt, 아시겠죠? 잘했어요. 자, 마지막 단어. Stroke, 탑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한번 문장 볼게요.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a stroke man. 그렇죠. 뱃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앉아 전체 리듬을 조절하는 승무원. 이분들을 바로 스트로크맨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트로크맨. 꼭 외워두세요.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Or, no. Or, no.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purt, 뿜어져 나오다, 뿜어져 나옴, 분발. stroke, 타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stroke, 타법, 쓰다듬다, 살살 구슬리다. 방금 배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요, 퀴즈니까요, 꼭 한번 다 같이 맞춰봐요. 자, 첫 번째 문장은 He pulled as hard as he could on the 그렇죠. 제가 입 모양으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는 최대한 힘껏 뭐를 저었다? 자, 영어로 no. 영어로 3, 2, 1. 정답은 oars. Very good. 자, 두 번째. The player showed a last minute blank of speed.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끝! 분발, 네. 뿜어져 나왔다. 영어로 3, 2, 1. Spurt. Very good. 와우, 정말 잘 맞추는데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이건 조금 길어요.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a. 에스로 시작하는 에스. 3, 2, 1. Stroke man. 그렇죠. Stroke man.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1: A boat race is a water sport in which boats compete against each other's rowing speed.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0: called a stroke man. The player showed a last-minute spurt of speed. He pulled as hard as he could on the oars. Rowing is a workout that uses the entire body.
1: A boat race is a water sport in which boats compete against each other's rowing speed. 조정 경기는 노를 저어 배의 속도를 겨루는 수상 경기입니다. The crew member that sits farthest away from the head of the boat and controls the entire rhythm is called a stroke man. 뱃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앉아 전체 리듬을 조절하는 승무원을 스트로크 맨이라고 합니다. The player showed a last-minute spurt of speed. 그 선수는 막판 스퍼트를 냈습니다. He pulled as hard as he could on the oars. 그는 최대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Rowing is a workout that uses the entire body. 조정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조정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배워봤습니다. Did you guys have fun? Alright, see you next time!

0: 표정, 리즈, 그리고 이쪽은 토끼, 토끼. 종이새 토끼예요.
1: I'm tired. I'm tired.
2: 토끼, 벌써부터 피곤해? 어디 앉아서 좀 쉴래?
1: Your hand. Your hand.
0: 아, 맞다. 토끼는 내 손에 앉아서 쉬는 게 가장 편하댔지?
1: 아, 나도 다리 아픈데. 어디 앉아서 좀 쉬고 싶다, 토끼.
0: 어? 근데 이건 무슨 소리야?
1: 뚝딱, 뚝딱. A chair. A chair.
0: 의자? 아, 누군가가 의자를 만들고 있나 봐. 아, 마침 다리 아파서 쉬고 싶었는데. Somebody's building a chair. 친구들, 오늘 그럼 의자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앉아볼까요? 그리고 관련된 영어 표현도 함께 배워보자고요.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chair, 의자를 같이 접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저는 짙은 파란색을 사용할 거예요. Now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요. Fold to the center line. Fold the doors. 양쪽으로 문 접기 해주겠습니다. And open up the left door. 왼쪽 문만 열어준 다음에요.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반으로 접어올려요. You see the left bottom corner? Fold to the left line. Like this. And the right bottom corner, fold to the right line. 이렇게요. Now along the line, fold and unfold. 한번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Repeat here. Now open up the left side, 왼쪽을 열어서 open the pocket, flatten down,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Same here. Now, if you put your finger underneath here, underneath the square, take all the layers, 모든 레이어를 잡아서 밑으로 fold down,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Now, rotate, 이렇게 위아래로 돌려서 you see the bottom edge, 아래쪽 모서리를 slightly fold up, 조금 접어 올릴게요. Now, fold left and right wings, 양쪽 날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Now, pick it up. Open the wings, bring down the square, 중간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차라! A chair is complete! 앉을 수 있는 이런 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의자에 앉아서 리즈 쉬어야겠어요. 쉬러 가볼까요? Wow! Where is this place? 여기가 어디게? 여러분, 바로 여기는 리즈의 집이에요. 오늘 저는 집에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얘들아, 들어와! 예! 리즈의 집이다! 리즈, 초대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어서 와! Welcome! 편하게 앉아!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We take our seats.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We take our seats.
2: 우와, 의자가 진짜 편해. 이 의자 쫑이다.
1: 정말? 그 의자가 그렇게 편해?
2: 오, 완전히 의자에서 잘 수도 있을 것 같아. 의자가 푹신푹신하고 편안해.
1: 의자가 푹신하고 아늑해요.
0: The chair is soft and cozy.
1: 의자가 푹
0: 혁신하고 아늑해요.
1: The chair is soft and cozy.
2: 어? 재미있는 만화할 시간이요. 우리 TV 볼까?
3: 그래, 좋은 생각이야.
2: 어, 그러자.
1: TV, turn on the TV.
0: 우리는 TV를 봐요.
1: We watch TV.
0: 우리는 TV를 봐요.
1: We watch TV.
2: 우리 이제 만화는 그만 보고 이야기하자.
3: 그래, 그래. 만화도 이제 끝났어.
1: Turn off the TV.
2: TV를 끄고 재밌는 얘기하자고? 좋아, 좋아. 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3: 재밌어.
0: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요.
1: We have a chat.
0: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워요.
1: We have a chat.
0: Home sweet home. 오늘 리즐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원어민의 음성으로 이야기 속에 나온 표현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4: We take our seats. We take our seats. The chair is soft and cozy. The chair is soft and cozy. We watch TV. We watch TV. We have a chat. We have a chat.
0: 여러분, 리즐의 집 구경 잘 했나요?
1: Invite me! Invite me!
0: 아, 토끼도 초대해달라고? 알겠어. 일단 친구들과 함께 복습부터 먼저 하자고. 여러분,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죠?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1: That's right.

0: We take our seats.
1: We take our seats.
2: 이 의자는 푹신하고 아늑해요.
0: The chair is soft and cozy.
1: The chair is soft and cozy.
2: 우리는 이제 TV를 봐요.
0: That's right. We watch TV.
1: We watch TV.
2: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워요.
0: We have a chat.
1: We have a chat.
2: 우와, 정말 잘했어요. Fantastic.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제 의자에 좀 앉아서 쉴까 봐요. 쉬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0: 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1: 잘 지내셨어요?
0: 네, 잘 있었어요.
1: 아, 쌤. 근데 오늘따라 쌤 피부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오늘 잠을 좀 많이 자서 그런가?
1: 아, 진짜요? 쌤, 미녀는 잠꾸러기란 말 있잖아요.
0: 그쵸? 감사해요, 칭찬.
1: 쌤,
0: 소개 받을게요.
1: 근데 쌤이 오늘 늦잠 잤다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늦잠 자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0: 아, 이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지영 학생이 이미 네. 다 알고 있는 두 단어를 합해서 만들 수 있어요.
1: 아, 그러면 늦잠 자다를 자다 하게 되면 sleep이잖아요.
0: 맞아요, sleep.
1: sleep? 늦잠 자다.
0: 늦잠이니까 늦게까지?
1: 늦게까지.
0: late.
1: 맞아요?
0: 맞아요. 어, late.
1: 그러면 sleep late이에요?
0: 맞아요, sleep.
1: 오, late. 진짜요?
0: 그렇게 얘기하면 sleep late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늘 일어나는 평상시보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좀 더 늦게까지 푹 잤다, 푹 자다 라는 뜻이 돼요.
1: 잠을 늦게까지 자다 이래서 sleep late.
0: 맞아요, sleep late 이라고 얘기해요. 잘했어요. sleep late 이라고 하면 뜻만으로 봤을 때는 왠지 늦게 자다 라는 뜻 같아요.
1: 네.
0: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을 쓰면 외국 사람들은 늦게까지 잤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어요. 오, 이게 좀 신기해요. 자, 그러면 네. 지영 학생 문장을 좀 만들어보면
1: 네.
0: 지영 학생이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러면 이 문장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나는 늦잠을 잡니다.
1: I sleep late.
0: 맞아요, I sleep late. 근데 주로 언제 늦잠을 자요?
1: 주말에 자죠.
0: 맞아요, 저도 그래요.
1: 네.
0: 주말에 보통 늦잠을 자요.
1: 네.
0: 자, 그러면 주말에 늦잠을 자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1: 잠시만요.
0: 왜요? 왜요?
1: 잠시만요.
0: 왜요?
1: 제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0: 알겠어요.
1: I sleep late. Weekend.
0: 맞아요, weekend, 주말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1: 네, 근데 뭔가 부족하잖아요.
0: 맞아요, 뭔가 부족해요. 도와줄게요.
1: 네.
0: 할 수 있어요. 자, weekend라고 얘기할 텐데 주말.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거 지영 학생이랑 한번 연습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혹은 뭐 어떤 요일마다 할 때 뒤에 뭔가
1: S 붙이는 거 같죠?
0: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 자, 그러면 주말마다 어떻게 해요?
1: Weekend.
0: Weekend. 좋아요. 근데 이 앞에다가 주말마다, 주말에 라고 얘기할 때 뭔가 붙여줄 거예요. 근데 요일 앞에 붙이는 거.
1: On.
0: 맞아요.
1: 그러면
0: 주말마다?
1: 제가 I sleep late on weekend.
0: 굿죠. 한 번만 더.
1: I sleep late on weekends.
0: Good job. I sleep late on weekends 라고 얘기하면 저는
1: 주말마다 늦잠을 잡니다.
0: 맞아요. 주말마다 늦잠을 잡니다. 라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1: 아, 진짜요?
0: Good job.
1: 쌤, 토요일도 늦잠 잘 수 있잖아요.
0: 딱 맞아요. 딱
1: 콕 찍어가지고.
0: 좋아요. 그럼 저는 토요일마다 늦잠을 잡니다. 어떻게 말해요?
1: I sleep late on Saturdays.
0: Good job. I sleep late on Saturdays.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1: 바꾸면 되네요, 쌤.

0: 잘했어요.
1: 생각보다 되게 잘 이렇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얘가.
0: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영 학생이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1: 잤어. 아, I sleep late tomorrow. This morning.
0: 맞아요. I sleep late this morning. 근데 잤어요 했으니까 sleep 잤어요. sleep은 자다?
1: 혹시 과거에 일어난?
0: 맞아요. 옛날 그러면... 일이었죠. 그러면?
1: Sleep, slept, slept.
0: 맞아요. 그러면
1: I slept late this morning.
0: 맞아요. I slept late this morning 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제 얘기가 됐네요.
1: 아, 그게 다르네요.
0: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I slept late this morning.
0: 잘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영 학생 이거 잘 아네요. sleep 이라는 말이 자다 인데 네. 이게 옛날 일을 얘기할 때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sleep가 되지 않고 slept가 돼요.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영 학생.
1: 선생님, 근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슬립이 좋다고 지금 피부도 쌤이 좋아지시고 뭔가 전적으로
0: 맞아요.
1: 스토리가 흐르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또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0: 이게 사실 sleep late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 자체에는 부정적인 뜻은 없어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어요. 늦잠을 자서 버스를 놓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과하게 내 의도와 다르게 늦잠을 잔 경우에는 쓰는 말이 따로 있어요.
1: 그러면 sleep late은 좋은 단어라는 거죠?
0: 맞아요. 보통은 이게 나쁜 의미로는 잘 안 쓰고 그냥 내가 의도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의도로 내 의지로 평소에 늘 일어나던 시간보다 좀 더 늦게까지 잔 거예요. 이럴 때 sleep late을 써요. 그런데 내 의도와 다르게 늦잠을 잔 거죠. 난 안 그러고 싶었어요. 8시에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10시에 일어났어요. 버스 놓쳤어요. 기차 놓쳤어요. 이럴 때 딱 이럴 때 딱 적절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지영 학생이 만들 수 있거든요.
1: 이것도요?
0: 네.
1: 제가 아는 거예요?
0: 좀 한번 해볼래요? 자, 어쨌든 잠을 잤죠?
1: 그러면? 네, 슬립.
0: 맞아요. 슬립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너무 과해.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1: 너무 많이 잠.
0: 이렇게 과해.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한 것 같아. 뭐뭐 하지 마. 이렇게
1: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 개의 단어를 알고 있어요.
0: 뭐예요?
1: 뭔이랑? 른이랑 오버.
0: 맞아요. 오버. 오버하지 마. 그러죠?
1: 네.
0: 그러면, 자, 이 오버를 슬립 앞에 붙여봐요.
1: 아, 오버를 슬립 앞에? 그럼 슬립 오버, 아니, 오버 슬립이 되죠?
0: 맞아요. 오버 슬립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내 의도와 다르게 많이 잠 걸리고.
1: 아, 뭔가 과하게 잠을 많이 잤다. 이런 뜻이에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좀 안 좋은.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일어났어요. 어떡해. 이런 상황. 이럴 때 떠오르는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1: Oversleep.
0: 맞아요. Oversleep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문장 만들 수 있겠네.
1: 네.
0: 보통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 늦잠 잤어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이미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1: 잤었어. 이렇게 맞는 거죠.
0: 그렇죠. 그럼. 자, 그러면 나 늦잠 잤어.
1: 잤어요?
0: 내
1: Oversleep.
0: I oversleep. 그런데 잤어니까
1: I oversleep.
0: 맞아요. I overslept. 이렇게 얘기하는
1: 거예요. I overslept.
0: I overslept. 늦잠 잤어요. 자, 그럼 보통 앞에 죄송해요. 늦었어요.
1: Sorry, 이렇게. I overslept.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Sorry, I overslept. Sorry, I'm late. I overslept.
1: Sorry.
0: I'm so sorry. I'm late.
1: It's okay.
0: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게 이제 sleep 다음에 late이 붙으면 이거는 이제 진짜 수면을 취하는 쉬는 상태에서 좀 늦게까지 쭉 충분하게 있다라는 이제 좀 부정적이지 않고 좋은 의미에 좀 더 가깝다면 oversleep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원했던 시간보다 좀 넘치게 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비슷한 것 같아 보이는 우리는 그냥 늦잠을 잤어라고 하나의 말로 얘기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걸 알아두시면 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쓰시기 되게 좋을 거예요.

0: 쌤, 저는 술립 레이시 잠자다 늦게 해서 되게 저도 잘 아는 그런 쉬운 단어잖아요. 네,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1: 그죠. 굳이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지영학생이 다 알고 있는 말들로 짜증나니까 늦게까지 자다라는 말을 늦잠 자다라는 말을 쉽게 만들 수 있죠.
0: 근데 뭔가 내가 아는 걸 좀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새로운 단어를 뭔가를 생각하려 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생각보다 지영 학생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영어로 하고 싶은 말들을 생각보다 잘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지내셨어요, 쌤?
1: 네, 잘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0: 쌤, 근데 조금 쌤한테 서운해요.
2: 왜요?
0: 제가 쌤한테 전화를 했는데 쌤이 안 받으셨어요.
2: 아닌데 제가 안 받았을 리가. 아, 혹시 언제였어요?
0: 이틀 전이요.
2: 이틀 전. My phone wasn't working.
0: 네.
2: I'm sorry. My phone
0: 네.
2: wasn't working.
0: My phone wasn't working?
2: My phone wasn't working.
0: 뭐 일을 하느라고 못 받았다고요?
2: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0: 네.
2: 그런 말이 아닌데, 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때, My phone wasn't working은 제가
0: 뭔가 일을 해요?
2: 맞아, 일을 해요. 자, 근데 누가 일을 해요?
0: 잠시만요. My phone?
2: Wasn't working이라고 있어요.
0: 폰이 일하고 있어요?
2: 어, 근데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Wasn't 하시니까 wasn't working.
0: 폰이 무슨 일을 해요?
2: 그치, 폰이 무슨 일을 할까요? 폰이 일을 하면 우리가 전화도?
0: 전화를 받고.
2: 맞아요. 그러면?
0: 망가진 거예요?
2: 네, 이틀 전에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서 못 받았어요.
0: 아, 진짜요?
2: 네, 근데 하루 종일 전화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네.
0: 쌤, 근데 월크란 단어를 보게 되면 사람이 일을 한다, 뭔가 일한다라는 그걸 제일 먼저 기억이 나요.
2: 맞아요. 그 뜻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0: 네.
2: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핸드폰이 일하고 있어요. My phone is working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핸드폰이 일을 한다고?
0: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2: 어색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한국말로 바꾸면 네. 이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핸드폰이 일을 하고 있어. 너 이상해.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 것만 같죠?
0: 네.
2: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쓰면 사람이 일을 하다라는 네. 뜻으로도 쓰고 사실 기계가 일을 하는 상황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의인화해서 생각해보면 기계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도 work. 그래서 한국말로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죠. 작동하다라는 어려운 말을 영어로는 일하다 하는 쉬운 말로 쓸 수 있어요.
0: 뭔가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은 듯 잘
2: 네. 친한 듯 친하지 않은 듯 어색한 듯 어색하지 않은 듯
0: 네, 근데 계속 이걸 입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작동하다, 작동 안 해, 작동해라고 얘기하는 그 어려운 말을
0: 네.
2: 영어 단어로 우리가 이미 너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일하다 하는 work을 사용해서 너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요. 뭔가 사물에 뭔가를 할 때는 핸드폰 같은 경우 저는 되게 어려운 단어를 계속 생각하려 했거든요.
2: 작동하다 왠지 어려우니까?
0: 네.

0: 아닌 것 같아요.
1: 그죠. 월크만 있으면 충분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게 되게 영어 단어 하나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일하다라는 뜻에서 그 일하는 게 누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한다는 건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뜻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뜻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이 문장들을 입에 익숙하게 해두시면 그 적절한 상황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work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시기 되게 네, 편해지실 거라는 거 네,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틀 전에 핸드폰이 네. 작동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네. 영어로 뭐라고 설명해주면 될까요?
2: 핸드폰이 이틀 전에 작동을 하지 않았어.
1: 어, 이틀 전에 빼도 돼요. 그냥
2: 핸드폰이 전에 안 됐어. 그러면 my phone wasn't working.
1: 맞아요. My phone wasn't working 이라고 네. 얘기하면 내 핸드폰이 그때 안 됐어요. 라는 뜻이세요. 안 되고 있었어요. 아.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2: 네, 지금은 사용 가능해요.
1: 지금은 돼요.
2: 되고
1: 자,
2: 있어요.
1: 그러면 지금은 돼요.
2: But my phone is working again.
1: 맞아요. But my phone is working again.
2: 다시 잘 작동하고 있어요.
1: 맞아요. 이제 다시 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현재 핸드폰이 안 돼요. 전화를 좀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 핸드폰이 안 돼요.
2: My phone isn't working.
1: 맞아요. My phone isn't working. 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내 핸드폰이 지금
2: 되지 않고 있어요.
1: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2: My phone isn't working.
1: My phone isn't working. Can I use yours? 이렇게.
2: 오케이.
1: 좀 써도 괜찮겠어요?
2: 오케이. 네.
1: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의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 말고 다른 거, 전화기 말고 다른 것들을 넣어서 네. 문장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위치에 활활 타요. 자, 그러면 뭐가 고장나는 경우가 간간 있어요?
2: 저는 노트북이요.
1: 아, 맞아요. 내장 컴퓨터 아니면 컴퓨터라고 말해도 네, 괜찮아요. 내 컴퓨터가 안 돼요. 어떻게 말해요?
2: 네.
1: 내 컴퓨터가 지금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2: 그러면 아까 배운 걸 하게 되면 내 컴퓨터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1: 맞아요. 자, 그러면 we are ready.
2: 그러면 my computer isn't working.
1: 맞아요. My computer isn't working. 지금 작동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내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다시 네. 뭐라고 한다고요?
2: My computer isn't working.
1: My computer isn't working. 제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잘했어요.
2: 네. 그런 거 듣죠.
1: But
2: my computer is working again.
1: 다시 갑자기 돼요?
2: 네.
1: 알았어요. 지금.
2: 안 된다고 막 주저주게 되는
1: 아,
2: 다시 되는 상황.
1: 아, 그래요? 됐다 안 됐다 해요?
2: 네.
1: 그렇구나.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전엔 안 됐는데 지금은 돼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됐었어요.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돼요. 한번 해볼까요?
2: 네, My computer isn't working.
1: 안 됐었어요.
2: I wasn't working.
1: But
2: My computer is working again.
1: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My computer wasn't working, but it is working again. 이라고 얘기하면 컴퓨터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다시 돼요. 라는 뜻이 돼요. 잘했어요.
2: 아, working이란 단어가 되게 친숙한데 또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새로워진 것 같아요.
1: 그죠? 그죠. 알아두면 좋겠죠.
2: 네.
1: 뭔가 이렇게 뭐가 안 돼서 빌려야, 뭐가 고장나서 지금 잠깐 안 돼서 뭘 빌려야 되는 상황에 설명하기 되게 좋은 말이에요.
2: 아, 그런 것 같아요.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네. 워크가 들어간 문장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1: 네.
0: 지영 학생이 무슨 뜻인지 한번 추측해 보면 좋겠어요.
1: 네.
0: 오케이.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1: 뭐 작동이 잘 안 된다고요? Work out 하게 되면, out 하게 되면 뭔가, 응? 이런 뜻 아니에요?
0: 아. 자, 좋은 기세요. 자, 그런데 이때 everything 모든 것이 will work out 하면 work out에 어떤 뜻이 있냐면
1: 네.
0: 잘 되다란 뜻이 있어요.

0: 잘 되다?
1: 네, 잘 되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잘 풀린다.
0: 잘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1: 맞아요. 그러면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everything
0: 잘 해결된다.
1: 맞아요. 잘 해결될 거야.
0: 될 거야.
1: 어,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0: 어,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1: 맞아요. 아마 이게 열심히 뭔가가 해서 결과가 짜잔 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게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아~ 저한테 한번 해줘 보세요. 저 지금 지쳤어요. 어떡해요.
0: 네. You can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1: Really?
0: I'm sure you can work it out.
1: Thank you.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0: 안녕하세요.
1: 네. 힘들어 지쳐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Good job.
0: Everything will work out fine. We are sure you can work it out.
1: 너의 영어

0: Our research lab is big enough to hold that ship, and we have a winch to pull it in. But some of you are going to have to get wet.
1: If he thinks he can outrun us, he's more of a fool than I thought. Amber 이러는데 우리 첫 번째 단어 outrun 단어가 나오죠. 자, 더 빨리 달리다. 그래서 snare이 우리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이제 Shinoi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 이 snare 잠수함을 어떻게 안으로 끌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수님이 we have a winch to pull it in. 자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로 그거를 끌어 당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몇 명이 이제 바다로 나가야 돼요. Alright, let's see who goes into the ocean. After a swift change of clothes. Wow! No time for sightseeing, Shinoi.
2: We've got to catch the bad guy and stop that fuel discharge.
3: Whoa!
4: I wonder what spooked them.
2: Their snare sub.
1: 우리 슈노이가 신났어요. 막 바다 구경을 하다 보니까 막 와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리가 no time for sightseeing, Shinoi 이럴 말을 합니다. 자, sightseeing은 관광인데 우리가 관광하면은 뭐예요? 막 구경을 하잖아요.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니까 해리가 우리 그럴 시간이 없어.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I wonder what spooked them. 막 이제 이런 물고기가 있는데.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spook, to spook, our third vocabulary word. 겁먹게 하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물고기들이 겁먹었지? 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Snare's sub이 보입니다. Let's see what they do.
0: Looks like he's nearly out of power.
4: Woohoo, Snare! Would you like a lift?
2: This looks like a good place for the hook. Let's make sure the mechanical brat doesn't wriggle free. Okay, Laszlo, you can start the winch.
1: 네, 자 여기에서 스네어이 그냥 거의 뭐 포기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 would you like a lift? 태워 드릴까요? 네,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버이 스네어 잠수함을 끌고 가려고 이 후크를 걸었어요. 이걸 이제 당기는 거예요. 네, that's what it's doing. 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Okay, let's see what's going on in the next page.
0: Welcome aboard, Mr. Snare. I'm guessing you're some sort of rogue scientist? How exciting!
4: Are these really necessary?
0: Your circuits must be getting worn down, Snare. You're getting too easy to catch. Yes, yes. I'm sure you must be so proud of yourselves. Now, shall we engage thrusters before we all get eaten?
5: What?
0: Ha! You don't think I was hiding from you, do you?
2: Then what were you hiding from?
0: Switching sensors.
6: That's huge.
4: What is it?
0: That, my chaotic captors, is a great gargant, and it's his dinner time.
1: 네, 친구들, 이번에는 스네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괴물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라슬로는 아유 이렇게 너 쉽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던지는데 스네어이, shall we engage thrusters before we all get eaten?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누가 우리를 먹기 전에 빨리 출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What?
0: 그래서 스네어이, that, my chaotic captors, is a great gargant.
1: 그러니까 어떤 바다 괴물이 있는데 스네일이 이 괴물을 아는 거예요. 그 괴물 이름이 Great Gargant인데 It's dinner time. 그 괴물이 배고파요. 네. 아, 그래서 스네일이 사실 항상 스네일하고 싸우는데 뭔가 바다 괴물이 나타났는데 이 괴물이 뭔지 참 궁금하죠? 네, 오늘은 안 알려줘요. I'm not going to tell you. You have to come back next time and then we're going to finish the story. Hope you enjoy today's reading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자, 오늘 우리 책을 끝내야 돼요. Which one? Okay. 자, submarine scare. 네. 우리 잠수함에 우리 snare도 왔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바다 괴물인데 이 괴물이 어떤 괴물인지 오늘 알게 될 거예요.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 sea creature? Let us find out. But before we do that,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everyone, the first word is nasty. Nasty, 험악한. 네, 이 컨텍스트에서는 really terrible. That nasty는 또 그냥 뭐 징그러워, disgusting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험악한, 네, very nasty creature이라고 나오는데요. All right, the second word is company. Company는 손님. Okay? 이제 다른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손님. And the third word is to command. To command. 명령하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Okay,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Let's begin our reading. Okay, I want to find out who this creature is. 이 nasty creature. 한번 볼까요? I'm probably going to regret asking, but what's a great gargant? Let's not find out. It's one of the biggest and nastiest ocean creatures in the Chaos Crew star system. I was happily in the process of capturing the beast for one of my cunning plans. When the Chuckle Crew got in my way, he took a swipe at my ship. I had no choice but to create a portal and make my escape to your world. But he came with you. Well, you're going to have to create another portal. And take your pet back home. There wasn't enough power left on my ship, but it looks like you have plenty here. If you remove my shackles, obviously. we've got company. 이제 시노이가 이 Great Gargant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해리가 It's one of the biggest and nastiest ocean creatures in the Chaos Crew star system. Nasty는 험악한. Really, it's terrible. 정말 terrible 합니다. 그래서 이제 Chaos Crew도 Snare를 잡으려고 했고 Snare는 괴물을 잡으려고 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노이 우리 지구 포로로 들어와가지고 이 괴물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림 보면은 여기 아빠가 We've got company 이렇게 말하죠. 회사 그런 뜻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손님.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놀라운.

0: 표정을 짓고 있어요. Let's see. 궁금하죠? What this creature looks like? Engaging emergency thrusters. Get that portal open. But don't think I'm not watching you. Brr. Once created, the portal can't remain open for long. The Gargant will follow us through, but will return immediately and trap it on the other side of the portal. You'll have to do exactly what I say, exactly when I say it.
1: I don't like the sound of this.
2: 여기에서 스네일이 이제 포털 이 포털을 이제 또 이제 열어야 되는데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그걸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데 네, I don't like the sound of this 이렇게 말을 하죠.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3: We don't have any choice. His AI brain's more powerful than all the tech on board. So you have to trust your greatest enemy? Ouch!
1: Can I help you? Where do you get your capes? I've always wondered. I'm buying a new shirt later, and I was thinking about getting one with a big collar.
4: I'm kind of in the middle of something right now.
1: Oh, yeah, of course. Sorry, nice chat.
4: I'll command the portal. You must operate the controls and thrusters when I say. Roger that.
3: I suppose. There's a portal thingy swirling around out there.
2: 네, 지금 우리 그 시노이가 이제 조금 걱정이 되죠. 스네일이 원래 적이니까. 근데 엠버는 이 AI 그 뇌가 훨씬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네, 맡겨야 된다. I'll command. Command는 명령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포로를 이제 명령을 하고 이제 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딱 여기 그림 보이죠? 포로가 생겼습니다. 이제 글로 들어가야 됩니다. All right. So let's continue.
4: Brace yourselves. Full back controls, thrusters to max. Now.
2: Ooh. 여기에서 이제 brace yourselves 그러면은 준비해.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고 다시 나와야 되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4: We're back through and the portal's closed.
3: And no sign of the Gargant. And all the Trinitanium was sucked through the portal. Environmental disaster avoided.
4: Oh, I hate to say this, but great work, Snare.
3: He's gone.
4: I detected an energy surge just before we re-entered the portal. He must have activated a relocator beacon while we were all busy and zapped himself away.
3: Oh, that sneaky little so-and-so.
4: Well, that was an interesting first tour of the day. I'll get you all back to the harbor. Maybe I don't need to go shopping for a new shirt. What do you think?
3: Wicked!
2: 네, 이제 우리 괴물은 없어졌어요. 네, 다시 케어스 크루 세계로 이제 다시 들어갔고 이제 스네어는 없지만 이 코트를 남겨놨어요. 아빠가 이렇게 악당의 코트를 입고 있는데 우리 시노이가 와, 왜케 정말 you know, 정말 악당 같아 그러면서도 좀 쿨해. 네, 그런 거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0: Alright, so that was the end of our story.
2: 오, 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 스네어 원래 악당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명령을 하고 딱 이 해결을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good job, Snare. Thank you. All right. So everyone, I will come back with a brand new story.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갖고 이제 책을 같이.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 이경철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아주 많습니다. 밀다, 누르다, 잡다, 들다, 옮기다, 두다 등 상황에 따라 써야 하는 단어도 다르겠죠. 오늘은 손으로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런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 표현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인 만큼 오늘도 어떤 동작을 쓸지 집중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옮기고 나르고 있습니다. 옮기거나 나르다 라는 단어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문을 지금 뭐하고 있죠? 문을 힘껏 밀고 있습니다. 밀다 라는 단어도 공부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두 명의 사람이 손을 뭐하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지 역시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ush, push. 자, push인데요. 우리 이렇게 sh가 붙어 있으면 보통 sh 발음이 돼요. 그래서 push, push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push 한번 써볼게요. P-U-S-H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써봅시다. P-U-S-H push 이 push는요, 어떤 물건을 밀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혹은 버튼 등을 누르다 라는 뜻도 돼요. 어쨌든 방향이 같죠? 밀다 혹은 누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말도 같이 알아둘게요. 반대말은 당기다가 되겠죠? 내 쪽으로 당기다 라고 할 때는 우리 pull을 써주면 됩니다. 좀 헷갈려요. 우리 밀다 누르다는 push, 내 쪽으로 당기다는 pull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쌤이 퀴즈 내볼게요. 여기 문을 보시면 push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우리 이 문을 밀까요? 당길까요?

밀어야겠죠. push라고 써 있을 땐 미는 거예요. push는 밀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He pushed the door open이라고 했어요. He pushed the door open. 그는 문을 열었는데요. push해서 열었어요. 어떻게 연 거죠? 그는 문을 밀어서 열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pushed the door open. 자, 하나 더 볼게요. Push the button to start. 자, 우리 push the button 밑줄 쳐볼까요? 버튼을 뭐 하는 걸까요? 누르는 게 되겠죠? 시작을 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push는 뭔가 밀고 누르다라는 의미가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old. hold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정말 쓰임새도 많고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잡거나 들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atch라는 단어도 잡다로 배웠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catch라는 것은 무언가 움직이는 물체를 딱 잡다 이런 의미예요. 반면 hold도 잡다인데 얘를 잡고 계속 가만히 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의미 차이 아시겠죠? catch는 움직이는 걸딱 잡다. 그 동작이고요. 이 hold는 잡고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hold 우리 써 보겠습니다. H O L D 읽을 때는 hold.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Hold my hand. 내 손을 뭐 해라? 잡아. 이런 말이 되겠죠?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hold의 아주 중요한 뜻을 하나 더 알아둘게요. 바로 개최하다 혹은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뒤에 파티나 대회 같은 말들이 나오게 되어 파티를 열다 혹은 대회를 열다 이런 뜻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hold입니다. 예문 볼게요. They hold a Christmas party every year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hold a Christmas party 밑줄 쳐볼게요. 그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를 뭐 해요? hold. 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hold a party 하면 파티를 연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구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hold의 다양한 의미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carry로 넘어갈게요. carry. 자, 이 단어도 스펠링을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써볼 건데, R 이두개 들어 있습니다. carry. C, A, R, R, Y. carry. 이 carry라는 건 잡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옮기고 나르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죠. 자,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Let's carry the box to the car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자를 차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르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들고 옮기는 거니까 나르자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I carry my bag every day 라고 하면 나는 매일 가방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죠.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I carry my bag 이라고 하면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쌤은 매일 안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I carry my glasses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carry는 가지고 다닌다 혹은 나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 봅시다. 물건을 옮기다 혹은 가지고 다니다라는 단어 carry 있었고요.

문을 밀다라고 할 때는 우리 push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요? 그렇죠. hold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는 정말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렀던 적이 있나요? 혹은 이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오늘은 장소와 관련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단어들을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한번 말해볼 건데요. 우리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어느 공간 안에 이렇게 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영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자, 우리 어떤 공간 안에 살아도 그 장소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문을 잘 잠그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그리고 우리 사는 곳을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사가다 라는 말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이 단어를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직접 말하고 써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move, move, move인데요. move라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신체를 움직이다 라는 뜻도 되고요. 혹은 내가 움직여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move의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 쓰면서 바로 스펠링을 외워봐요. move, M-O-V-E, move. move는 움직이다 혹은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 라고 할 때는 이 stay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stay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알아두세요. 움직이는 건 move,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머무르는 건 stay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Don't move, don't move 라고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Don't move,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move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이사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 라고 했어요.

했어요. 뭐라고 했죠? We will move into a new house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move into 한번 살펴볼게요. into라는 것은요, 어디로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집으로 뭐할 거예요? move, 이사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move는 이렇게 사는 곳을 옮겨서 이사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 뜻들을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leave. L-I-V-E, leave인데요. leave는 살다, 생활하다라는 의미의 살다도 되고, 죽지 않고 생존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leave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요? L, I, V, E. leave. 자, 살다, 생존하다인데, 생존하지 않고 죽다는 뭐라고 할까요? 죽다는 die, die니까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 볼게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 어디에 live 해? 너 어디에 사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대답도 알아둘게요. 대답할 때는 I live in 어디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서울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나 부산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부산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는 일본에 살아 라고 하려면 I live in Japa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leave를 활용하면 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die의 반대말, 생존하여 살아있다 라는 의미 한번 볼게요.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We cannot live without water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without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without은 뭐뭐 없이 이런 뜻이에요. 뭐뭐 없이.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수 있어요? 없죠. 우리는 물 없이는 살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공기 없이도 살수 없어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We cannot live without air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 없이는 살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live 살다라는 단어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eave. leave. 방금 봤던 단어는 L-I-V-E. leave고요. 얘는 L-E-A-V-E. leave. 좀 길어졌어요. 그쵸? 자, 이 단어 스펠링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면서 바로 외워요. leave. L-E-A-V-E. leave. 조금 길게 발음을 합니다. 이 leave는 집 등의 장소를 떠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메모나 쪽지 같은 걸 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떠나다 예문 살펴볼게요. Let's leave early. Let's leave early. 자, early는 일찍이잖아요. 우리 일찍 뭐 하자? leave. 떠나자가 되는 거예요. 차가 막힐 수 있으니까 우리 일찍 떠나자라고 할때이 leave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leave는 이렇게 남기다라는 뜻도 돼요. Please leave a message. Please leave a message. 무슨 뜻일까요? 메시지를 떠나다? 아니겠죠. Leave a message라는 것은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저를 위해 남겨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Leave, 떠나다, 남기다. 이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 그림들

여러분이 영어로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다라는 단어는 live. 자, 다음 단어도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납니다. leave. 자, 그리고 집을 옮겨요. 이사해요. 이사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move가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영단어를 더욱더 오래 기억하려면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0강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 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재밌는 책 읽으면서 영어에 푹 빠져보는 그런 경험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알라딘, 알라딘이죠. 우리말로는요. 알라딘의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결말로 끝이 나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그 결말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의 펀리딩 그래머에서는 사역동사,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사역동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떻게 끝이 날지 추측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게요.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알라딘이 지금 반지를 문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죠, 손을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공주가 뭔가를 그 마법사의 잔 같은 데다가 따르고 있어요. 초록색 물이네요. 우리가 마시는 게 이 초록색 물, 야채 주스인가요? 뭘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옆에 보니까 마법사가 잠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니도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마법사가 춤추고 있는데 표정이 좀 안 좋은 걸로 봐서는 뭔가 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과 공유해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영어 원서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자 라는 것이에요. 사실 영어 원서, 영어 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영어 원서라는 것은 영어권 국가에서 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영어권 국가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그 작가님들께서 그 문화를 넣어서 쓰신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내용들 자체가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영어로 또 되어 있으니까 나는 우리말로 읽고 싶은데 우리말이 더 친숙한데 그런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영어책을 읽어야 되니 영어책을 접해야 되니 영어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영화로 본 내용을 책으로 읽어본다든가 그런 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중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알라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지금 이미 EBS 홈페이지에 펀리딩 탭에 영어 원서가 전자책 형태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여러 번 읽거나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책들도 우리 친구들이 아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활용해 보면 조금 더 영어책에 접근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배경지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영어책 읽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니까요. 자, 그러면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음성과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en Aladdin tried to return home, he was shocked to find the palace had gone. But he remembered that he still had the wizard's magic ring. Take me to the princess, he told it. And he was. Together, they made a potion, which the princess gave to the wizard. The potion made him fall into a deep sleep. Aladdin rushed to take the magic lamp from the wizard. He rubbed it, and the genie appeared once more. Take me, the princess, and the palace back to China, Aladdin cried. And they were. Aladdin and the princess lived happily ever after, and the genie made sure the wizard could never find them again. He's probably still wandering around the desert.
0: 자, 오늘은 알라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끝이 날까요? 바로 보도록 하죠. When Aladdin tried to return home, he was shocked to find the palace had gone. 지금 지난 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마법사가 나타나서 공주를 이렇게 꿰가지고는 공주에게 새로운 램프를 주고요. 그런데 그 요술 램프, 헐 램프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아프리카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알라딘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he was shocked. 그는 알라딘은 놀랐습니다. 뭐지? to find, 발견하고서는 놀랐습니다. Find the palace had gone. 그 궁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버린 것을 발견하고는 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디 간 거지? 어떡하지? But he remembered. 그런데 그는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that he still had the wizard's magic ring.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알라딘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마법사가 알라딘에게 이 마법의 반지를 줬잖아요. 이거 뭔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알라딘이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죠? Take me to the princess, he told it. 알라딘이 그 반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ake me to the princess. 공주에게 나를 좀 데려다 줘. And he was.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Together, 함께. 이제 만났네요. 다행스럽게 아프리카에서 만났습니다. They made a potion. Potion이라고 하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Potion은 바로 물약을 뜻합니다. 이렇게 마법의 물약,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안 좋은 거다 포함합니다. 물약 이런 거를 potio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물약을 만들어서 which the princess gave to the wizard. 그리고 나서 그 물약을 공주가 이 마법사에게 주었습니다. 아하,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준 거죠. The potion made him fall into a deep sleep. 그런데 이 물약은 made him 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fall into a deep sleep. 아주 깊은 잠에 마법사를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이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다뤄볼까요? 이 make라는 거 있죠. make의 과거형이 made잖아요. 이 make는 그냥 단순히 뭔가 찰흙이나 어떤 교구나 장난감으로 뭔가를 만들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누군가에게 시키다, 뭔가를 하게 하다라는 사역 동사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사역 동사. 사역 동사라는 것은 일을 시키는 동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사역 동사. 대표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일단 이세 개만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도 시키다. have도 시키다, 요청하다. let은 시키다도 맞는데 뭔가를 하게 하는데 약간 허락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락을 해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다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사역동사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She had, 그녀는 하게 했습니다. 시켰습니다. The children, 아이들을 시켰습니다. 무엇을 시켰냐면 밖에서 놀도록 했습니다라는 것이죠.

0: 자, 그런데 이 사역동사 의미 파악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역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역동사는 저기 앞에 have라는 사역동사가 있죠. 그런데 시키는 대상이 있겠죠. 아이들에게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이 시키는 대상이 해야 되는 그 행위가 있어요. 여기서는 play outside가 있죠. 여기에 무엇을 적나하면 동사 원형처럼 보이는 부정사를 적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사라고 하면 앞에 to가 있는 to 부정사를 떠올리는데 이런 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라 해요. 아, 여기서 놀라지 마시고요. 원형 부정사는 말이 아주 쉬운 거예요. 동사 원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원형 부정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to play를 적으면 안 되고 이런 동사 원형의 형태인 원형 부정사를 적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시켰습니다. 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도록 시켰습니다.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Dad, let me ride his bicycle. 아빠는 나에게 시켰습니다. 하게 했습니다. Ride his bicycle. 그의 자전거를 타는 것을 허락해서 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도 let이 허락해서 뭔가를 하게 하다이죠. 자, 그래서 뒤에 ride가 to ride나 혹은 riding이 아니라 바로 ride 그 자체가 와야 된다라는 것,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된다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의 자전거를 타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make, have, let이 사역동사이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볼까요? The potion, 그 물약은 하게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마법사겠죠. 마법사가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빠지는 것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야, 너 이거 해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시키는 것이고 뭔가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역동사라는 거 make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때까지 읽어보았던 것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When Aladdin tried to return home, he was shocked to find the palace had gone. But he remembered that he still had the wizard's magic ring. "Take me to the princess," he told it. And he was. Together, they made a potion, which the princess gave to the wizard. The potion made him fall into a deep sleep.
0: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알라딘은 rushed라고 하면은 급히 움직이다,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To take the magic lamp from the wizard. 그 마법사로부터 이제 무엇을 뺏어야 돼요? 그 요술 램프를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급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지도 가지고 있고 이제 램프만 뺏으면 마법사는 마법을 부릴 수가 없게 되겠죠. He rubbed it.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램프를 문질렀어요. And the genie appeared. 이 genie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appear 의미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램프가 있었어요.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달아납니까? 뛰어다닙니까? 춤춥니까? 아니겠죠. appear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문지르니까 뿅 하고 appear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타났습니다. once more 한번더 나타났어요. Take me the princess. Take me the princess and the palace back to China. Aladdin cried. 알라딘이 소리 질렀습니다. 나와 공주와 그리고 궁전을 다시 중국으로 좀 데려다 주렴이라고 알라딘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누가 빠졌냐 하면 마법사가 빠졌죠. 마법사는 계속 아프리카에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불쌍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이고. And they were.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돌아가 버렸어요. Aladdin and the princess lived happily ever after. 알라딘과 공주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아주 행복하게 그 후로 살았답니다. 자, 그다음 and the genie. 그리고 요정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Made sure the wizard could never find them again. 그리고 무엇을 확실하게 했냐 하면 the wizard 마법사가 could never find them again. 그 알라딘과 공주를 다시 찾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취했나 봐요. 이제 마법사가 와서 괴롭힐 일은 없겠네요. 아마 알라딘이 부탁을 했겠죠? He's probably still wandering around the desert. 자, 볼까요? He's still. He's probably는 아마도라는 의미예요. 그는 아마도 여전히 wandering이라고 하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헤매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디를 헤매고 있을 것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 근처를 막 이렇게 배회하고 있겠죠.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추측하는 말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네요. 그래도 해피엔딩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이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addin rushed to take the magic lamp from the wizard.

0: answered. He rubbed it and the genie appeared once more. "Take me, the princess, and the palace back to China," Aladdin cried. And they were. Aladdin and the princess lived happily ever after, and the genie made sure the wizard could never find them again. He's probably still wandering around the desert.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죠.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Potion. Potion. Together, they made a potion. Rush. Rush. Aladdin rushed to take the magic lamp from the wizard. Appear. Appear. He rubbed the lamp and the genie appeared once more. Probably. Probably. It will probably rain. Wander. Wander. The wizard is probably still wandering around the desert.
1: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지도 팁은 바로 아이가 영어 원서에 접근하기 힘들어 할 때는 이러한 책을 활용해 보자. 아, 이게 뭐냐 하면요. 영어 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말이 아닌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쓰여져 있죠. 외국어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권 국가에서 제작이 된 책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좀 아 이거 좀 낯선데 나 이 이야기 모르는데 이렇게 좀 이질감,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어와 내용 자체 두 가지가 아주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나 혹은 우리 친구들 학생들이 영어 원서, 영어 책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책을 활용하면 좋냐 하면요. 영어라는 그 수단은 그대로 두시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책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서부화라든가 혹은 흔히 우리 대중에게 흔히 알려진 그런 내용이 영어로 쓰여진 책 혹은 원작 영어, 원작 책이 영어인 책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보면 아이가 그래도 조금 더 친밀감을 가집니다. 왜요? 바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배경지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영어책에 훨씬 더 잘 접근하고 영어책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어 그림책이나 영어책 자체를 많이 힘들어하면은 아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이 책부터 알라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알라딘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자,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셨다면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번 리딩의 조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도 역시나 재밌는 책이니 저와 함께 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나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ves and the Shoemaker, 신발장이와 요정들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아, 이 요정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발을 막 만들어주고 아니면 신발을 가져갈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사더, 예전 강의에서 제가 관사어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관사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어보기 전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림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 신발장이와 그 종업원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지금 가게 속으로 들어와 있네요. 장사가 좀 되나 봐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 다음 그림은 열심히 이 신발장이가 열심히 뭔가를 잘라서 신발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 옆에 아내분이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으로 넘어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신발장이가 신발을 다 만들었나요? 그런데 아침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뭔가 짠 돼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 신발을 보고 이 신발장이 부부가 뭔가 막 놀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였나요? Tips for students.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해보는 영어 학습 팁 한 가지. 오늘의 팁은 바로 글 속에서 문법을 이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이 규칙 위주, 원칙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문법이 글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 글이라든가 음성 속에서 문법이 활용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티셔츠를 사러 갔어요. 티셔츠를 사러 갔는데 저는 평소에 엑스라지를 입으니까 엑스라지니까 이거 나한테 맞겠네 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옷을 입어보기 전까지는 이 사이즈가 정말 내가 입고 있는 그 엑스라지가 맞는지 혹은 이게 잘 어울리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 규칙만 알고서 그것을 글 속에서 써보지 않으면은 그게 정말 나에게 정말 나의 지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 속에서 항상 문법이 어떻게 쓰여있는지 그 적용하는 연습,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글을 바로 읽기 전에 우리 글 전체 내용을 들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Elves and the Shoemaker, Illustrated by Maxine Lee. Once upon a time, a shoemaker and his wife had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Even the king himself had been known to visit from time to time. But the shoemaker's shoes went out of fashion and he grew poor. One evening,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ft to make one more pair.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he said to his wife. "Once these shoes are made and sold,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 us?" And they went to bed. Next morning, the shoemaker was amazed to see a pair of shoes quite finished on his bench. He blinked in surprise and called for his wife.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0: The Elves and the Shoemaker, 신발장이와 요정들이라는 책을 오늘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책도 아주 재밌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a shoemaker and his wife, 신발장이, 신발을 만드시는 분이죠. 신발장이와 그리고 그의 아내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그 마을에서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가장 바쁜 신발 가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운영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the에 밑줄과 파란색을 쳐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관사입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관사 어랑 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더는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죠. 뭐 살짝살짝씩 있었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관사 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관이라는 게 갓, 관자예요. 갓. 우리 조선시대 때 과거의 옛 선조들이 쓰던 그 갓이에요. 그러면 명사가 쓰는 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명사는 항상 갓을 쓰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도 과거에 갓을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쓰고 다니는 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언을 제외하고 오늘은 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더라는 것은 명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명사의 범위를 제한해 줍니다. 자, 요게 오늘 Tips for Students에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었죠. 문법은 문맥 속에서 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 관사 더는 명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야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갑다. 이게 와닿지 않아요. 이게 정말 내게 안 된 거죠, 그 문법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글 속에서 그리고 문장 속에서 접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제 정말로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법이라는 것은 글 속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bought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샀어. 이 책이라는 것은 서점에서 팔고 있는 아무 책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the book was cheap. The book was cheap. 그 책은 저렴했어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the book이라고 했잖아요. 아무 책이 아니라 바로 the라고 했는 것은 책이 정말 많지만, 이 세상에 책이 정말 많지만, 근데 여기서 the라고 했는 건 그 the book, 그 책의 범위가 아주 좁혀진 거예요. 뭘로 좁혀졌냐면 다른 사람이 샀는 게 아니라 어제 내가 읽었던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산 그 책, 바로 그 책을 의미하는 거죠. 명사의 범위가 쫙 좁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the book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the tallest building. 아,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높은 빌딩 최상급 앞에는 the를 항상 붙인단 말이에요. 이걸 붙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상급은 이 글을, 이 단어를 접하는 사람, 이 단어를 접하는 사람에게 아, 이 빌딩이, 이 A라는 빌딩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아,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A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높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사의 범위가 이미 좁혀져 있어요. 왜? 제일 높다라는 그 특징 때문에 아, 제일 높은 것은 그 A라는 빌딩이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 밖에 태양이 많이 있다면 어 su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그렇지만 우리가 the sun이라고

0: 있다고 할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시는 PD님이나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우리가 sun이라고 하면 다 동일하게 떠올리는 그 태양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sun이라는 게 범위가 아주 좁혀져 있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에 the를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 속에서도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Once upon a time, a shoemaker and his wife had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그 마을에서 가장 바쁜 신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가장 바쁜 신발 가게가 뭐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 글을 읽는 사람 및 그 마을에 살고, 동화 속이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 이 아내랑 그 다음에 신발 장애가 운영하는 이 가게가 가장 바빠. 그래서 가장 바쁜 신발 가게라고 하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the, 최상급 앞에는 the를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법을 규칙도 알아야 되지만 이 글 속에서 접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Even the king himself, 그 왕 자신도 had been known to visit from time to time. 때때로, from time to time, 이따금씩 때때로 방문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the 한 번 더 연습하려고 밑줄을 쳐보았어요. 왕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 지금 여기 이 동화 속에 있는 이 나라에는 왕이 한 명이겠죠.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 명의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죠. 모두 다 동일하게 왕이라고 하면 이 A라는 왕을 떠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명사의 범위를 아무 왕이 아닌 그 왕이기 때문에 the king이라고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것이랍니다. 계속할게요. But the shoemaker's shoes went out of fashion and he grew poor.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신발장이의 신발들이 went out of fashion. fashion이라고 하면 유행입니다. 유행을 out of, 벗어나버렸어요. 아하, 이제 좀 뭔가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거겠죠. 그러면 잘 안 팔리니까. And he grew poor. 그래서 좀 가난해졌어요.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ather이라고 하면 가죽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단지 충분한 가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죽이 남아있었어요. To make one more pair. 한 켤레를 딱 더 만들 정도의 가죽만 딱 남아있었습니다. 딱 그것만큼만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부부가요.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만나보고요. 여기까지 일단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ce upon a time, a shoemaker and his wife had the busiest shoe shop in town. Even the king himself had been known to visit from time to time. But the shoemaker's shoes went out of fashion and he grew poor. One evening,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ft to make one more pair.
0: 자, 이 신발장이 부부가 이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신발이 좀 잘 만들어져서 많이 팔리면 좋을 텐데요. 계속 한번 볼까요?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아침에 이 잘라놓은 가죽들을 함께 이어붙이는 거죠. 아, 이걸 이어붙여서 바느질을 해야겠어. He said to his wife. 그가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느질을 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새우 아니고요. sew 아니고요. 발음은 so입니다. so. ew라서 뭔가 이유 이유 그래서 sew나 뭐 새우 이렇게 읽을 것 같지만 정식 발음은 so입니다. 많이들 실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바느질을 하다 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비교 라고 해서 제가 한 개 적어두었죠. sew라고 하면은 씨뿌리다입니다. 이 sew와 sow 둘 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sew, sew.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구분하려면은 스펠링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듣기, 듣는 상황이라면은 이 문맥 속에서 구분하면 되겠죠. 바느질하는 건 뭔가 이어붙이고 뭐 천이나 가죽이나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So, 씨뿌리다의 so는 아마 뭐 농사일을 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심거나 할 때 그럴 때 할 수 있게 되겠죠.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 한 가지 아주 기똥찬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 기억에 날 거니까요. 자, so 바느질 하다는 그 E죠. E가 뭔가 두 개를 중간에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죠. E 사이에. 그래서 그게 뭔가 바늘이나 씨를 의미하는 아 뭔가 두 부분을 하나로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바느질하다는 중간에 E이고요. 그 다음에 씨뿌리다는 뭐냐면 어우잖아요. 어우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맞아요. 씨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씨뿌리다.

0: 아, 이제 안 까먹겠죠?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Once these shoes are made and sold, 이 신발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나면,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 us? 누가 아느냐? What will happen to us?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And they went to bed. 그리고 나서 그 부부는 침대, 잠자러 갔습니다.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에 the shoemaker was amazed. 그 신발 장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To see a pair of shoes quite finished on his bench. 그의 의자 위에 있는 신발 한 켤레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신발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quite finished. 아, 완전히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완성이 돼 있었던 거죠. 이거 내일 아침에 바느질 하려고 분명히 가죽을 잘라놓기만 했는데 아직 신발을 바느질을 안 했는데 이게 싹다 만들어져 있어서 깜짝 놀란 것이죠. He blinked. 이렇게 깜빡깜빡. Blink라고 하면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이런 거예요. 그는 in surprise, 놀라서 눈을 깜빡깜빡거렸고요. And called for his wife. 당신 여기 좀 와보세요. 이상한 일이 있어. 이렇게 와이프를 부른 거죠. 그 다음은요.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그 신발들이 너무나 깔끔하게 혹은 솜씨게 만들어져 있어서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Stitches 하면 그 바느질 했는 그 박음질 돼 있는 그 부분들, 바느질 해 있는 그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 바느질 해 있는 그 부분들이 could barely, barely라고 하면은 거의 뭐뭐 아니게. 그러면 거의 뭐뭐 아니게 보였다. 거의 안 보였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느질을 좀 어설프게 잘 못했으면은 이게 틈도 좀 벌어지고 바느질돼 있는 그 한땀 한땀이 막 눈에 딱 들어올 텐데 이거 너무나 솜씨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박음질돼 있는 부분, 바느질이 돼 있는 부분이 거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겠죠. 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궁금하네요. 그 정답은 다음 강의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음원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단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he said to his wife. Once these shoes are made and sold, who knows what will happen to us? And they went to bed. Next morning, the shoemaker was amazed to see a pair of shoes quite finished on his bench. He blinked in surprise and called for his wife.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0: 자, 오늘도 한번 짚어봐야 될 단어를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Leather, leather. One evening, he only had enough leather left to make one more pair. Sew, sew. I'll sew this together in the morning, he said to his wife. Blink, blink. He blinked in surprise and called for his wife. Barely. Barely. I'm so stuffed that I can barely move. Neatly. Neatly. The shoes were so neatly made that the stitches could barely be seen.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문맥 속에서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중학생이 되면은 문법을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조금 더 유창하게 쓸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보면 문법 규칙만 외워서 그 예문 하나만 딱 적용해보는 거기까지 하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아주 큰 덩어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그 체계를 잡고 있는 게 문법 맞죠. 하지만 문법을 배웠다면 결국은 할수 있어야 되는 게그 문법이 그래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글 속에서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정말 진정으로 나의 것, 학생의 것,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법이라는 것은 글 속에서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하고 짚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접었은가?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는 일기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문장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의 양도 늘어나겠죠? 자, 제가 지금 영어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장 속에는 오늘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Please find today's word. Please find today's word. 자,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게요. Find. Find. 발견하다, 찾아내다, 혹은 답신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find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찾거나 발견했을 때 정말 자주 쓰는 동사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Find. Find. 뒤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어요. 오늘 배울 동사 find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네요.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find에서 finds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Finds. Finds. 그는 찾아내다. He finds. 그녀는 찾아내다. She find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어요. 발음은 finding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Finding. Finding. 좋아요. I am finding. 나는 찾아내는 중이다.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네요. 단어가 완전 바뀌어요. Find에서 found로 바뀌죠. 같이 해볼까요? Found. Found. 좋아요. 그는 발견했다. 과거형일 때는 he found 혹은 she found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동사 find가 시제와 인칭에 따른 변화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always find 나는 늘 찾아내다 out the answer.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나는 항상 답을 찾아내다 라는 문장이죠. 같이 해볼게요.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She finds. 3인칭 단수니까 finds가 오겠죠. 그녀는 발견하다. The hidden treasure. 숨은 보물이죠. 그녀는 숨은 보물을 발견하다.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같이 해볼게요.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is finding. 현재 진행형이죠. 그는 찾는 중이다. His dream. 그의 꿈을. 그의 꿈을 찾는 중이다. 같이 해볼까요? He is finding his dream. He is finding his dream. 마지막 문장 볼게요. 과거형이에요. I found. 나는 찾았다. Her sitting in the park. 공원에 앉아있는 그녀를 찾은 거죠. 발견한 거죠. I found her sitting in the park. 같이 읽어볼까요? I found her sitting in the park. I found her sitting in the park. 네, 이렇게 문장이 끝났고요.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를 복습해볼게요. 발견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find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finds, find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finding,

0: finding. 과거일 때는 found, found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공원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I blank her sitting in the par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과거형인 found죠. 같이 읽어볼게요. I found her sitting in the park. I found her sitting in the park. 나는 공원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그의 꿈을 찾는 중이다. He is blank his dream.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finding, 진행형이죠. 찾는 중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is finding his dream. He is finding his dream. 그는 그의 꿈을 찾는 중이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숨은 보물을 찾아냈다. She blank the hidden treasur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finds겠죠? 3인칭 단수니까 finds. 같이 해볼게요.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그녀는 숨은 보물을 찾아낸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항상 늘 답을 찾아낸다. I always blank out the answe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find죠? 같이 해볼게요.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I always find out the answer. 나는 늘 답을 찾아낸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끝났습니다. 자, find란 단어를 일기로 써볼까요? I found my mom sitting in the park. 나는 공원에 앉아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그녀는 숨은 보물을 찾아낸다. Now I am finding my dream. 지금 나는 나의 꿈을 찾는 중이다. What is your dream? Have you found your dream?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꿈을 찾았나요? I found my mom sitting in the park.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Now I am finding my dream. What is your dream? Have you found your dream?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도 들어볼게요.
1: I found my mom sitting in the park. She finds the hidden treasure. Now I am finding my dream. What is your dream? Have you found your dream?
0: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찾거나 발견할 때 쓰는 단어 find와 그에 따른 변형인 finds, finding, found까지 배워봤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숙제는 이 단어들을 직접 일기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Folk Tale.
1: 여러분, hello! Welcome back to K-Culture! 오늘도 제니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문화, culture, 역사, history, 그리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알찬 영어 표현까지

0: 알아보는 오늘의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back! 친구들, do you like stories? 이야기 좋아하세요? 세상에는 진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흥미로운 folk tale, 민속설화들이 있어요. 오늘은 folk tales, 민속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제니쌤과 함께 Let's go!
1: 어? Hey, turtle! 거북아! Let's race to that tree! 저 나뭇가지 나랑 시합하자!
2: Okay, 그래.
1: I'll go ahead! 나 먼저 간다! 아, 낮잠이나 잘까? Shall I take a nap?
2: 용차! 용차! It's the rabbit! Let's keep going! 계속 가자! 용차!
0: Wow! The turtle won! 얘들아, 거북이가 이겼어!
1: What? How come? 어째서?
0: No! 네,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민속설화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어요. 사실요, 전 세계를 보면은 민족마다 그 고유의 민속설화들이 쭉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우선 방금 우리가 스토리타임에서 본 folk tale, 민중설화, 민담이라고 불리는 이 folk tale은요, 흥미로운 이야기 위주의 동물들 그리고 교훈이 담겨 있죠. Then what about myth? 신화는 어떨까요? 신화는요, 단군 신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이렇게 신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Let's move on to legend. 전설을 한번 볼까요? 이 전설은요, 한 지역의 이름, 지명 혹은 성명, 사람의 이름과 얽힌 다양한 신비로운 stories,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legend입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설화들이 있는데요. 영어가 어떤 표현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s go! 그럼 먼저 민속 설화부터 한번 볼까요? Folk tale. 친구들 혹시 기억나나요? 민중, 사람들을 뜻하는 이 단어, folk. 네, 포크가 아니고요. folk, folk tale. tale은 이야기를 뜻해요. 민중들의 이야기죠. folk tale, folk tale. 그렇죠. 또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 중에 바로 신화가 있었는데요. 영어로는 myth. 그렇죠. 끝에 발음이 th, th, th, myth, myth, myth. 마지막으로 전설도 봤죠? 영어로는 legend. 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말인 것 같아요. 레전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legend. 악센트가 앞에. legend, legend. 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For example, for example, example, 예를 들면. 그리고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지금 제니쌤처럼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있고요. speaker, speaker. 그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듣고 있는 청자가 있죠? listener, listener. 좋아요. Good job. 자, 그러면 듣고 따라하면서 이 표현들을 확실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Let's go.
3: Let's listen and repeat. Folk tale. Folk tale. Myth. Myth. Legend. Legend. Speaker. Speaker. Listener. Listener.

0: For example. For example.
1: 표현은요, 바로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해볼게요. For example, example, 발음 포인트 아시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화와 전설이 있어 해볼까요? For example, there are myths and legends. 좋아요. 혹은 이건 어떨까요? 나는 시원한 색을 좋아해. I like cool colors. 예를 들면 파랑색이랑 초록색을 좋아해. For example, I like blue and green. 좋습니다. 이렇게 for example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재미난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확실하게 practice 연습해 볼게요. Quiz, please.
0: Quiz time.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Yes.
0: Folktale. Folktale.
1: 바로 민속설화입니다.
0: Folktale.
1: Good job. There you go. 바로
0: listener. Listener.
1: Good job.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Speaker. Speaker.
1: Right. 바로 이야기를 하는 화자예요.
0: Speaker.
1: 마지막 문제.
0: Myth. Myth.
1: That's right. 신화.
0: Myth.
1: Good job.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제니쌤이 영어로 한번 소개 글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0: About Korean folk tales. There are many folk tales in Korea. For example, there are myth and legend. A speaker tells stories to the listeners. Folk tales have good messages. There are many folk tales in Korea. For example, there are myth and legend. A speaker tells stories to the listeners. Folk tales have good messages.
1: Wow! 여러분 끝까지 오셨어요. Good job! 오늘은 우리나라의 재미난 민속 설화들 그리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다양한 English 영어 표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오실 거죠? I'll be waiting. 친구들, bye.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And this is the way she folds her hands and lays them in her lap.
1: Hello everyone.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동요도 부르고 영어 표현도 배워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 알아볼까요?
2: Today's song. Grandma's Glasses.
1: 오늘 노래의 제목은 Grandma's Glasses.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오늘 노래를 따라 불러보면 더욱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질지 몰라요. 다정하고 자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Grandma's Glasses 함께 불러보자고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노래를 들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렸나요? 좋아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어예요. 항상 책을 읽어주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우리 할머니. 할머니를 영어로 grandma라고 합니다. grandma, 할머니. grandma. excellent. 할아버지도 빠뜨릴 수 없죠? 늘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할아버지는 grandpa라고 한답니다. grandpa, 할아버지, grandpa. well done. 다음 단어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기가 썼던 이 물건, 안경이죠. 안경을 glasses라고 한답니다. glasses, 안경. glasses, glasses.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담요를 가지런히 접고 있네요. 어떤 물건을 접을 때, 우리는 fol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접다, fold, fold, fold.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달콤한 쿠키를 쟁반 위에 차곡차곡 놓고 있어요. 놓다, 이렇게 말합니다. lay, lay, lay. Well done.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단어 잘 기억해야겠죠? 노래에 나온 다양한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Grandma.
0: 할머니.
1: Grandpa.
0: 할아버지.
1: Glasses.
0: 안경.
1: Fold.
0: 접다.
1: Lay.
0: 놓다.
1: Here.
0: 여기.
1: Lap.
0: 무릎.
1: Hat.
0: 모자.
1: Nap.
0: 낮잠.
1: Upset.
0: 화난. 자,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보세요. "다정하고 자상한 할머니는 grandma. grandma. 사랑이 가득한

할아버지인 grandpa. grandpa. 안경을 쓴다면 glasses. glasses. 자국자국 접는다면 fold. fold. 하나하나 놓는다면 lay. lay.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문장을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저를 따라 문장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할머니의 안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Here are grandma's glasses. Here are grandma's glasses. Great job! 좋아요. 다음 문장은요. 여기 할머니의 모자가 있어요입니다. Here is grandma's hat. Here is grandma's hat.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이건 할머니가 손을 깍지 끼는 방식이에요. 라는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This is the way she folds her hands. This is the way she folds her hands. Excellent job!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문장들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자신 있게 불러보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 도전! Grandma's glasses. Let's get started.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Here are grandma's glasses. Here is grandma's hat. 이 표현들을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1학기 동안 배운 표현들을 바탕으로 스피킹 연습을 많이 해볼 건데요. Today, we're going to revise how to describe an object.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Monday. What's it made of? I can describe an objec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볼게요. 타다! Here's the picture. 아,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인데요. 그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간판인데 간판에 Detective Office라고 써져 있어요. Detective,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Detective는 탐정이에요. 어떤 사건의 단서를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사건을 추적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하죠. 자, Detective, 따라해보세요. Detective, Detective, Detective. 네, 그래서 이 Detective Office라고 하니까 탐정 사무실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왼쪽에 이 돋보기처럼 보이는 이 친구가 탐정인가? 자, 돋보기. 돋보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돋보기는 영어로 magnifying glass라고 합니다. 여기서 magnify는 확대하다라는 뜻입니다.

0: 뜻을 가진 단어인데, magnifying glass, 그러니까 확대하는 유리. 우리 조그만 사물을 볼때 쓰는 우리 돋보기를 magnifying glass라고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magnifying glass. magnifying glass. magnifying glass. Very good. 그리고 우리 탐정 이 magnifying glass가 굉장히 반짝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구슬처럼 보이죠? 이렇게 반짝이는, 빛나는 것을 describe 할때 shin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hiny, shiny, shiny. 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shiny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1: Detective, I found this. What's it made of?
2: Let me see. It's made of glass.
1: Cool. What does it look like?
2: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s round and shiny.
1: What's it used for?
2: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지금까지 어떤 표현들을 배워봤는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복습할 표현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It's made of 땡땡. 이건 땡땡으로 만들어졌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made는 만들어진, 그리고 of는 무엇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건 유리로 만들어졌어요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럼 유리는 영어로 glass이니까 glass를 빈칸에 넣어서 it's made of glass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s made of glass. It's made of glass. Very good. 그럼 만들어진 거 말고 이거는 뭐뭐처럼 생겼어요라는 표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거는 it looks like 땡땡입니다. 여기서 look는 보다, 내가 보다도 되지만 또 보이다, 내 눈에 이렇게 보이다도 되거든요. 근데 like는 뭐뭐처럼이니까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생겼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이 빈칸에 작은 공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t looks like a small ba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 looks like a small ball. Very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used for 땡땡입니다. 여기서 used는 사용되다. 근데 for는 무엇을 위해니까 used for 하면 무엇을 위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쓰인다. 이 어떤 사물의 쓰임새, 용도를 뜻해요. 그래서 it's used for 이 뒤에 그 용도를 쓰면 되는데 그럼 우리 놀이를 할때 쓰여요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놀이를 할 때를 이 빈칸에 넣으면 되니까 it's used for playing games라고 말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used for playing games. Very good. 우리 이제 한 사물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그럼 이거를 갖고 우리 퀴즈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빈칸을 채울 문장은 The chair is 땡땡 with. 그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어니까 만들어졌어라는 표현을 이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3, 2, 1. 만들어졌어는 made of 였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e chair is made of wood. The chair is made of wood. Excellent. 그럼 우리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그림을 보고 이제 보기에서 알맞은 답변을 고르시면 돼요. 질문은 What does the detective look like? 자, 이 탐정은 무엇처럼 생겼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1번, a dish, 접시. 2번, a spoon, 숟가락. 3번, a magnifying glass. 우리 배웠죠? 돋보기라는 뜻이죠? 자, 그럼 맞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네, 당연히 3번입니다. A magnifying glass. 돋보기처럼 생겼어요.

Good job, everyone. 오늘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선생님이 탐정 조수가 되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탐정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채워넣으면서 말해보세요. 탐정 조수인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탐정님, 이걸 찾았어요. 이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Detective, I found this. What's it made of? 이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어디 봅시다.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Let me see. It's 땡땡 glass. 자,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유리로 만들어진, 만들어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made of. made of가 만들어진. 그래서 it's made of glass 하면 유리로 만들어졌다죠? 네, 따라해 보세요. Let me see. It's made of glass. Let me see. It's made of glass. Good. 그러면 제가 멋져요.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Cool. What does it look like? 네, 여러분이 그래서 이건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둥글고 반짝여요. 라고 이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작은 공처럼 생긴 이 무언가를 묘사를 합니다. 자,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It looks like 땡땡. It's round and shiny. Round는 둥글둥글하다. Shiny는 반짝반짝 빛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small ball, 작은 공. 작은 공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작은 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s round and shiny.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s round and shiny. Very good. 그러면 이번에 제가 이번엔 쓰임새에 대해서 물어봐요. 무엇에 쓰이는 거예요? What's it used for?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답으로 놀이를 할 때 사용해요. 이건 구슬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it's used for 땡땡. It's a marble. Marble은 구슬.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맞춰보세요. 3, 2, 1. 네, 놀이를 할 때 쓰는 거니까 It's used for playing games가 돼야겠죠? Repeat after me.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Good job. 그럼 우리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여러분이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탐정 조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탐정님, 이걸 찾았어요. 이건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땡땡, I found this. 찾았어요. What's it made of? 자, 그러면 탐정님 하고 부르는 이 빈칸을 넣어주세요. 3, 2, 1. Detective. 탐정은 detective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Detective, I found this. What's it made of? Detective, I found this. What's it made of?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하죠.

0: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Cool. What does it? 땡땡.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보세요. 3, 2, 1. Look like. 뭐뭐처럼 생기다 라는 표현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Cool. What does it look like? Cool. What does it look like? 그래서 제가 답으로 작은 공처럼 생겼어요. 둥글고 반짝여요. 라고 답합니다. It looks like a small ball. It's round and shiny.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 질문을 해요. 무엇에 쓰이는 거예요? What's it? 땡땡. 쓰임새를 물어보는 이 질문 맞춰보세요. 3, 2, 1. Used for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What's it used for? What's it used for? 네, 그 용도는 이런 거야. 제가 답을 해요. 놀이를 할때 사용해요. 이건 구슬이에요. It's used for playing games. It's a marble. You guys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는 어떤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겼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묘사하는 방법을 복습해 봤어요. 친구들도 주변에 있는 물건 하나 집어서 묘사하는 방법 한번 연습해 봐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1: yeah.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들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식당에서 원하는 음식을 어떻게 주문하는지 기억나나요? 오늘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order food at a restaurant.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Tuesday. What would you like? I can order food at a restauran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먼저 보면서 warm-up 해볼게요. Then here's the picture. 그림을 보니까 식당에 있는 풍경이네요. 그죠? 자, 근데 이 뒤에를 보면 Tom's Diner라고 써져 있는데

0: 여기서 diner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나요? diner는 식당 혹은 작은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랑 음료를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파는 곳을 diner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Tom's Diner라고 써져 있으니까 톰의 식당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diner, diner, diner. Very good. 자, 우리 두 번째 볼 단어는 우리 메뉴판을 보면 메뉴판에 spaghetti, garlic bread, 그리고 juice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garlic bread가 뭔지 아시나요? 자, garlic bread에서 garlic은 마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read는 빵이니까 마늘빵. 우리 식전에 보통 마늘빵 잘 먹잖아요. 그때 먹는 마늘빵을 garlic bread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garlic bread. garlic bread. garlic bread. Very good.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음식을 선택했을 때 great choic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great는 아주 좋은, 그리고 choice는 선택. 그래서 좋은 선택, 좋은 선택이야라고 상대방을 칭찬해 줄때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Great choice. Great choice. Great choice. Very good. 우리 이렇게 표현들도 좀 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같이 듣고 올게요.
1: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2: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1: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2: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1: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2: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운 표현들 복습해봐요. 그럼 첫 번째 표현. What would you like?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식당에 들어가면 점원이 먼저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을 많이 해요. What would you like? 무엇을 드시겠어요? 여기에서 would, what would you 할 때 would 보이시죠? 이 would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예의 바르고 공손해져요. 당연히 뭐 무엇을 드시겠어요? 무엇을 원하세요?를 what do you want?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너무 직설적으로 들린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would를 넣어서 훨씬 예의 바르게 무엇을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네. 그럼 이제 손님이 되어서 답을 해볼까요? I'd like, 땡땡, please. 자,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뭐뭐로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예의 있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기도 역시 would가 들어가요. I'd like는 I would의 줄임말. I would like. 네, 그래서 이 would가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예의 발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파게티로 주세요. 저 스파게티를 원해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빈칸에 spaghetti를 넣어서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Very good. 근데 이거 말고 또 원어민이 굉장히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I'll have 땡땡 please. 네, I'd like 땡땡 please랑 굉장히 똑같은 의미인데 I'll have로도 말할 수 있어요. I'll have는 이제 I'll가 I will의 줄임말이어서 I will have. 저 이걸로 가질게요. 이걸로 할게요.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똑같이 스파게티로 주세요. 라는 말을 이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I'll have the spaghetti, please. I'll have the spaghetti, please. I'll have the spaghetti, please. Very good. 그리고 이제 또 점원이 할수 있는 그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Would you like 땡땡. 이거는 뭔가 음식을 딱 집어서 이거 드시겠어요? 땡땡 드시겠어요? 라고 또 정중하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마늘빵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마늘빵을 넣어서 네,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Very good. 우리 이렇게 복습해 봤으니까 이제 이 표현들로 우리 한번 퀴즈를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 주세요. I'd 땡땡 the spaghetti please. 자, 1번, 2번, 3번 중에 알맞은 답변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3, 2, 1. 네, 1번이죠? Smell 아니에요. Welcome 아니에요. Like. 그래서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하면 됩니다. Very good.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봅니다. 타다! Put the words in order. 자, 올바른 순서대로 이 단어들을 나열하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단어들을 보고 한번 잘 배합해 보세요. 3, 2, 1. 자, 그러면 질문이니까 처음에 뭐가 와야 되겠죠? What? W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정중할 때 would 쓰고 그러면 what would you like? 네, what would you like?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 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우리 server, 우리 점원이 되어서 역할을 해볼 테니까 그럼 여러분이 Customer, 손님이 되어서 이 빈칸을 채워주면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점원인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om's Dine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그럼 이제 손님인 여러분이 스파게티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땡땡, like the spaghetti, please.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3, 2, 1. 네. I'd, I would의 줄임말인 I'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자, 따라해 보세요.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네. 그럼 제가, 칭찬합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마늘빵도 좀 드시겠어요?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그럼 여러분이, 네, 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자,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하니까, Yes, please. 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죠.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Eat 땡땡 delicious.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냄새니까, smell. smell이 들어가야 되겠죠? 냄새가 나다. 그래서 it smells delicious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Excellent.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럼 오렌지 주스는 어때요?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그럼 여러분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물만 주세요라고 답을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No, thank you. 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만 주세요. 자, 땡땡, water, please. 여기 빈칸 넣어주세요. 3, 2, 1. 네, 물만이니까, just water. 그리고 뒤에 공손하게, please. 라고 답을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역할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점원, server가 되었어요. 톰 사이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환영합니다니까, Welcome to Tom's Diner. 그죠? 그리고 What 땡땡 you like? 이 빈칸에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중하게, 그게 힌트예요. 3, 2, 1. 네. would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Welcome to Tom's Diner. What would you like? 그래서 제가, 스파게티로 주세요. 라고 답을 합니다. I'd like the spaghetti, please. 네, 스파게티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네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늘빵도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자, 좋은 선택이다. 좋은 선택.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좋은 선택. Great choice. 라고 얘기하면 되죠?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라고도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Great choice. Would you like some garlic bread too? 네, 여기 뒤에 to를 넣어서 이 마늘빵도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네, 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Yes, please. It smells delicious. 네,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이번에는 그럼 오렌지 주스는 어떠세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자, and 시작해서 땡땡 some orange juice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땡땡 some orange juice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How about some orange juice?라고 물어보네요. 자, 오렌지 주스는 그럼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죠. How about? 자, 그럼 이번엔 이 문장, 이 질문을 다 따라해보세요.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And how about some orange juice? 그래서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물만 주세요라고 답을 합니다. No, thank you. Just water, please.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I'd like, would you like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식당에서 정중하게 음식을 권하고 또 오더하는 그런 표현을 복습해 봤습니다. 이제 식당에서도 자신 있게 음식 주문할 수 있겠죠? 네.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와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나의 생각도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express opinion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Wednesday. What do you think? I can share my opinion about a movi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찾아! 자, 여기 영화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영화 포스터도 벽에 붙어 있고 자, 그럼 우리 먼저 어떤 단어들을 함께 살펴볼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end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end는 끝이라는 뜻이죠. 근데 ending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결말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피엔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한 결말,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결말이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Ending, ending, ending. Very good.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어는 part입니다. 원래 part 하면은 어떤 것의 부분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영화나 만화 같은 게 여러 편으로 제작이 될 때 이 몇 편, 편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next part 하면은 다음 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part, part, part.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히어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웅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실상 뭐 영화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히어로 아니고 hero라고 이렇게 발음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hero, hero, hero.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도 살펴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The movie was great. What do you think?
2: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1: Really? I don't think so.
2: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1: Oh, I forgot the hero's name.
2: It's Leo. Do you remember now?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운 표현들 복습해봐요. 첫 번째 복습할 표현입니다. What do you think? 우리 오늘 본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Excellent. 여기서 think는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 think를 가지고 여기에 답변을 해볼게요. 자, I think 땡땡 하면은 나는 땡땡이라고 생각해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ink 뒤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문장으로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우리 결말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결말은 우리 아까 배웠죠? ending이었고, 너무 짧았다라고 하니까 too shor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네, very good. 그럼 우리 또 다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내가 궁금하다. 나는 어디에 대해서 궁금해?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궁금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wonder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I wonder, 나는 궁금해하다. About, 뭐뭇에 대해서. 그래서 I wonder about, 땡땡.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나는 다음 편이 궁금해.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편, 우리 아까 배웠죠? 우리 the next part. 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Very good. 또 다른 표현. 까먹었다. 까먹은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자, forget는 까먹다인데, 여기서 까먹었어.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forgo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까먹었어 라고 하면은 주인공. 우리 아까 hero 배웠죠? 그래서 I forgot the hero's name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forgot the hero's name. I forgot the hero's name.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배운 표현들로 퀴즈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What do you 땡땡? 이라고 할까요? 자, 빈칸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think가 들어가야 되겠죠? 생각하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따라해보세요. What do you think? Good. 자, 그럼 두 번째 quiz. Put the words in order. 이제 나열된 이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면 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3, 2, 1. 자, 보셨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일단, 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I.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부정이니까, don't think. 그쵸? 난 생각 안 한다. I don't think. 부정. 그리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I don't think s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우리 여자아이가 되어서 이 대화를 시작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영화 정말 재미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봅니다. The movie was great. What do you think?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결말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해. 라는 말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I, 땡땡, the ending was too short.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빈칸을 채워주세요. 3, 2, 1. 네. I think. 생각하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자, 따라해 보세요.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Good.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답을 하는데요.

Really?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다음 편이 궁금해라고 말을 합니다. Anyway, I 땡땡 about the next part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궁금하다, 궁금해하다라는 단어. 3, 2, 1. Wonder, wonder였어요. 네, 그래서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라고 하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그래서 제가 근데 나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렸네라고 말을 합니다. Oh, I forgot the hero's name. 그래서 여러분이 리오잖아. 이제 기억나? 이 주인공 이름이 리오예요. 그래서 리오잖아. 이제 기억나? 라고 말을 합니다. It's Leo. Do you 땡땡 now? 자, 여기에서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3, 2, 1. 네, 기억하다는 remember. 그래서 It's Leo. Do you remember now?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t's Leo. Do you remember now?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역할을 바꿔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영화 정말 재밌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을 시작하면 되는데, 자,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영화 굉장히 좋았다고. The movie was great.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what do you 땡땡,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될까요? 3, 2, 1. Think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생각하다 라는 단어, think.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The movie was great. What do you think? The movie was great. What do you think? 그래서 제가, 아, 나는 결말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해 라고 답을 합니다. I think the ending was too short.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정말이니까 really?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I 땡땡 think so. 그러면 이 빈칸에 부정, 부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세요. 3, 2, 1. 네, I think so의 부정이니까 I don't think so. Don't가 들어가야 해요. 자, 그럼 repeat after me. Really? I don't think so. Really? I don't think so.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나 다음 편이 궁금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Anyway, I wonder about the next part.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Oh, I 땡땡, the hero's name, 주인공의 이름, hero's name. 근데 까먹었다, 까먹었다라는 표현을 그럼 이 빈칸에 넣어주시면 돼요. 3, 2, 1. 네, 까먹었다는 forgot, forget의 과거형 forgot. 자, 따라해보세요. Oh, I forgot the hero's name. Oh, I forgot the hero's name. 그래서 제가 리오잖아, 이제 기억나? 라고 말을 합니다. It's Leo. Do you remember now? Guys,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What do you think?라는 질문을 사용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방법을 복습해봤어요. 이제는 자신있게 내 생각도 말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해주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한 표현들, 다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어떤 학교 과목을 제일 좋아하나요? 오늘은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방법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school subject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Thursday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I can talk about my favorite subject.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볼까요? 그럼 먼저 그림 보시죠. Here's the picture. 이제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학교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기 그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이 사진이 timetable이라고 써져 있는데 timetable은 뭘까요? 시간표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이렇게 차 과목들이 써져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제일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말하기로 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로 favorite subject라고 합니다. favorite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고 subject는 과목, 과목이란 뜻이에요. 학교 과목. 그래서 favorite subject 하면 제일 좋아하는 과목. 자, 따라해보세요. favorite subject. favorite subject. favorite subject. Very good. 그럼 우리 또 타임테이블을 들여다보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math라고 써져 있어요. math는 뭘까요? 바로 수학, 수학이죠. 우리 덧셈, 빼기, 나누기 하는 수학 시간을 math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math, math, math. Very good. th 발음으로 끝나니까 math 한 다음에 이제 혀를 윗니, 아랫니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서 math.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math 이렇게. very good.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art라고 쓰여져 있는데 art는 미술, 미술이란 뜻이에요. 근데 좀 더 넓게 이제 뭐 조각이나 아니면 그림같이 예술을 뜻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학교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art art Art. Excellent. 자, 우리 단어들도 이렇게 좀 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1: I have math first.
2: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1: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2: Why do you like art?

0: Because I'm good at drawing.
1: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expression은 My favorite subject is 땡땡입니다. 우리 좀 전에 그 단어 배울 때 favorite subject 배웠었죠? Favorite은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subject는 과목. 그래서 내가, 나의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my favorite subjec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은이니까 is 하고 그 뒤에 그 과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일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미술도 배웠죠? 미술은 art. 그래서 my favorite subject is ar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My favorite subject is art. My favorite subject is art. My favorite subject is art. Excellent. 그리고 우리 이제 물어보는 이 질문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좋아해?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을 땐 Why do you like 땡땡 하면 됩니다. Why? 여기서 why는 왜? 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에 가장 처음에 쓰이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why 한 다음에 do you like?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왜 좋아하니? 라고 이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왜 미술을 좋아해? 라고 물어볼게요. 미술을 이 빈칸에 넣어서 Why do you like art?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y do you like art? Why do you like art? Why do you like art?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학교 과목뿐만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좋아해 할 때 그 무엇, 그 어떤 거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Why do you like 땡땡? 이 표현, 이 질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배워볼게요. Why라고 물어봤으니까 Because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Because는 왜냐 하면 근데 나는 뭐뭐에 잘하기 때문이야. Because I'm good at. I'm good at은 나는 뭐뭐를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ecause를 넣었으니까 나는 뭐뭐를 잘하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미술을 좋아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볼까요? Because I'm good at drawing. 네, 따라해보세요. Because I'm good at drawing. Because I'm good at drawing. Excellent. 그럼 우리 이렇게 배운 표현들로 퀴즈를 퀵하게 풀어볼게요. 자, first quiz.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주세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라고 말해봅시다. My 땡땡 subject is art. 그럼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Favorite. 제일 좋아하는 favorite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My favorite subject is art. My favorite subject is art. Good.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What is our last class today? 오늘 어떤 과목이 제일 마지막 과목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한번 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과목을 써주면 되겠죠. 1번 math, 2번 p, 3 art. 자, 뭘까요? 3, 2, 1. 네, 이건 너무 쉬웠다. PE, 우리 physical education, 체육이라는 과목이에요.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우면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 첫 번째로 수학 수업이 있어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I have 땡땡 first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수업, 첫 번째 과목은 무엇일까요? 빈칸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첫 번째 시간은 1교시에 수학이 먼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math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have math first. I have math first. Good. 자,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수학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아니니까 no, my favorite 땡땡 is art 라고 답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땡땡의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subject. subject가 들어가야 되겠죠? favorite subjec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자, 따라해 보세요.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미술을 좋아해? Why do you like art? 그랬더니 여러분이 왜냐하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하는데요. Why로 물어봤으니까 because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because I'm 땡땡 drawing. 자, 네,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 난뭘 잘하기 때문이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네, good at. I'm good at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Because I'm good at drawing. Because I'm good at drawing. Good job. 자,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오늘 무슨 수업이 있어? 자, 땡땡, do you have today?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럼 빈칸에 어떤 수업, 어떤 수업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네, what class? 그러면은 어떤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What class do you have today?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요. 아, 첫 번째로 수학 수업이 있어. 첫 번째로 수학 수업. I have math first. 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수학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is math your 땡땡 subject?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럼 빈칸을 채워주세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3, 2, 1.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favorite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따라 해보세요.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Is math your favorite subject? Good.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미술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No. My favorite subject is art. 그랬더니, 그 이유가 여러분은 궁금하신 거예요. 왜 미술을 좋아해? 어떻게 말을 하죠? 땡땡, do you like art? 왜? 왜? 가 들어가야 되겠죠? 3, 2, 1. 네, why가 들어가야 돼요. Why do you like art? 자, 따라해 보세요. Why do you like art? Why do you like art? 여러분이 why로 물어봤으니까 저는 because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이야. Because I'm good at drawing. Excellent job.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말하고, 그리고 because를 사용해서 그 이유를 말하는 방법도 복습해 봤어요. 여러분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를 한번 영어로 말해 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다 너무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교실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한 적 있나요? 오늘은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who things belong to.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Friday Whose umbrella is this? I can ask and say who something belongs to.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보시죠. 짜잔! Here's the picture. 여기 lost and found라고 적혀있는 박스 안에 여러 물품들이 모여있어요. Lost and found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한번 단어들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lost라고 써져있죠? Lost는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제 lost는 lose라는 그 잃어버리다 라는 그 단어의 과거형이기도 한데요. 근데 만약에 lost 뭐 cap 이러면은 잃어버린 모자.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lost, lost, lost. Very good.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있죠? 두 번째 단어는 found라는 단어예요. 이건 찾았다 혹은 찾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find라는 단어 아시죠? 찾다, 발견하다 이 단어의 과거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찾았다 과거형처럼 쓰이긴 하지만 근데 found cap 그러면은 찾은 모자 이런 식으로 찾은이라는 의미도 된답니다.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Found, found, found. Very good. 그럼 lost and found를 같이 합쳐 놓으면 무슨 뜻일까요? 자, lost는 잃어버린 물건들, found는 찾은 발견된 물건들. 그러면 합해서 분실물 보관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분실물 보관소에서 이런 물품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Lost

0: and found. Lost and found.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도 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Whose umbrella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2: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1: Okay, is this cap yours?
2: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1: Then whose is it?
2: Jiho lost it yesterday. It's his.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뭘까요? Whose 땡땡 is this? 라는 표현이에요. 이 뜻은 이 땡땡 누구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whose, whose는 누구 거 혹은 누구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whose 뒤에 그 어떤 그 물건을 넣으면 이 물건 누구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 물건, 이 빈칸에다가 우산, 우산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 우산 누구 거야? 아, 우산 우리 항상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우산 누구 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산을 빈칸에 넣어서 Whose umbrella is thi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hose umbrella is this? Whose umbrella is this? Very good. 그러면 여기 답을 해야 되겠죠? 자, it's 땡땡 하고 굉장히 희한한 부호가 나타났어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postrophe라는 부호예요. 그래서 이 기호의 뒤에 s를 붙이면 이 누구의 것이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자, 미나, 미나의 것이야?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it's Mina's 가 돼요. 그래서 이 뭐 우산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산 이거 미나 거야 라는 말을 It's Mina's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s Mina's. It's Mina's. It's Mina's. Very good. 근데 우리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이게 누구의 것인지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mine, yours, his, hers, theirs, ours. 자, 이거는 다 내 것, 너 것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It's mine, it's your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it's mine 하면은 뭐예요? 이건 내 것이야 라는 말이고요. It's yours 라고 하면 이건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it's his 하면 이건 그의 것. It's hers 하면 이건 그녀의 것. It's theirs 하면 이건 그들의 것. It's ours 하면 우리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 다 복습해봤으니까 오늘 이따가 대화 들을 때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is 땡땡 yours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건데 땡땡은 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yours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너의 것. 그래서 이거 너 거야? 라는 말을 is 땡땡 yours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 모자, 이번엔 모자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모자 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is this cap your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s this cap yours? Is this cap yours? Is this cap yours? Very good. 그러면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put the words in order. 자, 순서대로 그 단어들을 한번 배열해 보세요. 이 가방 네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3, 2, 1. 네, 그러면 처음에 is가 나와야 되겠죠. 이 가방 네 거야? 그러면 is 가방, this bag. 그 다음에 너 거야, yours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Very good. 따라해 보세요. Is this bag yours? Excellent. 그럼 두 번째 quiz.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이 올바른 그 답변을 선택해 보세요. Whose cap is it? 자, 이 모자 누구의 건가요? 그럼 우리 생각주머니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이름이 써져 있죠? 1. Hers 2. Mina's 3번 Jiho's. 자, 뭐예요? 3, 2, 1. 네, Jiho's였습니다. Jiho의 것이에요.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저 선생님이 남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우산은 누구 거야? 누군가 책상 아래 두고 갔어. 라고 제가 먼저 말을 할게요. Whose umbrella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그럼 여러분이 이 우산 미나 거야. 봐, 손잡이에 미나 이름이 있어. 라고 답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it's 땡땡 하고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미나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Minas. 라고 이제 apostrophe s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Very good. 자, 이름이 핸들에 써져 있는데, 손잡이에 써져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말을 해요. 아, 알겠어. 이 모자는 네 거야?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Okay. Is this cap yours?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내 거 아니야.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No, it's not. 땡땡. I don't wear caps.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내 거가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mine. Mine을 써서 It's not mine.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어, 그럼 누구 거야? Then, whose is it?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 지호가 어제 잃어버렸어. 지호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지호 땡땡, it yesterday. It's his. 라고 답을 하는데, 잃어버렸어, 어제 잃어버렸어. 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잃어버렸다. 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뭘까요? 3, 2, 1. Lost. Lost였어요. Lose의 과거형인 lost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Jihoo lost it yesterday. It's his. Jihoo lost it yesterday. It's his. Very good.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시작해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우산은 누구 거야? 누군가 책상 아래에 두고 갔어.

office.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Whose umbrella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그래서 제가 답을 합니다. 미나 거야. 봐, 손잡이에 미나 이름이 있어.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그래서 여러분이, 알겠어. 이 모자는 네 거야?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알겠어. 오케이. 이 모자 네 거야? Is this cap? 땡땡. 그러면 네 것, 네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3, 2, 1. Yours. 네, yours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Okay, is this cap yours? Okay, is this cap yours? 그래서 제가 아니, 내 거 아니야.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라고 답합니다.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시 그럼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Then who's 땡땡 it? 자, 이 질문을 완성해보세요. 3, 2, 1. 네. Then whose is it?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Then whose is it? Then whose is it? 그래서 제가 아, 지호가 어제 잃어버렸어. 지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Gio lost it yesterday. It's his.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오늘.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Whose 땡땡 is it? 로 물어보고 그리고 It's mine, It's hers, It's yours 로 답하는 방법을 복습해봤어요. 이제 잃어버린 물건도 주인 잘 찾아줄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짜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did you guys have a good weekend? 주말 잘 보내고 왔나요? 방학이라 어제가 주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안 돼요. It's Monday and you are starting a new week with me. 선생님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방학이라고 긴장 놓치지 말고 선생님 강의 열심히 또 들어줘야 돼요. Then let's start!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1: Week 24 Monday Describe objects I can describe objects
0: It's get ready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여자분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What is she doing? 맞아요. She's driving a car. 운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옆에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밖에서 이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 같습니다. 자, 이 여자분의 차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What type of a car is it? 어떤 차인 것 같나요? 맞아요. 전기차입니다. 지금 충전된 거 보이죠? 자, 우리 전기는 electricity. electricity입니다. 자,

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 기능이라는 단어도 배워볼 거예요. 기능, 그리고 특징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바로 feature. feature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아나요? 전기차 중에 이제 기능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요?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지금 터치스크린을 잘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맞아요. Auto driving이라고 나와 있죠. 자율주행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Auto driving. Auto driving. Very good, everyone. 자,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Can you describe your car?
2: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1: What is it made of?
2: It is made of metal.
1: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2: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 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자, 방금 들은 우리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Can you, your car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can이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보통 무엇을 할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는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 이렇게 질문 형태로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해줄래?라고 부탁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설명인데요. 우리가 동사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설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D로 시작하는데요. describe 이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문장을 읽어볼게요. Can you describe your car? Can you describe your car? Ve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is made of. 자,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뭐뭐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고요. It is made of 뒤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우리가 금속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etal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t is made of metal.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 it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대화 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전기차였죠? 우리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It is made of metal. Ve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 comes with a and an system.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인 부분은 it comes with를 잘 보면 됩니다. It comes with 뒤에 특별한 걸 먼저 읽어볼까요? 그것은 큰 터치 스크린과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입니다. 우리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큰 터치 스크린이죠. 영어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수 있을까요? 맞아요. Large touch screen이고요. 두 번째 빈칸은 우리가 선생님이 단어를 배울 때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단어였죠? 자율주행. 맞아요. Auto driving입니다. 자,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t comes with a large touch 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One more time. It comes with a large touch 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STEM. Very good. It's quiz time!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준비됐나요? Unscramble the words. 자, 단어들을 알맞게 배열하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자, 한국어 문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라는 질문이에요. 자,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단어를 먼저 써야 될까요? 무엇무엇 해줄래?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can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너의 자동차를 누가 설명하나요? 너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you, can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다 라는 동사는 describe 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설명해야 되나요? 너의 자동차. 그래서 your car 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an you describe your car? Can you describe your car? Very good. Our second quiz, 우리 두 번째 퀴즈입니다. Let's read the question together. 같이 질문 읽어볼까요? What is the correct meaning of feature? 자, 여러분 여기서 correct meaning은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feature라는 단어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한국어 뜻을 잘 한번 찾아볼 거예요. 1번 기술, 2번 기질, 3번 기능입니다. What is the answer, everyone? 3, 2, 1 정하세요. 정답은 number 3, 기능입니다. Great work, everyone. 우리 문제 다 맞춘 친구들 있나요? Great job.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대화 속의 주인공이 Can you describe your car?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라는 질문이죠. Can you describe 무엇을 해줄래? 설명해 줄래? 라는 표현이었어요. 대답 가볼게요.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그것은 파랗고 전기를 사용해 입니다. 다음 문장. What is it made of?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 대답 가볼까요? It is made of metal.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자, 여러분, it is made of 뒤에는 재료의 이름을 넣으면 되죠? 다음 가볼게요.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그곳은 특별한 기능이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feature가 기능이었죠? 대답 가볼까요?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응, 그것은 큰 터치스크린과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라는 문장입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열심히 연습했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은 남자아이가 돼볼 거고요. 여러분은 여자분이 돼볼 겁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할게요.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Can you describe your car? 여러분 차례입니다. 파랗고 전기를 사용해. 어떻게 말할까요?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니? What is it made of?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어떻게 말할까요? It is made of metal. It is made of metal.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여러분 차례입니다. 응, 그것은 큰 터치스크린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볼게요.

0: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자분,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돼볼 거예요. Your turn first. 여러분이 먼저입니다. 너의 자동차를 설명해 줄래? 어떻게 물어볼까요? Can you describe your car? Can you describe your car? One more time. Can you describe your car?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파랗고 전기를 사용해. It is blue and uses electricity. Your turn.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 어떻게 말할까요? What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at is it made of?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어. It is made of metal. It is made of metal.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Does it have any special features?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것은 큰 터치스크린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Yes, it comes with a large touchscreen and an auto driving system.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1: Alright,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자, 오늘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가 되었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Bye bye.
2: (목소리)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온 친구 혹은 여행을 앞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기 전날까지 이곳을 열심히 하는데 Do you know what it is? 맞아, 우리가 짐을 싸죠. We pack. 짐을 싸면서 엄마나 아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꼭 챙기는 거 기억해? 혹은 이거 잊지 마!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오늘은 그런 표현들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ready, 준비됐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까요?
1: Week 24 Tuesday Things to Remember I can talk about things to remember.
0: Alright guys, let's get ready with me.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거실인 것 같아요. In a living room. 지금 거실 바닥에 이 남자애가 앉아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물건들을 자세히 보면 아, 아이스박스도 보이고요. 큰 지금 캠핑 가방도 보이는 것 같고요. 램프도 보입니다. 자, 캠핑을 앞두고 지금 짐을 열심히 싸고 있는 것 같은데 Look at what he's holding. 지금 이 남자애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바로 sleeping bag입니다. 침낭을 들고 있는데요. 자, 이 단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leeping bag. Sleeping bag. 자, 이 남자애는 열심히 지금 짐을 싸고 있죠? 우리 짐을 싸다 혹은 챙기다, 무엇을 포장하다 라는 단어는 pack, pack입니다. 자, 이 남자의 옆에 지금 엄마가 무엇을 또 이렇게 들고 계세요? 무엇을 들고 계신가요? 맞아요, 손전등을 들고 있습니다. 손전등은 flashlight, 읽어볼까요? flashlight, flashlight. Good.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지금 뒤에 someone sleeping,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자고 있어요. 아빠인 것 같은데요. 지금 캠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른 아빠를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더 오늘의 다이얼로그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가사 한번 듣고 올까요?
2: We're going camping soon. Are you done packing?
1: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2: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1: Okay. Anything else?
2: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1: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0: Welcome back, guys.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brain boost time. 선생님하고 오늘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remember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Remember to your sleeping bag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sleeping bag은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침낭이란 뜻이고요. 이 앞에 remember to가 들어가는 표현이 오늘의 중요한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과연 빈칸 속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가져가는인데 우리가 동사 원형으로 써야겠죠. 가져가다 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Starts with be. be로 시작한 단어는? 맞아요. 바로 bring입니다. 우리 문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Don't forget to your flashlight. 자, flashlight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손전등이었고요. 앞에 don't forget to가 중요합니다. Don't forget to 뒤에 이것도 동사원형이 들어가는데요. 뜻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표현입니다. 자,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서 한번 볼게요. 손전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챙기는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동사처럼 바꿔서 써야 되는데요. 챙기다 라는 뜻 기억하나요? 선생님이랑 단어를 아까 배울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It starts with P.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맞아요. pack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손전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One more time.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Mom, make sure to dad up. 자, make sure to가 중요합니다. Make sure to 뒤에 이것도 동사원형이 들어가는데요. 뜻은 반드시 혹은 꼭 뭐뭐를 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엄마, 아빠를 꼭 깨워주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을 깨우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단어 dead 뒤에 up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up이랑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wake up인데요. 우리 wake up 사이에 dead를 넣어서 아빠를 깨우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One more time.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Great work, everyone! It's quiz time! 자, 선생님이랑 잘 배웠는지 퀴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건데요. What is the boy doing? 자, 어떤 뜻이죠? 이 남자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선생님이 쭉 읽어줄게요. Number one, he is packing to go camping. Number two, he is unpacking from a trip. Number three, he is planning to go camping. Which one? 어떤 게 정답일까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He is packing to go camping. 그는 캠핑을 가려고 지금 짐을 싸는 중이다 라는 뜻이 정답이죠. 2번은요, 여행을 갔다 와서 짐을 풀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3번은 캠핑을 가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가볼게요.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문장을 선생님이랑 읽어볼 건데요. Make sure to today's lesson입니다. 오늘 수업을 꼭 복습해 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 복습하다 라는 단어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복습하다 라는 단어는? 맞아요. 바로 review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Make sure to review today's lesson. One more time. Make sure to review today's lesson.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우리 대화 속의 인물이 되어 role play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today's dialogue를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We're going camping soon. 우리는 곧 캠핑을 갈 거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Are you done packing? 짐 싸는 거 끝났니?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남자아이의 답변 볼까요? Not yet. 아직요.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무엇을 싸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라고 하십니다. 남자의 답변 볼까요? Okay. Anything else? 알겠어요. 또 있을까요? 라고 또 묻네요.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손전등을 챙기는 걸 잊지 마라고 하시네요. 남자의 답변도 볼까요? Okay, I will. 네, 알겠어요. 라고 답변을 하고 또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엄마, 아빠를 꼭 깨워주세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캠핑을 위해 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이얼로그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본격적으로 롤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엄마 역할, 여러분은 남자 역할로 시작해 볼 거예요. My turn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곧 캠핑 갈 거야. 짐 싸는 거 끝났니? We're going camping soon. Are you done packing?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직요. 무엇을 챙겨야 될지 말해줄래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Very good. 선생님 잘입니다.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여러분 잘했죠?

하겠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Okay. Anything else? Okay. Anything else? Good. 자, 선생님 차례입니다. 손등 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여러분 잘했죠?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깨워주세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엄마 역할,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입니다. 우리 곧 캠핑 갈 거야. 짐 싸는 거 다

We're going camping soon. Are you done packing?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아직요. 무엇을 챙겨야 될지 알려주실래요? Not yet. Can you tell me what to pack? 여러분 차례입니다. 침낭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Remember to bring your sleeping bag.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더 있을까요? Okay. Anything else? 여러분 차례입니다. 손전등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 어떻게 말할까요?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Don't forget to pack your flashlight.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깨워주세요.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Okay, I will. Mom, make sure to wake Dad up. He's still sleeping.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짐을 쌀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세 가지 표현들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무엇을 하는 걸 기억해 라는 표현은 어떻게 시작했죠? 맞아요. Remember to 였고요. 그 다음에 잊지 마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Don't forget to. 마지막은 꼭 뭐뭐 해 라는 표현은 Make sure to 였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배웠던 내용 꼭 연습 한 번 더 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You might look at the map, 지도를 볼 수도 있고, or you might search on your phone, 핸드폰에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모를 때는 what would you do?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묻는 표현, 그리고 길 안내를 하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re ready.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4. Wednesday. Giving directions. I can give directions.
0: Alright guys, it's get ready time. 선생님하고 today's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is happening? 어떤 상황인가요? 자, 우리 하마 친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길을 묻고, 그 다음에 우리 여우가 그 길을 안내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마는 지금 where does she want to go? 어디를 가고 싶어 하나요? 맞아요. 여기에 City Zoo라고 써져 있는데요. 시립동물원에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단어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City Zoo. City Zoo. Good. 자, 여우가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옆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과학관 옆에 있다라고.

0: 단어입니다. Straight. Straight. Very good, everyone. 자, 단어들 잘 생각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2: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1: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2: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1: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2: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can I get to?로 시작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길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w can I get to?라는 표현 뒤에 장소 이름을 넣게 되면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볼까요? 시립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시립동물원이라는 단어 기억하죠? 맞아요. The city zoo를 넣으면 됩니다. 문장을 읽어볼까요?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One more ti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Good. 다음 표현은요. The zoo is next to. 자, 여기서 핵심은 is next to입니다. 자, is next to 앞에 장소 A라는 이름을 넣고 뒤에 장소 B인 이름을 넣게 되면 A는 B 옆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the zoo, 동물원은 장소 A에 들어가죠.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과학관 기억하나요? 맞아요. Science Museum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It takes about on foot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it takes about 뒤에 시간을 넣고 그 뒤에 on foot을 넣게 되면 걸어서 약 얼마나 걸린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on foot이라는 표현은 걸어가다, 걸어서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about이라는 단어는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서 라는 뜻이 되지 않고 약, 대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입니다. 자, 여러분 5분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맞아요. 5 minutes 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One more time.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Great job. Now it's quiz time. 퀴즈 시간입니다. Number one,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How will the hippo go to the city zoo? 자, 하마는 어떻게 시립동물원에 갈 겁니까? 입니다. 자, number one, by bus. Number two, on foot. Number three, by subway. 자, 오늘 다이얼로그를 잘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What's the answer? 정답은 무엇일까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two, on foot. 걸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1번은 버스를 타고 였고요. 3번은 지하철을 타고 였습니다. Very good. Our second question, 우리 두 번째 질문은요. True or false입니다.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true, 사실인지 아니면 false, 거짓인지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Hippo is giving the directions to the city zoo. 자, 하마는요, 지금 시립동물원에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Is it true or false? 정답은 3, 2, 1. The answer is false. 하마가 아니라 fox, 우리 여우 친구가 길 안내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The Science Museum is next to the city zoo. 자, 과학관은 지금 시립동물원 옆에 있습니다. 정답은 3.

two, one. The answer is true. 맞습니다.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은 의미죠. Well done, everyone. It's roleplay time,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인물이 돼서 한번 roleplay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랑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한 번 더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실례합니다. 시립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우리 하마가 질문을 했죠. 답변 볼까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쭉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어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좋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다음 볼까요?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알겠어요. 저 걸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마지막 문장 볼까요?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괜찮아요. 우리 동물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끝났습니다. 자, 연습 잘 하고 왔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rolepla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roleplay 해볼 건데요. 선생님은 하마 역할을, 여러분은 여우 역할로 시작해 볼 거예요.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실례합니다. 시립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여러분 잘입니다. 쭉 앞으로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Great. 자, 선생님 차례입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여러분 잘했죠?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Good. 제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저 걸어갈게요. 고마워요.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여러분 잘했죠? 괜찮아요. 동물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You'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Well done,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우 역할, 여러분이 하마 역할을 해볼 거예요. Your turn first. 여러분이 먼저 시작합니다. 실례합니다. 시립동물원에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Excuse me, how can I get to the city zoo? Good. 선생님 차례입니다. 앞으로 쭉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돌세요. 동물원은 과학관 옆에 있습니다. Go straight and turn right. The zoo is next to the science museum. 여러분 잘했죠? 좋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Great.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My turn. 선생님 잘했죠?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여러분 잘입니다. 알겠어요. 저 걸어갈게요. 고마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Okay, I'll walk there. Thank you. My turn. 선생님 잘했죠?

0: 괜찮아요. 동물원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1: You are welcome. Have a great time at the zoo.
0: Well done, everyon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guys.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giving directions였는데요. 길을 안내할 때 쓰는 표현, 그리고 길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가나요? 라는 표현 배웠는데, can you remember? 한번더 해볼까요? 맞아. How can I get to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죠. 자, 그리고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라는 문장도 한번더 해볼까요? It takes about 5 minutes on foot. Very good. 자, 이렇게 오늘 배웠던 표현들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Okay?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later.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s there a place that you remember the most? 잘 기억에 남는 이제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장소를 can you describe it in English? 영어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 아직요?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단어들도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today's lesson is right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4. Thursday. Describe places. I can describe places.
0: Let's get ready to learn, everyone. Today's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 여자아이랑 남자아이, where are they? 어디에 있나요? 아, I think they're at a photo exhibition입니다. 자, 사진 전시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사진들을 지금 쭉 보면 유명한 건물 혹은 유명한 장소들의 사진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자, 유명한이라는

0: 단어 선생님이랑 읽어볼까요? Famous. Famous. Good. 자, 여러 사진들 중에 지금 이 여자애가 가리키고 있는 이 사진 보이나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에펠탑인데요. 우리 에펠탑은 영어로 Eiffel Tower입니다. 에펠이 아니라 영어로는 Eiffel이라는 발음 잘 기억하고 한번더 읽어볼까요? Eiffel Tower. Eiffel Tower. Good. 자, 옆에 서 있는 남자아이가 카메라를 들면서 나 이거 내가 찍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도 읽어볼까요? Take photos. Take photos. Great work, everyone. 자, 방금 선생님하고 읽었던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한번 듣고 만나요.
1: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2: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1: Why is it so popular?
2: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1: What can people do there?
2: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0: Welcome back, guys. It's Brain Boost Time.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t's located in으로 시작하는 표현이고요. 명사, 그 다음에 is located in, 그 뒤에 장소 이름을 넣게 되면 무엇무엇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죠. 그러면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요. 자, 프랑스 파리를 의미하죠. 자, 단어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Paris입니다. 발음은 Paris로 해주면 되고요. 문장 읽어볼까요?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요. It's located in Paris. It's located in Paris.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is famous for로 시작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famous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유명한이란 뜻이고요. 자, 주어 다음에 is famous for. 그리고 그 뒤에 명사를 쓰는데 이 명사가 유명한 이유를 뜻하는 단어면 됩니다. 그래서 뜻은 무엇무엇은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요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바로 beautiful design. 우리 문장을 읽어볼까요?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Great. Our last one, 마지막입니다. People can enjoy in front of the tower. 자, 여기서 people can enjoy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people can enjoy 뒤에 동사 ing를 넣어서 사람들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in front of는 어떤 뜻이죠? 앞에서라는 뜻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사람들은 그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길 수 있어요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사진을 찍다라는 단어인데 우리 배웠죠? 뭐였죠? 맞아요. Take photos였는데요. 자, 규칙이 있었어요. 우리 enjoy 뒤에 동사 뒤에 ing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taking photos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One more time.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Very good, everyone. 자, 선생님이랑 이제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Number one, 우리 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Where are they? 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쭉 읽어볼게요. Number one, at an airport. Number two, at a library. Number three, at a photo exhibition. 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먼저 처음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There is an answer. 정답이 무엇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at a photo exhibition.

전시회입니다. 굿. 우리 1번은 공항이었고요. 2번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퀴즈도 가볼까요?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문장을 잘 참고해야 돼요.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요입니다. 그것은 뭐뭐로 유명해요를 뜻하는 단어를 먼저 넣으면 돼요. 바로 it is 우리 유명한 famous 그리고 뭐뭐로 할때 쓰는 단어였어요. For 아름다운 디자인을 얘기할 때는 it's beautiful design입니다. 읽어볼까요?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선생님하고 다이얼로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role play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다이얼로그를 선생님이랑 한번더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주세요.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저 유명한 건물은 무엇이야?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그것은 에펠탑이야. 파리에 위치해 있어. 다음 문장 볼까요? Why is it so popular? 왜 그곳은 그렇게 인기가 많아?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can people do there?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수 있어? 다음 문장.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사람들은 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길 수 있어. Very good, everyone. 자, 다이얼로그 잘 연습했죠? 그렇다면 롤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의 역할, 선생님이 여자의 역할을 먼저 시작해 볼 거예요. 선생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저 유명한 건물은 무엇이야?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에펠탑이야.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곳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Why is it so popular? 여러분 차례죠?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It is famous for its beautiful design.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할수 있어? What can people do there? 여러분 차례죠? 사람들은 탑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을 즐길 수 있어. 어떻게 말할까요?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People can enjoy taking photos in front of the tower. Well done, guys.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여자아이, 선생님이 남자의 역할을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Your turn first. 여러분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저 유명한 건물은 뭐야?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한번 더. What is that famous building?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죠? 그것은 에펠탑이야. 그것은 파리에 위치해 있어. It's the Eiffel Tower. It's located in Paris.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유명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Why is it so popular? Why is it so popular? 한번 더. Why is it so popular? Good. My turn. 선생님 차례죠?
그것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해. It is famous for.

0: tower. Well done, everyone.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랑 시작할 때 기억나는 장소를 영어로 말하기 조금 자신감이 없다 했던 친구들 있나요? 어떤가요?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을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Great! 자, 앞으로도 선생님이 여러분이 영어 실력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Have a great day and see you later. Bye!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꼭 지켜야 할 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있었나요? 자, 첫 번째. First, you have to pay attention.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you must repeat after me.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은 꼭 같이 연습하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규칙 잘 지키고 있나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오늘 수업은 어떤 걸 배우게 될지 함께 듣고 만나요.
1: Week 24. Friday. Rules to follow. I can explain rules to follow.
0: It's get ready ti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오늘 그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뭇 좀 다르죠? We have a pirate. 해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자애가 지금 해적선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해적선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Pirate ship. Pirate ship. 자, 해적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뭔가 X 표시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바다 괴물에게 food X, 음식을 주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적들이 좋아하는 보물 상자에 X가 있어요. You cannot open it. 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규칙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row, row. Good. 자, 이렇게 배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꼭 입어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여자애가 입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읽어볼까요? Life jacket. Life jacket. Very good. 자, 오늘 단어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2: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1: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2: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1: No, you're not allowed to.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2: Aye,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표현을 배워보는 브레인 부스트 타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부터 볼까요? You must all the time. 자, 여러분 여기서 all the time은 항상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인 단어가 must입니다. 자, 주어 답의 must 그리고 동사 원형을 우리는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뜻은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의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해는 must가 이제 있죠. 그러면 우리 뒷부분 구명조끼를 입다 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동사는 무엇을 입다, wear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명조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바로 life jacket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Am I allowed to the treasure chest? 여러분, treasure chest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우리 그림 속에 이제 나왔었죠. 보물 상자입니다. 자, 앞부분이 핵심이에요. Am I allowed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무엇무엇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보물 상자를 열어도 되나요? 인데요. 여기서 열다 라는 동사를 넣으면 됩니다. 바로 open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인데요. And please don't the sea monster. 여러분, sea monster가 무엇인가요? 맞아, 바다 괴물입니다. 자, 여기서 please don't 뒤에 동사 원형을 넣게 되면 무엇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입니다. 자, 먹이를 주다 라는 동사가 한 단어로 우리는 쓸 수 있어요. 바로 feed 라는 단어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Very good, everyone. It's quiz time. 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question, 우리 첫 번째 질문은요. Which rule is wrong? 자, 우리 rule은 어떤 뜻이었죠? 규칙이고요. wrong은 틀린. 자, 선생님이 세 가지 규칙을 지금 아래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규칙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이얼로그를 잘 생각하면서 자, 선생님이 쭉 읽어봐 줄게요. Number one, you must feed the sea monster. Number two, you cannot open the treasure chest. Number three, you must wear a life jacket. 자, which is the answer? 어떤 게 정답일까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one. 너는 바다 괴물에게 음식을 줘야 한다라는 게 규칙이 틀렸습니다. 자, 그림이 또 힌트가 되죠. 먹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규칙이었어요. 자, very good. Our second question. 우리 두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on the pirate's shoulder? 우리 지금 해적 어깨 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인데요. 자, 선생님이 1번부터 3번까지 읽어줄게요. 1번, a peacock. 2번, a parrot. 3번, a pelican.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The answer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2, a parrot, 앵무새입니다. 우리 1번, a peacock은 공작새이고요. Number 3, pelican은 pelican 새죠.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우리 다이록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role play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전체적인 다이로그를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이 해적선에는 따라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알겠어요. 규칙들을 알려주세요.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Life jacket on. 구명조끼 입었습니다.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저 보물상자를 열어도 되나요? No, you're not allowed to. 그건 안 돼.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Aye, aye, captain. 자, 여기서 captain은 선장님이고요. Aye, aye는 해적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장님이란 뜻이고요. I'll stick to the rules. 저 규칙들을 잘 따를게요. Very good, everyone. 자, 연습 잘 했으면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돼볼 거고요. 선생님이 해적이 돼보겠습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해적선에는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여러분 잘했죠? 알겠어요. 규칙들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My turn. 선생님 잘했죠?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여러분 차례입니다. 구명조끼 입었어요. 저 보물상자 열어도 되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안 돼, 그건.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No, you're not allowed to.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여러분 잘했죠? 알겠습니다, 선장님. 저 규칙들을 따를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Aye,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Aye,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자인 여러분이 해적이 돼보겠습니다.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이 해적선에는 따라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그 규칙들 저에게 말해주세요.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여러분 잘했죠?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어떻게 말할까요?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선생님 차례입니다. 구명조끼 입었습니다. 저 보물상자 열어도 될까요?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여러분 잘했죠? 안 돼, 그건.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어떻게 말할까요? No, you're not allowed to.

0: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No, you're not allowed to.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저 규칙들을 따를게요. Aye,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Great job,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rules to follow, 따라야 할 규칙들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선생님 강의를 할 때 지켜야 될 규칙들 잘 기억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도 그 규칙들을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강의 들어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만나는 필수 영단어, EBS 랑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다양한 위치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위치와 관련된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14. Where are Pengsu's things? Here. Here. Here. Here. There. There. There. There. Where? Where? Where? Where? In. In. In. In. On. On. On. On. Under. Under. Under. Under. Behind. Behind. Behind. Behind.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Next to. Next to. Next to.

0: 네, 위치와 관련된 표현들을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보니까요. Where are Peng's things? 나와 있어요. 펭수의 물건들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뭐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할 때는 where 이라는 말을 활용해 줍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Where, 어디에, 어디서, 어디로. 그러니까 펭수 물건들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Where are Peng's things?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다양한 위치 표현들도 나와 있는데 살펴볼게요. 책상을 기준으로 책상 위에, 그리고 아래 책상 옆에, 책상 앞에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책상 위에 on이라고 하고요. 아래에는 under. 그리고 책상 옆에는 next to. 그리고 책상 앞에는 in front of라고 한다. 알아두시고요. 책상 위에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 뒤에는 behind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요.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표현 between도 같이 알아둘게요. 자, 오른쪽을 가보니까요. 옷들이 옷장 안에 있죠? 뭐뭐 안에 있다라고 할때 in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펭수가요. 여기 그리고 저기를 가리키는데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는 here, 그리고 비교적 멀리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저기에라고 할 때는 there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빈칸 채우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펭수의 집에 왔으니 펭수의 방도 구경을 해야겠죠. 펭수 방에는요, 옷장, 책상, 컴퓨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옷장 어디에는 펭수의 옷이 있었죠? 옷장 안에는 펭수 옷이 있었고요. 책상 아래에는 장난감도 있습니다. 자, 그럼 펭수의 배드민턴 라켓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where 활용해 줄 수가 있죠? 여러분의 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방금 봤던 10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따라 말해보는 스텝 2로 넘어가서 연습해 볼게요.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3: Here. Here. Here. There. There. There. Where? Where? Where? In. In. In. On. On. On. Under. Under. Under. Behind. Behind. Behind. Between. Between. Between. Next to. Next to. Next to.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0: 네, step 3, let's handwrite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번씩 따라 쓰면서 단어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here, 여기에 인데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here, 듣다와 발음이 같아요. 하지만 뭐가 다르죠? 철자가 다르죠? 뜻도 다릅니다. 따라서 구분

설명해서 알아둘게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란 뜻을 갖는 here, here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써볼까요? here, 여기에 here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거기에 혹은 저기에라고 할 때는 there이라고 합니다. th 써주시고요. ere 하면 there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어디에, 어디서, 어디로라고 하는 표현 where 써주시면 되겠죠? where, where입니다. 자, 그리고 옷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뭐뭐 안에라는 표현, 위치 표현 꼭 알아두세요. I am 해서 뭐뭐 안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요. 뭐뭐 위에라고 하는 표현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over도 나와 있는데요. 똑같이 뭐뭐 위에라는 표현이지만 over 같은 경우는 물체가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 on은 바로 위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씁니다. 자, 구분되시죠? 자, 그러니까 on 한번 써볼게요. 뭐뭐 위에란 뜻으로 o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입니다. under, 뭐뭐 아래라는 뜻이죠? under, under 이렇게 써주면 뭐뭐 아래란 뜻이 됩니다. 꼭 알아둘게요. 자, 그리고 뭐뭐 뒤에라고 하는 표현 behind 알아둘게요. be 써주시고요. hind 해주시면 behind, 뭐뭐 뒤에란 뜻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 사이에, 두 개의 물체 사이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between이라는 뜻을 between이라고 읽고요. 우리가 쓸 때는 between, 이렇게 이를 두개 넣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요. 뭐뭐 옆에라고 하는 표현 next to 나와 있는데요. 자, 쓸 때는 next, next를 먼저 써주시고 to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뜻을 갖는 단어 by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앞에라고 하는 표현은 in front of입니다.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뭉치처럼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자, 써볼게요. in front of, 뭐뭐 앞에라는 뜻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장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그것은 상자 앞에 있다. 자, 여러분 위치에 주목을 해 주셔야겠죠? 그것은 상자 앞에 있는 거니까 어떤 표현 썼어요? It's in front of the box. 박스의 앞에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럼 따라 써볼게요. 그것은 it's 써주시고요. 뭐뭐 앞에 있다. In front of 써주시고. 근데 무엇 앞에 있었죠? 상자 앞에 있다. The bo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볼까요? 그것은 침대 아래에 있어. 자, 이번에는 뭐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뭐 썼어요? under 써주었습니다. 자, 그럼 따라 써보면요. 그것은 위치가 뭐뭐 아래이니까 under 써주시고요. 침대 아래니까 the bed를 뒤에 써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넘어가 볼까요? 그것은 우체국 옆에 있어 라고 하는 문장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가 뭐뭐 옆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니까 next to를 활용해 주었어요. 자, 여기서 우체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the post off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따라 써 볼게요. It, 그것은 뭐뭐 옆에 있어 next to 써주시고 우체국 옆이니까요. The post office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한 위치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개는 그의 혹은 자기 집 안에 있어. 자, 이번에는 위치가 뭐뭐 안에라고 했으니까 in을 써주었어요. 자, 써보면 나의 개는 my dog 어디에 있다? is in His house, 그의 집 안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그것은 커튼 뒤에 있어 라고 했네요. 자, 뭐뭐 뒤에 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behind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t's behind the curtain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 써볼게요. it's 그것은 뒤에 있다, behind 써주시고. 근데 무엇 뒤에 있어요? 커튼 뒤에 있는 거니까 The curtai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커튼도 스펠링 잘 확인하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번에는 step 4, let's practice.
A번부터

0: 같이 들으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A에서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듣기 들어볼게요.
1: Behind, on, in front of, under.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들은 단어는 behind라고 하는 단어였는데요. 뭐뭐 뒤에 란 뜻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컴퓨터 뒤에 라켓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behind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뭐뭐 위에 라는 뜻의 on이었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로 들은 단어는 뭐였죠? 뭐뭐 앞에 라는 뜻의 in front of 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뭐뭐 아래라는 뜻의 under, 이것이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들려주는 대로 이렇게 정답 써주셨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이어서 B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뜻을 연결을 먼저 해 주시고 이어서 빈칸에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들이 세 개 나와 있죠? Where, here, next to. 자, 어떤 뜻을 갖는지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where 나와 있는데, where 주제에도 있었죠? 어디에 란 뜻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세 번째에 있는 어디에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선에 맞게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here 이라고 하면, 여기에 란 뜻을 가졌죠? 그래서 here, 여기에 라고 써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3번, next to, 뭐뭐, 옆에 라는 위치 표현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next to 라고 글씨 써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C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서 먼저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빈칸에 그 단어를 써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단어부터 보시면, 뭐뭐 사이에 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B로 시작하는데요. between 이었습니다. 자, 찾아보시면 맨 뒤쪽에 있고요. BETWEEN 이렇게 글씨도 써주시면 됩니다. 스펠링 맞게 쓰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2번 위치 표현은 뭐뭐 안에 란 뜻이에요. 앞부분에 나와 있죠? IN, IN 이라고 하는 표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3번, 거기에 혹은 저기에 라고 하는 there 나와 있죠. TH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뭐뭐 위에 라고 하는 ON 짧은 단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럼 D번으로 넘어갈게요. D번에서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철자를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그 고양이는 탁자 아래에 있어. 자, 우리 바로 위치 표현 눈에 들어오시죠? 탁자 아래에 있다. 아래에 라고 하는 단어 뭐였죠? under 이었습니다. 자, 넣어서 the cat is under the table 하면 그 고양이는 탁자 아래에 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2번 여기 근처에 은행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is there a bank? 여기까지가 은행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near, 근처에, 근데 어디 근처에?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라고 하는 단어 here 넣어주시면 Is there a bank near here? 여기 근처에 은행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어? 자, 여기서 어디로 라는 표현 집중해 주시고 넣어보면요. WHERE,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어디에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을 보고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지금 모자 뒤에 쥐가 있죠? 그 쥐가 모자 뒤에 있어, 뭐뭐 뒤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 behind 넣어주면 됩니다. The mouse is behind the hat 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선생님이 계신데 교탁 앞에 계십니다. 교실 앞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 그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계셔 The teacher stands 해주고 in front of the classroom 하면 교실 앞에서 계신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까지 우리 완성을 해보았고요. 이어서 오늘의 Let's learn more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두 가지도 더 정리해볼게요. 자, whole 그리고 part인데요. 두 단어는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펭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방 전체를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바닥에 떨어뜨렸나 싶어서 의자 아랫부분도 찾아봤는데요. 자, 우리 아랫부분 할 때는 under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는 뭐라고 한대요? whole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반대로 부분 혹은 일부를 나타내는 단어는 뭐라고 한대요? part라고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그 전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 여기서는 전체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whole 그리고 part 중에서 whole 넣어서 The whole story is really interesting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interesting이라고 하면 흥미로운이란 뜻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나는 그 축구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 자, 여러분, 일원이라고 하면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싶다란 뜻이니까 I want to be a part of the soccer team. 이렇게 넣어주시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양한 위치 표현들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바로 어떤 표현들을 배우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벌써 14일 차입니다.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야. 아하, 이번에는요, 계절과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계절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으로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4.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Spring. Spring. Spring.

0: 잘 보셨을까요? 자, 우리 예쁜 그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 먼저 보고 이야기 완성해 볼게요. Four seasons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시즌들. 자, 우리 season은요, 우리말로 계절 시기란 뜻입니다. 우리 사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절 네 가지 모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먼저 봄입니다. Spring. So warm. 굉장히 따뜻하고요. Picnic. 소풍을 간 모습이죠. 그 다음에 summer. 여름입니다. 또 여름 이제 해변을 가서 놀고 있는 모습이죠. Beach라는 또 단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Fall, Autumn,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우리 단풍잎이 또 보이고요. 마지막 Winter, 겨울입니다. 눈사람 만들고 있네요. 자,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남극 출신인 펭수는요, 겨울을 가장 좋아해요. 왠지 그럴 것 같죠. 하지만 다른 계절들도 재미있게 보낸답니다. 따뜻한 봄에는 공원으로 소풍을 가고, 또 빈칸에는 해변으로 여행을 떠나죠. 어떤 계절에 주로 해변으로 여행을 떠나나요? Summer, 여름이 되겠죠. 여름에는 해변으로 여행을 떠나고, 또 선선한 가을에는 캠핑도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어느 빈칸을 가장 좋아하나요? 지금 네 개의 뭐에 대한 얘기였죠? Season, 계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Season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계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완성해 봤고요. 이제 스텝 2입니다. 여러분들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듣고 따라 말하면서 써보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Season, season, season. Spring, spring, spring. Summer, summer, summer. Fall. Fall, fall. Autumn, autumn, autumn. Winter, winter, winter. Warm,

0: Thank. Thank. Thank. Snowman. Snowman. Snowman.
1: 잘 듣고 따라서 봤을까요? 자, 이제 어느새 벌써 스텝 3입니다. Let's handwrite. 같이 한번 다시 단어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고 따라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season입니다. 따라해볼까요? season. 우리 season은요, 계절 시기란 뜻입니다. 사계절 할 때 그 계절을 얘기하고요. 적어볼까요? S-E-A-S-O-N. 자, 그 다음 단어, spring. 그 다음, summer, fall. Autumn, 전부 다 계절에 대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spring은요, 봄이란 뜻입니다. 예쁜 꽃들이 피는 우리 계절이죠. 적어볼까요? S-P-R-I-N-G.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다음, summer, 여름입니다. 우리 더운 그 계절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팥빙수인 것 같죠?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우리 선풍기도 보입니다. 어? 선풍기 영어로 뭐였죠? 바로 팬이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실까요? Summer 적어보겠습니다. Summer. 그 다음 Fall과 Autumn.

둘다 가을이란 뜻이요. 근데 fall은요, 미국 영어에서 주로 쓰고요. 그 다음 autumn은 영국 영어에서 주로 쓴다 해서 둘다 전부 다 가을을 가리키는 말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fall 이렇게 적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fall은요, 동사로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 autumn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철자나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음 단어 winter입니다. 남아있는 계절 하나 뭐였죠? 바로 겨울이죠. 그래서 눈 결정 모양이나 그다음 펭수가 눈사람 모양의 아까 인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형 탈을. 자, winter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요. warm, cold, favorite, trip이라는 단어들 나와 있습니다. 먼저 warm은요. 따뜻한, 따스한이란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ot과 cold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hot은요, 뜨거울 때 우리가 얘기하고요. 반대로 차가울 때는 cold라고 합니다. 그래서 it's hot 이러면 아, 지금 너무 덥다, 뜨겁다라는 뜻이고, it's cold 하면 반대로 춥다 이런 뜻이에요. cold, 시원한, 선선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멋진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that's cool 하면 와, 그 멋있다, 멋지다라고 할때 우리가 영어로 cool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적어볼게요. COOL. 자, 그 다음 단어 favorite입니다. 우리 favorite는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에요. 이따가 여러분들 문장에서 우리 또이 favorite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문장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trip입니다. 우리 trip은요, 여행이란 뜻이요. 그래서 take a trip이라고 하면요, 여행을 가다, 여행하다란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아이고, F가 저다 있을게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rip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picnic. 우리 picnic은 여러분 보통 언제 갈까요? 날씨가 좋을 때 가겠죠? 소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go on a picnic이라고 하면 소풍을 가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적어볼게요. 요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림 보시면 우리 예쁘게 소풍을 간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간식들도 보이죠? 다음, beach. 우리 beach는요, 해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놀러 가는 그 해변가를 얘기합니다. 적어볼게요. 요렇게 적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단어, thank. 우리가 thank you라고 많이 얘기하죠. 고맙다고 인사할 때. 그때 이 thank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저거 보면요. thank. 나 마지막 단어 snowman입니다. 우리 snowman은요, 눈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snow는 눈이란 뜻이고요. man은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만든 사람, 눈사람, snowman. 적어 볼게요. snowman. 우리 눈사람이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요, snowman이라고 해서 이렇게 A를 E로 철자를 바꿔준다. 같이 세트로 알아두세요. 자, 이제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So, What is your favorite? 이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명사를 써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명사, 이것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적어볼게요. What is your, 적어보겠습니다. favorite. 너가 가장 좋아하는 season, 계절은 뭐야? 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다음, It is very hot in summer. 자, It is very hot 하면 날씨가 되게 덥다는 겁니다. 언제요? In summer, 여름은. 그래서 여름은 매우 더워, 이런 뜻이에요. 적어보겠습니다. It is very hot. 언제요? In summer. 그래서 여름은 너무 더워라는 문장 완성되고요. 자, 그 다음, Why don't we build a snowman? 우리 Why don't we라고 하면요, 우리 뭐 하는 게 어때라고 해서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uild a snowman, 눈사람을 만드는 게 어때? 자, 그럼 우리 영어로 적어볼게요. Why don't we? 뭐 하는 게 어때? Build. 만드는 게 어때? 아이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Build a snowman.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4, let's practice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는요,

0: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또 쓰는 겁니다. 우리 안 들어볼 수 없겠죠?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1: Fall, summer, spring, winter.
0: 자, 우리 네 가지 그 계절들 있죠? 사계절이 순서대로 나왔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전부 다 뭔가 계절과 관련된 그림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계절이 나왔을까요? 다시 들어보면요.
1: Fall.
0: fall. 우리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단풍잎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계절이죠? 바로 가을이 되겠죠. 가을을 나타내는 거 바로 여기 나뭇잎들 있네요. 자, 그래서 1번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계절은요.
1: Summer.
0: summer. 우리 보통 더운 계절 뭐죠? 여름입니다. 자, 여름은 어디 있을까요? 아, 여름이 여기 있네요. 팥빙수와 선풍기의 모습이 보이죠? 2번.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 2개 남았습니다.
1: Spring.
0: Spring, 꽃이 주로 피는 시기, 날씨가 더 좋아지고 따뜻해지는 거, 봄이죠? 봄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단어는
1: Winter.
0: winter,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그리고 단어 완성하면 fall, summer, spring, win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B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로잡아 단어를 완성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뜻만 봐도 사실 어떤 단어인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따뜻한, 따스한. 우리 영어로 W를 시작하는 단어 배웠습니다. 뭐였죠? warm이죠. 자, 그래서 이 철자 다시 바로 잡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우리 해변. 우리 영어로는요, 철자 5개 나와 있습니다. B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었죠? 바로 beach 있었죠. 그래서 다시.

지 배열하면 B, E, A, C, H. 다음 3번 눈사람 눈으로 만든 사람 스노우맨 적어볼게요. 그러면 스노우맨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시로 가볼까요? 자, 이번엔 퍼즐이 있고요.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라고 하네요. 자, 우리 가로부터 볼까요? 우리 1번은 가을인데요. 우리 영국식으로 얘기할 때는 fall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autumn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철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철자 6개 있죠? 채워보면 A로 시작해서 A, U, T, U, M, N. 다음은요, 2번은요, 계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4계절, 영어로 four seasons, season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season.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감사하다, 고마워라고 얘기할 때 thank you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hank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 4번, 소풍. 우리 소풍은 영어로 picnic이었습니다. 그래서 picnic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자, 이제 D입니다. 그림을 알맞게 표현한 문장에 체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잘 보면요, 우리 봄인 것 같죠? 이렇게 꽃이 피었고요. 그 다음에 소풍이 나와 있습니다. 자, It is very warm in spring. 봄에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다음, It is very cool in fall. 가을에는 또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봄에 대한 거니까 위에 있는 문장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름에 이제 해변가로 놀러 간 모습이 보입니다. 부럽네요. Why don't we? Why don't we?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이었죠. Go to the beach. 해변에 가는 게 어때? Go to the mountain. 산에 가는 게 어때? 우리 지금 해변에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첫 번째 문장 골라주시면 돼요. 마지막 2입니다. 우리 배열하는 건데요. 우리 둘다 의문문입니다. 물어보는 건데, 1번은 우리 하는 게 어때? Why don't we라는 표현 쓰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why don't we 뭐 하는 게 어때? 여행 가는 게 어때? 여행을 가다 take a trip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그래서 take a trip 어디로요? To Busan. 그래서 완성하면 why don't we take a trip to Busan? 2번 네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은 무엇이니? 라고 할때 우리 What is your favorite?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동물 물어보고 있으니까 animal 문장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0: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우리 방학이 있는 계절일까요? 아니면 긴 공휴일이 있는 계절일까요? 저는 방학과 긴 공휴일 둘다 좋아하는데, 우리 미국 영어에서는요, 방학을 va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일은 holida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빈칸 채우면요, How was your, 당신의 휴일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볼 때, 휴일 잘 쉬고 와서 우리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때 holiday라고 쓰고요. 그다음, I'll travel to 제주도. 나는 제주도를 여행할 거예요. This winter, 이번 겨울 방학이요. 우리 겨울 방학, winter vacation이라고 합니다. 여름 방학은 summer vacation이 되겠죠? 자, 우리 열심히 이번에는요, 계절과 관련된 단어들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단어의 핵심은 복습이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가지 않는 나라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얀마고요.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되겠는데요. 자, 미얀마의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물품이 부족하고 의료 물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지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인구가 2억 7천만, 전 세계 4위인데요. 외국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소위 엑소더스라고 하는 대탈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한 20분인데요.

0: 그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로 담아봤습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eaponizing은 무기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미얀마의 지도부가 코로나19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전체 내용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2: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0: 몇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들어봅니다.
1: Allegation.
2: Allegation.
1: Regime.
2: Regime.
1: To consolidate.
2: To consolidate.
1: Hoarding.
2: Hoarding.
0: 첫 단어는 allegation이란 단어죠. 혐의 혹은 주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완전한 증거가 갖춰져서 법정에서 판결된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 주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Regime. 우리가 정부라고 할 때 government이란 말 쓰는데요. 정권이라고 할 때는 regime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To consolidate. Consolidate, 굳히다, 통합하다, 공고히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hoarding. 많이 썼던 표현이죠, 작년부터. 사재기라고 할 때 hoarding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보면 말이죠. with가 딱 나오는 순간에 아, 부대 상황이구나, 이러이란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라고 되어 있군요. 자, 미얀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Allegations are growing. 이러이러한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이 주장의 출처가 바로 human rights groups, 인권단체가 되겠습니다. Human rights는 무조건 복수 쓰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인권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있고 결사의 자유도 있고 집회의 자유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human rights groups. Human rights violations. 어떤 식으로 쓰든 간에 복수했습니다. 자, 많은 인권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점점 힘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일까요?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의 군정이, 군부가, 즉, 군사정부죠? 군사정권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인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medical oxygen이라고 하는 의료용 산소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정 같은 경우에도 말입니다. 의료용 산소의 판매를 제한해 왔습니다. 아무한테도 팔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그렇습니다.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다 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요.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it's는 당연히 the military regime in Myanmar가 되겠죠. 자, critics say 이런 구문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critics라는 얘기는 이제 비판하는 사람 혹은 뭔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뭐뭐뭐라고 하는 반대가 나타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뒤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느 쪽이든 간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the stocks, stock은 지금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edical oxygen이라고 하는 의료용 산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비축되어 있는데 이 비축 물량이 being supplied to its 바로 이 군정의 지지자들에게만 공급되고 있다라고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2: Myanmar leaders weaponizing COVID-19. With COVID-19 deaths rising in Myanmar, allegations are growing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the military regime is using the pandemic to consolidate power. The regime has restricted the sale of medical oxygen, saying it is trying to prevent hoarding. But critics say the stocks are being supplied to its supporters.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번엔 인도네시아죠. 우리가 뭐 인도네시아의 발리라든가 여러 지역은 가지만 사실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소식을 접할 기회는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수만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leave Indonesia. 자, 인도네시아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1: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leave Indonesia. Since early July,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2: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leave Indonesia. Since early July,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 정확히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단어만 확인 안 치면 될 것 같은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spur.
2: To spur.
1: Priority.
2: Priority.
1: Fatality.
2: Fatality.
0: 첫 번째 단어는 to spur. 자극하다, 박차를 가하다라고 했었죠. 박차 아시죠? 그 말을 탔을 때 옛날 서부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부츠를 신고 뒤쪽에 이렇게 돌아가는 톱날이 있잖아요. 그걸로 배를 쿡 찌르는 건데. 그래서 자극을 가하다, 박차를 가하다 할 때 spur 정말 많이 씁니다. Priority. Priority, 우선사항이나 우선순위, 정말 역시 많이 쓰는 단어고요. Fatality, 요거는 사망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Fatalities라고 하면 사망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Since early July, 7월 초일에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니까 지금까지니까 당연히 현재 완료형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Over는 more than이란 개념이죠. 19,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났습니다.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이때 spurred by.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극이 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Apparently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라는 의미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A new pandemic wave,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백신 shortage,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ch have gone to high priority groups first.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때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받는 것은 앞에 나왔던 vaccines가 되겠죠. 이 vaccine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high priority groups first.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보내진다라는 걸까요? 바로 우선 집단이에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집단. 뭔가 정부가 결정을 하겠죠. 그 높은 우선순위의 집단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말이죠. Cases는 cases of infections. 감염자가 302

0: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1: Tens of thousands of foreigners leave Indonesia. Since early July, over 19,000 foreigners have left Indonesia, apparently spurred by a new pandemic wave and a severe shortage of vaccines, which have gone to high-priority groups first. Indonesia has reported more than 3.2 million cases and 86,835 fatalities.
2: Today's pattern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이나 구문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priority라고 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요걸 요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To give priority to something 이라고 하거나 To put priority on something 이라고 하면 어디에 중점을 두다, 뭔가를 우선시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40대 한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자녀 교육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그 중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년 가정에서 버는 돈의 1순위가 뭐냐? 가장 어디에 많이 쓰느냐? 아이들의 교육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40대라고 하면 people like me 이러시면 안 되겠고요. people in their 40s 이렇게 쓰면 되겠죠. their 대신에 people in the 40s 괜찮습니다. 소유격으로 쓰든 정관사 the를 쓰든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복수로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0세부터 49세잖아요. 1년이 아니고 10년이기 때문에 복수 쓰셔야 됩니다. 조사되었다라고 할 때 이걸 동사로 쓸 필요는 없죠. 한 조사에 따르면이라고 앞에서 탁 꺾고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ccording to a survey, 한 설문에 따르면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sa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South Koreans in their 40s니까 40대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y put their spending blank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그렇습니다. put 뭐였죠? priority on something입니다. 여기서 priority는 their spending priority가 되겠죠. 자, 이들 중에 절반이 자신들이 지출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자녀 교육에 두고 있다 라고 해서 put their spending priorit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같은 조사에 따르면 40대 한국 남녀 가운데 자신의 이제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6.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노후를 영어로 쓰면 뭐라고 할까요? 노후 혹은 은퇴 이후의 삶 이럴 때 post-retirement years라고 합니다. post-retirement years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0: According to a survey,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say they put their spending priorit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1: According to a survey, more than half of South Koreans in their 40s say they put their spending priority on their children's education.
2: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foreigners living Indonesia, 인도네시아를 탈출하는 떠나고 있는 외국인들이란 측면에서

0: 첫 번째 토픽을 중심으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내용은 좀 길어 보입니다만 여기는 사실은 앞에 본문에 거의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까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4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출국은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 1만 9천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빠져나갔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일단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우려의 대상이 이겁니다. 가능성이죠. 4차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거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4차 코로나 대유행과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출국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이들의 출국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할 때 a wave of COVID-19라고 하시면 돼요. a wave, 물결이잖아요. 그죠? 닥쳐오는 겁니다. 자, a wave of COVID-19이니까 4차 대유행은 fourth wave of COVID-19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우려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to be worried about, to be concerned about something 이라고 쓰면 뭐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뭐뭐하는 가운데라고 하니까 as를 써서 문장으로 쓰거나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phrase, 구문으로 쓰는 것이 방법이겠는데요. 일단 as로 써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겠죠? As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 fourth wave of COVID infection, COVID-19 in Indonesi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를 쓴 이유는요. 만약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덜을 쓰겠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the fourth wave right now, okay? 이런 의미로 덜을 쓰겠습니다만 이때 a fourth wave는 a potential fourth wave라는 개념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4차 대유행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blank. 아, 이거 많이 쓰는 수거입니다. 외국인들의 출국은 이러한 우려를 잘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물론 many foreigners are leaving the country showing they are also worried about that.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만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뭘로? 뭘로 표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voting with their feet. 이게 퇴장함으로써 자신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 혹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다라는 개념으로 퇴장함으로써 입장을 밝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면서 자신들도 이거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vote with their feet라는 수거를 이 문맥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역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 19,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빠져나갔다 이렇게 쓰면 되죠. So far More than 19,000 foreign nationals 혹은 foreigners 같은 의미고요. have left the country this year.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Foreigners leaving Indonesia. As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 fourth wave of COVID-19 in Indonesia,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feet. So far, more than 19,000 foreign nationals have left the country this year.
2: Foreigners leaving Indonesia. As many people are worried about a fourth wave of COVID-19 in Indonesia, foreigners are voting with their feet. So far, more than 19,000 foreign nationals have left the country this year.
0: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Allegation.
2: Allegation.
1: To consolidate power.
2: To consolidate power.
1: Hoarding.
2: Hoarding.
1: To give priority to. To put priority on.
2: To give property to. To put priority on.
1: To vote with one's feet.
2: To vote with one's fee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그리고 자료 MP3와 스크립트 모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가 의료의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고령화로 자꾸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작년, 즉 2020년 센서스라고 하는 인구조사 결과 한국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장마치 820만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지난 2분기에 나름 개선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유럽이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침체를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았는데요. 이번 소식을 통해서 다음 분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많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이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Today's Topics에 담아봤습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토픽입니다.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Elderly population, elderly people 이라고 하면 노인, 고령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보편적으로 65세가 기준이 됩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가 800만을 surpassed, 넘어섰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비율은 전체에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2: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몇 가지 단어만 아시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뉴스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죠.
1: To surpass.
2: To surpass.
1: Census.
2: Census.
1: To account for.
2: To account for.
1: To shrink.
2: To shrink.
0: 첫 번째 단어는 to surpass. 뭔가를 능가하다, 뛰어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숫자가 얼마를 넘어선다라고 할때 surpass, exceed, top. 요세 단어는 항상 같이 쓰니까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단어는 census라고 하는 인구조사가 되겠습니다. census. 세 번째는 to account for. 총100% 가운데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다라고 할때 account for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동사는 to shrink.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라고 할때 shrink. 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일단 기준 시점은 작년이 되겠군요.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의 몇 명꼴로 비율을 얘기할 때, 이때 out of를 쓰기도 하고요. in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one in six people in South Korea.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20%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20% of something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one in five people이라고 쓸수 있겠죠. 이럴 때 one in five에서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원래는 단수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혹은 two in ten이라고 하면 같은 20%지만 two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땐 are 복수 써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one입니다만 were 쓴 이유는 요즘에는 그거 좀 무시하고 was로 쓰는 사람도 있고 were로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국인들 가운데 6명의 1명꼴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지난해에 나타났습니다.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2020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요.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한국의 고령 인구가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전체 인구 가운데 account for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바로 16.4%군요. 요건 좀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령 인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세 단계로 보통 나누거든요.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고령이 된 고령 사회가 있고요. 그리고 초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진행 중이니까 unaging society라고 하고요. 전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령 사회인 두 번째 단계인 고령 사회는 unaged society라고 하고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16.4%니까 7%도 넘었고 14%도 넘었죠. 그래서 한국은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할 때는 a super aged society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7 다음에 14 다음에 21이 아니고요. 20%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초고령 사회는 아니지만 고령 사회는 상당히 깊숙이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여기서 끊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Working age people 혹은 the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5세에서 64세까지를 얘기해요. 일할 수 있는 연령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반면에 고령 인구는 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가 아니고 조금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the data shows that 이번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an average of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평균적으로 4명이 고령 인구 1명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되는 그 정도의 비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4대 1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2: South Korea's elderly population surpassed 8 million. Last year, one out of six people in South Korea were aged 65 or older. According to the 2020 census, the country's elderly population accounted for 16.4%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 working age population shrinks and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 data shows that four people have to financially support one elderly person.
0: 두 번째 토픽은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European economy, 물론 관사가 생략됐죠. The European economy인데 생략해서 grows 2% in the second quar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경제가 quarter, 2분기에, 즉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에 2% 성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than-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2: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than-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경제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기준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어려운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았다의 또 다른 표현은 해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라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보면 조금 더 쉬워질 텐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고 가자.
1: To emerge.
2: To emerge.
1: Recession.
2: Recession.
1: To lag behind.
2: To lag behind.
0: 첫 번째 동사는 to emerge란 단어예요. Emerge, 부상하다, 나타나다, 떠오르다.

0: 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Emerging market이라고 하면 신흥경제를 얘기할 때, 시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Recession, 역시 나와야 될 녀석이 나왔죠. 경기 침체라고 할 때, recession 알아두시고요. To lag behind. Lag behind는 자동사어도 쓰고 타동사어도 씁니다. 그러니까 lag behind만 써도 되고, lag behind somebody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뒤처지다 혹은 누구보다 뒤처지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요세 가지 표현 기억하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 역시 ease. 정말 많이 나오죠? 완화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어 된 상황에서 Europe emerged from a double 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여기까지 볼까요? 근데 emerge from은 벗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get out of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recession도 아니고 a double dip recession이에요. 뭘까요? 보통 이제 경제가 올라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 떨어지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recession이라고 하는 경기 침체는 조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경기 둔화, 뭐 economic slowdown이라든가 economic slump 이런 단어와는 달리 re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GDP, 국내 총 생산이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6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져야지 그때야 비로소 침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쓰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침체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푹. 근데 더블 딥이라는 것은 한번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갈 것 같으니 다시 떨어지는 요 더블 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W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힘을 받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규제가 완화되니까 유럽이 2분기에는 소위 이중 하락 침체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죠. 즉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With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of 2. 0%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욱더 견조한 2.0%의 성장률을 바로 2분기에 보였다라는 건데요.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이때 더를 썼다는 얘기는 뒤에서 강하게 한정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That use the euro currency. 아, 그렇군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19개 국가의 경제. 이 19개 국가를 유로존 국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The European Union이라고 하는 EU의 경우에는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로 27개 회원국입니다. 27개. 근데 모든 EU 회원국들이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은 19개에 해당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still lag behind pre-pandemic levels.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lag behind. 여전히 뒤처져 있는 수준인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아직도 갈 길은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2: European economy grows 2% in second quarter. As pandemic restrictions eased, Europe emerged from a double-dip recession in the second quarter with stronger than expected growth of 2%. But the economy in the 19 countries that use the euro currency still lagged behind pre-pandemic levels.
0: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조금 전에 보셨던 녀석이 나왔습니다. To lag behind 혹은 to fall behind. 둘다 자동사, 타동사 다 쓰는데요. 뒤처져 있다 혹은 누구보다 뒤처지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이 쓰죠. 한국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시긴 합니다만 한국 여자들도 뭐 크게 뒤처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음주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영국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마 낮을걸요, 우리가.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그죠? Big drinkers. 술 많이 먹는 술고래입니다. Big drinkers. 뭐, drinking whales라고 쓰진 않을 걸 아실 거고요. 한국 남자들이 술고래이긴 합니다만, Korean women aren't far blank. far는 강조형이죠. 그리 많이 뒤처져 있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50보, 100보 정도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이죠. 물론 lag behind나 fall behind라고 써도 됩니다만 상태를 얘기할 땐 비동사를 쓰겠죠. be behind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0: behind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Korean women aren't far behind.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Korean women aren't far behind.
2: While Korean men are big drinkers, Korean women aren't far behind.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living alone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인구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고령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전반적으로 다 따집니다. 한 자녀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두 자녀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은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결혼한 부부 가정인지 정말 다양한 지표를 따지는데요. 자, living alone, 혼자 사는 삶입니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32%에 달한다고 해요. 작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이를 1인 가구의 약 20%는 20대가 차지하고 있대요. 나머지 80%는 30대, 40대 나눠져 있으니까 의외로 20대의 1인 가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인 가구 비중, 이럴 때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비중에 이제 꽂히게 되는 거죠. 비중, 비중은 어떻게 써야 돼요? Percentage, concentration,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말 기사를 가지고 영어로 기사를 쓸 때 우리말이 어려우면 그 단어가 아니고 의미를 생각하세요. 의미. 이 비중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32%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란 말이 영어로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를 1인 가구의 약 20%는 20대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1인 가구는 one person household라고 써도 되고요. single person이란 말도 써요. 근데 이 single person household라는 말도 쓰는데 요거는 이제 독신자 같은 느낌을 좀 강하게 줘서 물론 1인 가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겠지만 둘 다 쓰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좀 선호합니다. 20대는 people in their 20s 혹은 people in the 20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n South Korea, one 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배운 건 써먹어야 됩니다. Nearly 32% of the total households, almost 20% of those living alone. 그죠? 아니면 almost 20% of those one-person households를 얘기하는 거죠. Are people in their 20s. 이렇게 쓰면 뭐 깔끔하게, 더도 덜도 아니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Living alone. In South Korea, on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nearly 32% of the total. Almost 20% of those living alone are people in their 20s.
2: Living alone. In South Korea, on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nearly 32% of the total. Almost 20% of those living alone are people in their 20s.
0: 오늘 배운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요한 것 한 자리에 뽑아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account for.
2: To account for.
1: To shrink.
2: To shrink.
1: Recession.
2: Recession.
1: To lag behind.
2: To lag behind.
1: One person household.
2: One person househol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했던 모든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역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혹은 작년에 음주량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바깥에서 많이 만나지 않으니까 줄었을 것 같아요.

0: 같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어디 가지 못하고 또 집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늘었을 것도 같은데요. 올해 기준으로 독일 맥주는 작년보다 조금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제가 던져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산, 쉽게 얘기하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직도 삼성에서 나올까요? 어떨까요?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야기 다양하게 모아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 시작은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이렇게 되어 있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1분기에 독일 맥주 판매, 매출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Weigh down은 몸무게를 그 위에 콱 누르는 거죠. 뭔가를 짓누르다, 발목을 잡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2: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운 단어가 생각보다 없죠?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weigh down.
2: To weigh down.
1: Decline.
2: Decline.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보셨던 to weigh down something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짓누르다, 부담을 가중시키다, 발목을 잡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Decline. 동사와 명사로 쓰이는데요. 앞에 to가 없는 거 보니까 동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감소, 하락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면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이라고 되어 있네요. Sales라는 것은 이제 판매 혹은 매출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First half예요. 절반의 처음 거니까 상반기. 만약에 the second half라고 하면 절반의 두 번째 거니까 하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 상반기에 German beer sales, 독일의 맥주 판매량이 혹은 매출량이 여기서는 정확히 어떤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작년 대비 2.7%나 줄어들었습니다.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아, 이유가 요거군요. due to는 이유를 얘기합니다만, mainly라든가 largely라는 말이 나오면, 예, 요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유의 대부분이 요겁니다. 바로 술집과 식당이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그렇습니다. 뭐, 이번이 처음 떨어진 거 아니군요. 독일의 맥주 판매량이 수년 동안 have been falling이니까 하락세를 겪어왔습니다. 하락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하락 곡선을 그리다 할때 곡선을 그린다고 해서 무슨 커브를 프린트하거나 드라한다라고 쓸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의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바로 건강상의 우려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겁니다. 즉, 건강상의 우려 때문에 맥주 판매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군요.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unusually예요. 이례적으로 sharp, 급격한 하락세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맥주 하면 이제 독일도 많이 생각나긴 하는데요. 의외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줄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픈데 더 때리는 격으로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0.

0: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1: Pandemic weighs down German beer sales in first half. German beer sales in the first half of 2021 were 2.7% lower than last year, mainly due to closures of bars and restaurants. German beer sales have been falling for years as a result of health concerns, but the pandemic caused an unusually sharp decline.
2: 두 번째 토픽입니다.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한국 최고 부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누굴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일단 저와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um-soo,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1: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om-soo,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2: 몇 가지 단어 표현을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듣고 보시면서 확인하시죠.
0: Founder.
1: Founder.
0: Net worth.
1: Net worth.
0: Subsidiary.
1: Subsidiary.
0: IPO.
1: IPO.
2: 첫 번째 단어는 founder라는 단어예요. 동사로 to found라고 하면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설립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창업자 혹은 설립자라고 할 때 founder 씁니다. Net worth. 순자산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Net worth. Subsidiary라고 하는 것은 계열사 혹은 자회사라고 할 때 subsidiary라고 쓰는 편이고요. IPO,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업 공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의미로 기업을 최초 상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김범수,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카카오톡. 그렇군요.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이 여기 카마에 있는 말이에요. 문장 중간에 양쪽에 이렇게 카마가 나오거나 카마 대신에 이렇게 하이픈이 나오는 경우에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은 빼내도 드러내서 버려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범수 씨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혹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채팅 앱인 카카오톡의 창업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채팅 앱이 아니에요. 채팅룸이 아니고 chat app, chat room, chat이라는 단어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그렇군요. 이제 한국 최고 부자입니다. According to Bloomberg, 되게 유명한 매체죠. Bloomberg에 따르면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this year. 그렇게 돼 있군요. See something skyrocket. 바로 이렇게 지각동사로 쓴 건데요. 예, 문법 얘기하니까 저도 조금 어색합니다만. Skyrocket이라고 하는 것은 soar. 그죠? Soar. 뭐 surge. 이런 식으로 급등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늘로 그냥 팍 치솟는 거죠. 그래서 자 금년에 자신의 순자산이 60억 달러 이상이나 껑충 뛰었다라는 겁니다. 6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itting some $13.4 billion. 그래서 결국 약 134억 달러, 우리 하나로는 14조 정도를 넘는 금액이죠. 그만큼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Kakao shares have soared 91% in 2020.

0: 2021. 아, 그렇군요. 카카오의 주식이 금년에 91%나 soar. 역시 나왔죠? skyrocket. 똑같은 말입니다. 급등했습니다.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그리고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 또한 IPO, 기업 공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최초로 주식을 상장한다는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n initial public offering인데 기업 공개하다라고 할 때는 launch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To launch an initial public offering.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요만큼 그 13, 아까 얼마였죠? 130 몇억 달러가 되겠고요. 그 정도로 이제 일단 우리나라 1등이 되겠고요. 2등은, 그래요.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고 하는데요. 121억 달러라고 합니다. 13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냥 한번 봤던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um-soo,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2: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Kim Bom-soo, the founder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chat app KakaoTalk, is now the country's richest person. According to Bloomberg, he saw his net worth skyrocket more than $6 billion this year, hitting some $13.4 billion. Kakao's shares have soared 91% in 2021, and its many subsidiaries are planning IPOs.
0: Today's parents. 오늘은 조금 재밌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에피소드에서요. 봤던 today's parents가 어디에 뒤처지다라고 해서 lag behind나 fall behind란 단어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 개념의 단어를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앞서다 보니까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put somebody to shame. Put somebody to shame 하면 누구를 수치스럽게 만들다라고 생각해서 얼레리 꼴레리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린다든가 이렇게 수치감을 발생시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주어가 월등히 뛰어나서 훨씬 성적이 좋아서 훨씬 잘해서 이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부문에서 세계 선도 국가로 다른 여러 나라들에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초속 인터넷은 Ultra 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예요. 인터넷 액세스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인터넷 접속을 할때 그만큼 빨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Ultra Fast, 엄청 빠른. Broadband는 정확히 얘기하면 광대역이라는 의미인데요. 대역폭이 넓다 보니까 빠르게 속도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Ultra Fast Internet Access라든가 아니면 Ultra Fast 빼고 Broadband Internet Access라든가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참고로 the world leader는 더는 정해진 하나니까 1등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a world leader라고 하면 1등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 잘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관사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Putting other countries to shame. 다른 나라들은 정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putting other countries to shame.
2: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putting other countries to shame.
0: 그런데 꼭 put somebody to shame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엔 다 똑같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선도 기업인데요. Far blank of other countries. 뭐가 들어갈까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Far ahead of other countr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처져 있을 때는 to fall behind somebody 라고 한다면 to lag behind somebody 앞서 있다라고 할때 to get ahead of somebody 입니다. to get ahead of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far ahead of other countries.
1: South Korea is the world leader in ultra-fast broadband internet access, far ahead of other countries.
2: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Korea's stock market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조금 전에 뭐 IPO 얘기도 나오고 주가가 올랐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 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 고지를 넘어섰어요. 한국 역사 처음입니다. 의외죠? 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자,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유례없는. 상승세를 타다는 얘기는 그냥 올라가는 건데 3000 고지를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타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to be on the rise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To continue to rise. 예,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주식시장에서 어울릴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For the first time 혹은 for the first time ever, 이때 ever는 강조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상 처음으로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야, 이렇게 보죠. South Korea's stock market, 한국의 주식시장이 has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 this year 라고 되어 있습니다. Never seen before를 이렇게 뒤에 붙이면 이전에는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유례 없는이라고 이렇게 쓰는 편이죠. 그래서 이때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는 유례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겪고 있는 거죠. 여기 never seen before를 한 단어로 쓴다면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unprecedented예요. 그래서 South Korea's stock market has risen to unprecedented levels.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This year. 예를 들어서 the Kospi index. 코스피는 아시죠? 코스피 지수가 hit the 3000 mark. 예, 3000 고지를 hit한 거니까 도달했다는 얘기죠. hit the 3000 mark for the first time early this year. 그렇습니다. 올해 초기 때문에 early this year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와우. 지금 제가 요거 그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3300 고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3000 고지를 넘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 모양입니다. 저도 뭐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자료로 봤는데 작년보단 상당히 올랐습니다. 자, 요 문장 읽고 들어보고 함께 따라해 보시죠.
0: Korea's stock market. South Korea's stock market has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 this year. The Kospi index hit the 3000 mark for the first time early this year.
1: Korea's stock market. South Korea's stock market has risen to levels never seen before this year. The Kospi index hit the 3000 mark for the first time early this year.
2: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0: To weigh down.
1: To weigh down.
0: Net worth.
1: Net worth.
0: Subsidiary.
1: Subsidiary.
0: IPO.
1: IPO.
0: To put somebody to shame.
1: To put somebody to shame.
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운로드의 클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남녀의 역할과 진급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밑에서 볼 때 승진의 사다리 속에서 저 위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딱 걸리는

0: 거죠. 투명한 유리로 된 천장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소수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등등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진급의 불평등 상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번에 미국의 유명 통신사에서 이 유리 천장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Today's Topics에서 함께합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보통 우리가 AP라고 해서 많이 약자로 쓰고 있는데요. Associated Press. 전 세계 4대 통신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AP, 로이터, CNN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보도가 되는 그러한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요. 자, AP의 경우에 최초의 여성 CEO가 등극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era 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2: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era 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한 번쯤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걸 알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단어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appoint.
2: To appoint.
1: To retire.
2: To retire.
1: To replace.
2: To replace.
0: 첫 번째 단어는 to appoint. 누군가를 임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appoint. To retire, 은퇴하다 혹은 뭐 사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retire. 보통 이제 retire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사임 정도보다는 아예 그만두고 은퇴 쪽에 좀 가까울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replace, 누군가를 대신하다, 대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동사만 아시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era Singham. 이렇게 되어 있군요. Appoint somebody as. 누군가를 뭐로 임명하다 혹은 지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우리가 공직자를 얘기할 때 임명직이냐 혹은 선출직이냐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다 선출직이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경우,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물론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임명직이죠. 그때도 appointed officials라고 얘기합니다. 임명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AP 통신에서 말입니다. Daisy Vera Singham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에 임명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자, 문장의 중간에 이렇게 양쪽에 카마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내용은 삽입된 삽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드러내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지 비라 싱엄이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부사장이 되겠고요. And Chief Operating Officer, COO라고 해서 최고 운영 책임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당한 고위 중력인데요. 이 사람을 as CEO, AP의 CEO로 임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이렇게 되어 있군요. Replace, 누구를 대체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대체하는 거냐, 경질하는 거냐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후임의 경우에는 She will replace somebody 하면 누구를 대체하고 후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장관을 replace 한다, 즉 주어가 윗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경질시킨다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즈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retiring, 은퇴하게 되는 게리 프릿이라고 하는 CEO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데

0: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바로 내년 초부터, 1월 1일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이 여성이 왜 중요하냐? 라고 하냐면 바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이게 되죠? People of color라고 하면 요거는 유색 인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 표현 자체도 사실상은 좀 찬반의 논란은 좀 있거든요. 백인은 그럼 색이 없냐? 투명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people of color가 과연 politically correct한 표현이냐? 그렇지 않으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 표현은 없기 때문에 보통 쓰고 있습니다. 비라 싱엄이라고 하는 여성이 말입니다. 최초의 여성이자 또한 최초의 유색 인종으로서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라고 되어 있군요. 역사 175년의 AP를 이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리랑카계 영국인이고요. 이 회사에서 잔뼈가 굵긴 했습니다만 최초의 여성, 그것도 유색 인종의 여성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죠. 미국의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부통령이자 유색 인종 여성 부통령이라고 해서 참 올 초부터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era 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2: First woman CEO for Associated Press. The Associated Press appointed Daisy Vera Singham, its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perating officer, as CEO. She will replace the retiring Gary Pruitt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She will become the first woman and first person of color to lead the AP in its 175-year history.
0: 자, 오늘 두 번째 소식입니다. US warns, 미국이 경고하고 나섰군요.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라고 되어있는데요. silo는 뭐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격납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핵미사일 격납고를 추가로 짓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xperts estimate that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2: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xperts estimate that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일단 중요한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Silo.
2: Silo.
1: To estimate.
2: To estimate.
1: To be at odds.
2: To be at odds.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silo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silo는 이제 본래는 이제 굴뚝 같은 거예요. 원래 거기에 쌀도 저장해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지하 격납고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사일을 넣어두는 지하 격납고 말이죠. To estimate, 추정하다, 추산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동사였고요. 마지막으로 to be at odds,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Be at odds라고 하면 뜻이 맞지 않다, 사이가 나쁘다, 충돌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일단 미국의 입장부터 나옵니다.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도 되겠고요. 한번 끊으면 여기서 한번 끊겠죠? 네, 여기서 끊진 않아요. Of에서 끊으면 뒤에 뭔가 나올 걸 너무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살짝 앞에서 끊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미국은 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냐면요. About a major expansion.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으로 뭔가를 확충한다 혹은 확대한다라는 느낌이 일단 듭니다. expand가 확대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of는 목적격에 해당하는 거죠. 뭐를 확충하는데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핵미사일 지하 격납고가 있는 그 구역을 더욱더 추가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사일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중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있는 느낌이에요. 거기서 이제 미사일이 튀어나오는 거죠. 요 필드라는 얘기는 그 구멍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넓은 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저장해두고 있는 격납고가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경고하고 나섰냐면요.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보통 기사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를 쓴 경우는 그 수도가 워싱턴이든 베이징이든 서울이든 마스코우든 간에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그 나라 정부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베이징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시거나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문맥에서 커버가 되고요. 많은 경우 둘 중에 어느 걸로 번역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보면 좋겠네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0: 추산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아, 요건 나왔군요. Remain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Was and still is.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remain이 나오면 무조건 여전히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덜을 썼으니까 당연히 앞에 나온 두 나라겠죠?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두 나라는 여전히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뭐에 대해서 각을 세울까요? 이유를 얘기할 때 뭐를 둘러싸고? Over a range of issues. 참 다양한 사안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 security. 아유. 이렇게 되어 있군요. 무역과 기술, 그리고 사이버 보안 혹은 안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뿐만은 아니에요. 중국이 특히 요즘에 보이고 있는 외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늑대요. 예. 전랑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박스오피스를 올렸던 영화가 있는데 특수부대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아주 강압적이고 폭발력 있는 영화라고 해요. 보진 못했는데 현재 중국의 외교가 그렇게 강압적인 외교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랑 외교라고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하나의 이유로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xperts estimate that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2: U.S. warns China is building more nuclear missile silos. The U.S. has warned about a major expansion of China's nuclear missile silo fields amid heightened tension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Experts estimate that China has roughly 250 underground missile silos under construction. The two nations remain sharply at odds over a range of issues, including trade, technology, and cybersecurity.
0: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be at odds with somebody나 something 이렇게 뭐뭐와 뜻이 맞지 않다, 사이가 나쁘다, 각을 세우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충돌하다 이런 의미로 쓰죠. 보통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생각이다. 즉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뭔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힌 게 아니죠. 일단 책임을 지다라고 할 때 to take responsibility, 그죠? Take responsibility for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 자신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죠? You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own health.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Some say,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Each of u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health.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이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but such a view, 이란 견해가 is blank. 길게 나왔죠? 현실과 맞지 않는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방금 나왔잖아요. Such a view is at odds with reality. 그렇습니다. 현실과 각을 세우고 있다.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꼭 사람 대 사람으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Some say each of u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health, but such a view is at odds with reality.
2: Some say each of us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our own health, but such a view is at odds with reality.
0: 빙 n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써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메인 이슈에 맞게끔 Women and Glass Ceiling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데이지 브라싱엄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단수로 써봤는데요. 뭐 그렇다고 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여성이 중역 자리에 오르는 데 있어 남성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여성 CEO가 있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중력 자리에 오르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고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다? 그렇죠. It takes longer. 뭐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 CEO라고 할 때 female CEO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표현을 써봤는데요. 일단 경영진이라고 할 때 managemen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우리가 노사 분규라고 할때 labor management dispute라고 합니다. labor가 labor unions, 노조를 얘기하고요. management이 경영진, 사측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요. women usually take longer.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더 오래 걸리는 게 조금 보편적이에요. to enter into management positions. 그렇습니다. 경영진 지위로까지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And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have a woman at the blank.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소수의 기업들만이 여성을 최고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여성이 배 키를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에피소드 1, 1회에 나왔던 표현인데요. 바로 이때 쓰는 표현이 at the helm 이란 표현을 씁니다. at the helm. 우리가 take the helm이라고 하면 배의 방향키거든요. 배의 방향키를 잡다라는 얘기는 지봉을 잡다, 짱이 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ave a woman at the helm 이라고 하면 여성을 CEO 자리에 두고 있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Woman and glass ceiling. Women usually take longer to enter into management positions, and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have a woman at the helm.
2: Woman and glass ceiling. Women usually take longer to enter into management positions, and only a small number of companies have a woman at the helm.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나왔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appoint.
2: To appoint.
1: To retire.
2: To retire.
1: To replace.
2: To replace.
1: To be at odds.
2: To be at odds.
1: To take the helm.
2: To take the helm.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말이죠.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시위가 조금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되겠고요.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메달을 여러 개 땄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양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남자 단체전 펜싱 사부르 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한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Today's Topics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역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태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이라고 되어 있네요. Protesters, 시위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태국의 시위자들, 시위대가 방콕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nighttime curfew.
2: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0: Nighttime curfew.
1: 잘 들어보셨습니까? 태국은 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아직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국왕이 있고요. 또 군사 쿠데타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나서 또 국왕한테 가서 재가를 받아야 그 정부가 허용이 되고 이런 좀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체 들은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Protester.
0: Protester.
2: To clash with.
0: To clash with.
2: Lockdown.
0: Lockdown.
2: Curfew.
0: Curfew.
1: 첫 번째 단어는 protester라고 해서 시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tester. 두 번째는 오늘 핵심이죠. To clash with. 누구와 충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시위할 때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와 충돌했다라고 할 때 거의 90% 이상은 이 표현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Lockdown, 걸어 잠그는 거죠. 봉쇄 혹은 봉쇄령을 얘기할 때 씁니다. Curfew, 이 단어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통행금지라고 하죠. 주간통행금지, 뭐 야간통행금지 이런 식으로 Curfew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면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여 명의 태국 시위대가 clashed with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봤더니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against를 보셔야 되겠죠. 뭐 시위할 때 대부분 반대 시위겠습니다만 뭐뭐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반대하는 의미에서라고 할 때 항상 against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시위대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집회를 가졌냐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outbreak, 동사로는 break out이죠. 전쟁이라든가 전염병 같은 것들 혹은 화재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올 때, 발생할 때 break out을 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붙여놓으면 outbreak, 명사로 전쟁의 발발이나 화재의 발발 혹은 전염병의 발생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실패했다, 즉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의의 표시로 시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숫자 앞에 some이라는 얘기는 약이라는 의미예요. 대략 6%라는 얘기죠. 태국 전체 인구가 예, 제가 적어왔습니다. 6,6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좀 많네요. 그 중에 겨우 6% 정도만 has been fully vaccinated,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이라고 됐네요. 방콕을 포함해서 태국 대부분의 지역이 is under lockdown, 그렇습니다. Under lockdown,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봉쇄된 상태입니다. With a nighttime curfew.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Daytime curfew라고 하면 주간 통행금지가 되겠고요. Nighttime curfew라고 하면 야간 통행금지가 되겠죠. 자, 전국 대부분이 봉쇄령 하에 있는 가운데 야간 통행금지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콕에서 뿐만 아니라 태국도 지금 상당히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서 정부의 대처가 미비하다라는 시위가 발생했고요. 충돌 양상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nighttime curfew.
0: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nighttime curfew.
1: 두 번째 오늘 이슈입니다.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트레이닝은 뭐 훈련이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훈련이 한국의 펜싱 팀에게 있어서는 큰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또 들으면 다른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0: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1: 자, 오늘 뭐 내용 다 아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표현 단어들이 있죠.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2: Grueling.
0: Grueling.
2: To pay off.
0: To pay off.
2: Archery.
0: Archery.
2: To retain.
0: To retain.
1: 첫 번째 단어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만 의외로 좀 어려운 단어죠. Grueling이라는 단어 씁니다. Grueling. 대단히 힘든 녹초로 만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짐 빠지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내가 뭔가 하는 태스크가 grueling work 이런 식으로 쓰면 정말 녹초가 되는 겁니다. 짐 빠지게 하는 그렇게 힘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pay off, 성공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동사로 씁니다. 물론 pay off that 라고 하면 부채를 청산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자동사로 성공하다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Archery, 양궁, 뭐 금메달 4개인가 땄죠? Archery,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retain, retain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다, 존치하다,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면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여기까지 볼까요? Grueling, 정말 짐 빠지게 하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흔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로 쓰면 사람 돌게 하는 그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얘기 되겠는데요. 정말 녹초가 될 만한 훈련 스케줄이 결국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뭐 여기 정보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이 이탈리아를 45-26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it, bit, bit. 요거는 이제 이기다, 두들겨 패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Final이라는 얘기는 결승전이죠. Saber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saber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브르라고 얘기하죠. 그 펜싱 칼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남자 펜싱 사브르 팀 결승전에서 말이죠.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i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여기까지 보면 이거 처음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번 금메달이 말입니다. 한국의 도쿄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입니다. 말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죠.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그렇습니다. Other than이라는 얘기는 except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양궁을 제외한 스포츠에서 획득한 도쿄 올림픽 첫 금메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이렇게 되어 있네요. Retain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은 말입니다. The title it won. 어디에서요? At the 2012 London Olympics. 한국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획득했던 그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결국 이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이 2연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숫자가 안 맞죠? 2012년 다음에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올림픽이 올해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종목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사브르가 종목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종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2012년 그리고 올해까지 2연패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2: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0: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1: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 혹은 구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서 알아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to pay off라고 해서 성공하다, 성과를 올리다라고 할 때 쓰는 자동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했지만 이런 시도가 성공한 적은 매우 드뭅니다. 좀 길긴 하네요. 크게 두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라는 거죠. 목적이 코로나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거의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고하다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layoff예요. 동사로 쓸 땐 끊었었고요. 명사로 a layoff라고 할 땐 붙였습니다. 그거는 정리해고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To lay off workers 혹은 employees라고 하시면 정리해고하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any companies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their workers.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는데요. To survive the pandemic crisis. 그죠? Survive 다음에 바로 뭔가가 바로 나오면 됩니다. 타동사기 때문에. To survive cancer.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코로나19 pandemic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요. But such attempts have rarely paid off. Off. 아,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Rarely paid off라고 하면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 많이 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기러기 아빠들이 참 많은데 많은 기러기 아빠들은 가족들과 지금 생이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족과의 이별이 결국 큰 성공으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럴 때도 The bitter family separation will eventually pay off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같이 따라해 보시죠.
2: Many companies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to survive the pandemic crisis, but such attempts have rarely paid off.
0: Many companies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to survive the pandemic crisis, but such attempts have rarely paid off.
1: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영어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alent and the pandemic 이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전국적으로 6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 이상 금지, 경우에 따라서 2인까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태국은 현재까지도 5인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인 이상 혹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뭐 끊으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요거는 우리가 기사로 종종 봤고 방송으로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a state of emergenc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A state of emergency. 비상사태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6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6인 이상이라는 얘기는 6명부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ore than 5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more than 5라는 얘기는 5명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6이라는 숫자하고 5라는 숫자가 시각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more than 5라는 말을 쓰지 말고 6라는 표현을 살려서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The Thai government, 태국 정부가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선포했다라고 할 때 declare를 써도 되겠고요. 비상사태를 실시했다. 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impose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impose. 아시다시피 impose는 뭔가를 부과하다 혹은 실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당국이라든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관세라든가 혹은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때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0: 좋겠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Amid surging coronavirus infections.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infections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blank gatherings of six or more people nationwide. 그렇습니다. 여기서 more than five로 가면 시각적으로 5하고 6이 좀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six or more people이라고 써주는 게 좀 여기선 더 나을 것 같아요. 6명 이상 gatherings, 모임은 전국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자, B로 시작되는 금지하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습니다. Banned. Has declared, has banned gatherings, blah, blah, blah.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Thailand and the pandemic. The Thai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mid surging coronavirus infections and banned gatherings of six or more people nationwide.
2: Thailand and the pandemic. The Thai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mid surging coronavirus infections and banned gatherings of six or more people nationwide.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함께합니다.
1: To clash with.
2: To clash with.
1: To be under lockdown.
2: To be under lockdown.
1: Curfew.
2: Curfew.
1: Grueling.
2: Grueling.
1: To pay off.
2: To pay off.
1: State of emergency.
2: State of emergenc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모든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영어를 조금 잘한다 하는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른 과목이 더 부족한 것 같고 영어는 좀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동안 영어는 좀 놓았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참 희한하게 요즘 영어 공부 안 하는데도요. 영어 성적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언제부터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냐면 수험생들은 한 9월 정도 되었을 때 이상하게 틀리지 않던 쉬운 유형도 틀리고 조금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영어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딱 멈춰도 그 순간 바로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듯이, 즉 이 성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듯이요. 여러분이 다시 펜을 잡고 영어 공부를 시작해도 바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게 성적으로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마시고 한결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사 가 분사한다, 명사를 분사한다 막 어려운 이야기 하다가 머리 아파 이렇게 하고 끝났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얘기 할 거거든요. 또 들었을 때에는 좀 한결 수월한가 복습부터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은 누가 한다? 분사가 한다. 근데 불행하게도 분사가 한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다. 첫 번째, 현재 분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과거 분사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근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걸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판별해라 라고 알려줬습니까? 명사 가 분사한다. 이렇게 은느니가 명사가 행위자로 해석이 됐을 경우에는 ing가 답이고 명사를 분사한다. 이렇게 을, 를, 이 명사가 대상으로 해석이 됐을 때에는

그때에는 PP, 과거분사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사라는 게 꼭 명사 수식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보어 자리에도 쓰일 수 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자리.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어가 분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요 자리에 ing, 현재 분사가 답이고요. 주어를 분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요 자리에 뭐가 답이다? PP, 과거 분사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보어는 주격 보어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어요? 목적격 보어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가능하다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올까는 누구랑 따져봐야 돼요? 저기 멀리 있는 주어랑? 아니지, 얘는 이름도 목적격 보어인데요. 목적어와의 관계에서 따져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목적어가 보어하다. 그럴 땐 요 자리에 ing가 오고 목적어를 보어하다. 그럴 때는 요 자리에 PP, 과거분사가 옵니다. 이제 요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B번의 3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3번 봤더니요. Those 빈칸 for membership should complete the form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아, 얘가 주어구나. 그리고 아, 얘가 동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명사 편에서 배웠잖아요. Those가 어떤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반인도 뜻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should complete, 완성하셔야만 해요. 뭐를? The form, 그 양식, 그 서식을 완성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와, 쌤, 그러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이 남아도는 애들의 존재는 뭡니까? 얘네는 괄호 열고 닫고 수식이지 뭐. 수식하면 또 누구 아닙니까? 현재 분사 아니면 과거 분사잖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뭘 쓸까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뭐 양식을 작성하고 이런 거랑 관련된 내용 뭐가 어울려요? 그치, apply, 뭔가를 지원하고 하는 내용이 어울리니까 apply의 ing 형태가 맞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쌤, 사람들이 apply for membership. 그 회원권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사람들이 신청한다? 명사가 분사한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요 자리에 이렇게 ing 현재 분사로 꾸며준 건 잘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주 잘 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어볼게요. Those applying for membership. 회원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should complete the form. 그 양식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 양식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 남았다. 여기 뭐 남았어요? well-trained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 지금 PP 과거분사인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사를 쏙 수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 쌤, 그러면 이게 과거분사 썼으니까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되나 그것만 살펴보면 되죠. 그렇지. 개를 잘 훈련한다. 괜찮죠?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됐잖아요. 그래서 PP 과거분사 쓴 것도 잘한 겁니다. 자, 이어서 해석해볼게요. Sparky는요, is a really well-trained dog. 진짜로 훈련이 잘 된 개예요. 그리고 loves, 좋아해요. 잠깐, 그럼 이때 좋아해요는 어디에 해당하는 동사일까요? 그치, 이 Sparky라고 하는 개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얘가 1번 동사, 얘가 2번 동사예요. 그리고 얘는 뭘 좋아하냐면 going for walks, 산책 가는 거를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요. 이어드릴게요. Sparky는요, is a really well-trained dog. 정말로 훈련이 잘 된 개이고요. 그리고 loves going for walks. 산책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제 C번 한번 이어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동사를 한번 알맞은 형태로 고쳐보랍니다. 1번, Harry has written a screenplay. 스크린플레이가 뭘까요? 아, 대본. 자, 해리가 대본을 갖다가 썼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대본인지 꾸며주는 내용이겠지 뭐. 명사 꾸며주니까 누구? 현재분사 아니면 과거분사 쓰면 돼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 베이스란 단어의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베이스란 단어는요. 베이스 A on B. 그러면 A를 B에 기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선 지금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대본을.
on a real story. 실화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뭐라고 해석했어요? 대본을 실화에 기초한다. 오, 쌤,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됐으니까 얘가요, 형태가요, PP-based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붙여볼까요? He has written a screenplay based on a real story. He가 아니고 Harry네요. Harry는요, 실화에 기초한 대본을 썼습니다. 괜찮죠? 자, 2번이요. A rare item sale at the auction was a valuable walnut table. 그랬습니다. 어, 봤더니 was 얘가 동사잖아요. A rare item, 드문 아이템, 요게 지금 주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에이, 먹이는 괄호 열고 닫고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쌤, 명사가 분사한다면 ing, 명사를 분사한다면 pp죠. 그렇지. 그럼 해보세요. 물건을 판매한다. 오, 명사를 분사한다로 해석됐죠. 그러니까 sell이 아니고 요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sold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해볼게요. A rare item sold at the auction. auction이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 경매에서 판매가 되는 rare item이니까 그 희귀 품목은요. was 뭐였어요? a valuable, 아주 가치가 있는 walnut은 호두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호두나무 탁자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어려워요. 3번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3번 문장은 봤더니 patients, 환자들이요. 얘가 지금 주어잖아요. 그리고 동사 찾아볼까? 동사 어디 있어요? often find.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죠. 오, 쌤, find는요. 목적어가 보호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연습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지. 기억하네. find, 목적어, 보호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 쓸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쓸 수 있지. 보호 자리 형용사 쓸 수 있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 했으니까 걔네도 올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뭘 쓸까요? 또 똑같지 뭐. 목적어가 분사한다면 ing, 목적어를 분사한다면 pp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disappoint가 무슨 뜻일까요? 실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실망시키다. 그럼 찾아보세요. The result, 결과가 실망시켜요. 누구를? 환자들을. 아, 쌤, 명사가 분사한다. 이렇게 해석됐으니까요. 그러면 요 자리에 ing, 현대분사가 어울리는 겁니다요. 그렇지. 반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를로 해석을 해볼까요? 결과를 실망시킨다. 아니,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결과를 실망시키겠어요.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전치사 명사 묶어서요. of plastic surgery. 플라스틱 수술이 아니고 plastic surgery가 성형 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성형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요. often find, 종종 알게 됩니다. 뭐라고 종종 생각을 해요? the results disappointing. 그 결과가 실망스럽네 라고 종종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괜찮죠? 자, 4번 봅시다. there w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표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뭐가 뒤에 가서 붙었어요? 그럼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면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celebrate the victory. celebrate이라고 하면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거든요. 자,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 at the forum. forum이 어디예요? forum이 광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이에요. 이렇게 돼요. 오, 그러면 명사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ing 현재분사 아니면 pp 과거분사 쓰면 되고요. 해석 한번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합니다. 괜찮죠?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기념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명사가 분사한다로 해석됐으니까 이 자리 뭐 써야 돼요? 아, 이제 지겨워요. ing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붙여서 읽어볼게요. There were many people celebrating the victory at the forum. 광장에 이 승리를 갖다가 기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명사가 분사한다, 현재 분사, 명사를 분사한다, 과거 분사, 구별하는 연습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이제 분사 구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심장이 막, 그쵸, 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려서가 아니고 긴장돼서. 분사 구문 어렵다는 거 알고 있죠. 항상 분사 구문이 우리의 어떤 영어에서 좌절을 주는 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름에서 알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분사 구문. 이름이 왜 이래? 분사가 이끄는 구문이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분사로 시작하는 말인가 보다. 일단 요 정도 감 잡으시고 제가 판서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문장 쓰는 거 이거 잘했어요? 완전 잘못했지. 어떻게 감히 주어 동사를 콤마가 이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이 주어 동사를 이끄는 리더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 리더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얘네는 이 접속사네 식구고요. 얘네는 다른 식구라고요. 우리 요 절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절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얘네들을 아 얘네가 주인집 애들이야 그래서 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용어가 너무 낯설 테니까 그냥 안 들었다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길단 말이죠. 아 뭐야 너무 길어. 좀 간단하게 말하는 방법은 없어? 그리고 고민을 해봤더니 에이 접속사 없어도 앞뒤 내용으로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알것 같은데. 또 봤더니, 에이, 뭐야, 얘랑 얘랑 똑같은 애잖아. 뭘두번 했어? 없을까? 그리고 나서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는데 동사만 세워둘 순 없죠. 그래서, 아, 그럼 너를 뭘로 바꾸겠다. 분사로 바꾸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분사 뭐 있었어요? ing 현재 분사, pp 과거 분사. 그래서 이렇게 분사가 이끄는 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된 겁니까?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사 구문의 이 짧은 분사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딱 얘만 보고 생략된 접속사가 뭐지? 생략된 주어가 뭐지? 그다음에 원래 이 동사가 갖고 있었던 시제가 뭐지? 이런 걸다 생각해 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게 된 거예요. 그 대신 그 대가로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짧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리함을 얻은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쌤 그러면요. 분사 구문은 꼭 이렇게 앞에만 위치할 수 있습니까? 아니야. 노노노.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가서요. 이렇게 분사 구문이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주어랑 동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요렇게 분사 구문이 오기도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분사 구문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건가? 제가 예문 가지고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분사 구문. 뭐가 이끄는 구문이 분사 구문입니까? 네, 분사가 이끄는 구문이 분사 구문이에요. 자, 분사 구문의 이 짧은 분사 속에는 엄청 많은 게 들어가 있었죠. 뭐가 들어가 있었지? 우리가 접속사 쓱 지웠으니까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면 또쓱 지웠으니까 주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고, 분사로 쏙 바뀌어버리면 시제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가 원래 뭐였나? 이런 것도 밝혀내야 되고, 그래서 시제의 시제 정보가 아니고 동사의 시제 정보겠네. 동사의 시제 정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짜 한번 분사구문 만드는 걸 해봅시다. 위치는 어디에 올수 있다 그랬지? 아, 위치는요. 주어 동사 앞에도 올수 있고요. 뒤에도 올수 있고요. 사이에도 올수 있고요. 비교적 자유롭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3번. While he took a walk in the park, 그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동안에요. Taylor는 got a phone call from her.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근데 while 안 써줘도 우리 딱 눈치로 아유 뭐 걷는 동안 받았겠지 알수 있죠. 그럼 생략할까? 그 다음에 봤더니 얘가요. 얘 아니에요. 같은 애잖아요. 뭘두번 써요. 생략할까? 좋아요.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는데 어떻게 동사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얘를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근데 분사 종류 두 가지 있었잖아요. ing랑 pp. 뭘로 바꿀까요? 지금 얘 원래 모습을 보세요. He took a walk. 그가 산책을 했습니다. 능동태죠. 능동이면 뭘로 바꾸지? ing. 그래서 taking a walk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얼마나 짧아졌어요. 확 길이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려고 분사구문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말을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유, 안 괜찮아. 연습을 좀더 할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랍니다. 1번, walking down the street. 자, 길을 걸었어요. Liz는 felt,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someone was following her. 아, 누군가가 자기를 갖다가 following, 따라오고 있구나, 미행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답니다. 일단, 원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는 길을 걸으면서 라고 하는 접속사도 요 자리에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도 있었을 거고요. 얘가 원래 분사가 아니라 동사의 형태였겠죠. 그런데, 아유, 접속사 뭐 없어도 다 걷다가 누군가 따라온다는 걸 느꼈겠지 뭐. 그 다음에 주어는요. 에, 리즈겠지 뭐. 그래서 얘도 생략을 하고, 동사 대신에 쏙 뭐를 썼어요? 분사를 바꿔서 썼어요. 형태상 지금 이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1번 문장은, 맞았네. 잘했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요. We finding a good spot. 자, 우리가 아주 good spot, 좋은 장소를 갖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we took a seat, 우리가 앉았습니다. 어디에? On the bench, 벤치에 앉았어요. 어디에 있는? In the shade, 쉐이드가 그늘이거든요. 그늘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얘는 어떻게 생겼던 애였을까?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을 텐데 요거를 분사를 이용해서 쇽 가볍게 줄여준 거죠. 뭐 좋은 자리를 찾은 뒤에 앉았겠지 뭐. 접속사 없어도 우리 의미 알수 있고요. 주어?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나 여기에 있는 위나 지금 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을 간단하게 하려고 줄이고 있는 중인데 주어를 이렇게 두번 그것도 같은 걸 썼을까? 아니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가 빠져줘야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대신에 뭐 썼어요? 분사 잘 썼어요. 그래서 저기 위만 없어지면 2번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위를 쏙 빼주셔야 돼요. Finding a good spot, 좋은 장소를 찾아서 We took a seat on the bench in the shade. 우리는 그늘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3번 갑시다. 'Committing a third foul, Jack was given a yellow card.'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앞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사 구문이고요. 'commit'이라고 하면 저지르다 이런 뜻입니다. 뭐 범죄를 저지르다, 뭐를 저지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파울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 원래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래는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었겠죠. 근데 뭐세 번째 파울을 저지르고 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을 테니까 뭐 접속사 없어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누가 세 번째 파울을 저질렀겠어요? 잭이 결국 같은 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없어도 되겠고 접속사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 대신에 분사를 썼다고요. 그럼 지금 이상 없죠. 잘 썼어요. 해석만 다시 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was giving이 아니고 was given, BPP죠. 무슨 태? 수동태. 그럼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갑시다. committing a third foul. 세 번째 파울을 저지르고 나서 잭은요, was given a yellow card.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finishing their introductions, they began discussing the main topic. 그랬어요? 와, 얘도 분사 구문이네요. 그러지?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 이랬을 겁니다. 근데 뭐 접속사 없어도 우리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introduction이라고 하면 진짜 소개하는 것도 introduction이고요. 뭔가 강의나 여러 가지의 도입부도 introduction이에요.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도입부를 마치면서 토론을 시작했을 테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접속사 없어도 해석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이 도입을 끝냈겠어요. 누가? 그들이, they. 그러면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죠.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까 동사 대신에 분사 쓴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문장도 어때요? 잘못된 것 없어요. 이것도 잘 쓴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Finishing their introductions. 그들의 도입부를 마치면서 혹은 소개를 마치면서 They began discussing the main topic.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어요? Discussing. 토론하는 거. 그 주된 토픽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A번을 설명했더니 이래요. 쌤! 막 시험에는요, 분사구문에 ing 쓸 건가 pp 쓸 건가 막 그런 거 나오던데 왜 거기 자세히 설명 안 해줘요? 지금 우리 분사구문의 맨 앞 페이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맨 앞 페이지는 우리 항상 뭐 하더라? 그치, 전체 스케치 시작하잖아요. 지금은 스케치하고 있는 단계고 막 세부적으로 구별하는 연습은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자, B번입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을 채워보랍니다.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번, casting his fishing line, Billy caught a fish right away. 그랬습니다. cast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cast가? cast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자, 뭘 던졌대요? fishing line이니까 낚싯줄을 던졌어요. 낚싯줄을 던지고서 빌리가 caught a fish. 어떻게 했대요? 물고기를 잡았대요. 그것도 right away. 오른쪽 멀리가 아니고 right away가 바로 당장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물고기를 잡았답니다. 어이, 운이 좋구만.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 분사 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복원을 해볼게요. 일단은 접속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동사의 시제 정보까지 다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자, 낚싯줄을 던졌을 때, 그때 이제 물고기가 딱 잡힌 거죠. 그래서, 아, 쌤, 이 접속사 자리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할 때 정도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뭐, when도 있고, as도 있고, 그런데, 우리 as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복원해내면 되죠. 주어는 누구예요? 에이, 누구기는 빌리겠죠. 빌리가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한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he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였을까요? casting이라고 써진 거 봐서는 아, 쌤, 이거 지금 얘가 동사가요. 능동태였나 봐요. 어떻게 알았니? ing 현재분사는 능동의 의미잖아요. 그렇지. 그럼 일단 능동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를 봤더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과거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cast의 과거 형태를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casted 이렇게 쓰고 싶어요? 아니야. cast는 과거형도 그대로 cast입니다. 그래서 as he cast his fishing line, 그가 낚싯줄을 던졌을 때 Billy caught a fish right away. 바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2번 갑시다. 'Passing the test.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베로니카가 will now be able to enter a good school. Be able to 할 수 있다잖아요. 이제는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럼 얘도 복원을 한번 해봐요.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긴 거를 지금 분사로 고쳤다면서요, 짧게. 복원해봐요. 자, 왜 얘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왜?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아, 그럼 쌤, 앞에 나온 게요, 이유가 되겠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한번 써주십시오.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때문에 as 이유도 되고요. 그 다음에 because도 이유 되고요. since도 이유 되거든요. 우리 이 중에서 since로 한번 복원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Veronica가 주어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죠? 그래서 Veronica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 동사는 어떻게 복원할까요? 분사가 passing인데? 오, ing인 거 보니까 일단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시험을 이미 통과했고 앞으로 이제 어디든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과거 시제로 한번 복원을 해볼까요? 그래서 since Veronica passed the test, Veronica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She will now be able to enter a good school. 그녀는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Boiling the water. 보일이 이렇게 끓이는 건데, 그쵸? 자, 물을 끓이고 나서 the cook, 그 요리사가 put the pork,
돼지고기를 갖다 집어넣었대요.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Into the pot. 그 단지에다가 솥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생략된 접속사, 주어, 그리고 동사가 뭐였나? 자, 일단은 물이 끓고 나서 그 다음에 걷다가 끓는 물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쌤, 접속사 자리에는요, 뭐뭐 하고 나서라는 의미가 있는 after 정도가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아,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지. 그럼 주어 자리에는 the cook 써볼게요. 그 다음에 동사는 어때요? 어, boiling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ing니까 능동이고 지금 시제를 봤더니 put 이거 과거 시제. 오, 쌤 어떻게 알았어요? put은 put 3단 변화 똑같은데요. 만약에 얘가 현재 시제였으면 the cook 얘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 s가 붙었겠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봐선 이거 과거 시제잖아요. 그래서 boiled 이렇게 과거 동사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After the cook boiled the water, 그 요리사가 물을 끓이고 난 뒤에 he put the pork into the pot. 그가 돼지고기를 그 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 남았다. 4번. 'Returning home from school',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크래그가요, 'dropped his key', 자기 열쇠를 갖다 그만 떨어뜨린 거예요. 어디다가? 'In a puddle', puddle이라고 하면 이 물 웅덩이 같은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웅덩이에다가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시 똑같이 복원해 봅시다. 접속사, 주어, 동사, 그쵸? 자, 집에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와중에 어느 시점에서 딱 열쇠를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의미의 접속사 why를 한번 써보겠습니다요. 어, 좋아요. 자, 주어는 뭘까요? Craig. 똑같으니까 생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while Craig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복원할까요? Returning ing를 쓴 거 보니까 일단 능동태인 건 맞고 시제만 우리가 잘 결정하면 되겠어요. 아, 쌤, 지금 여기 봤더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can returned 쓰면 안 될까요? 요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해가 안 되면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요런 게 있어요. 이거 지우고 이따 다시 써드릴게요. 원래 while이라고 하는 건요, 조금 더 긴 동작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아빠가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작이 더 길게 지속되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시점에서 아버지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진행 중인 일에는 진행 시제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hile 뒤에는 being 진행 시제가 오고 그 다음에 아빠가 오셨습니다라는 거는 그냥 과거 시제로 써주시면 되겠죠. 아, 이해가 안 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옆집 아기가 울었어요. 자, 뭐가 더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요? 나는 계속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 어느 한 시점에 옆집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피아노를 치고 있다라는 조금 더 길게 지속된 동작을 뭘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한번 봅시다. 뭐가 더 길어요, 둘 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이건 이제 계속 집으로 뭐 10분이든 15분이든 걸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느 한 시점에 똑 하고 열쇠를 떨어뜨렸겠죠. 그러면 시제를 복원할 때 얘는 무슨 시제로? 진행 시제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Craig was returning home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완벽한 거고요. 뭐 이렇게 진행시제까지 못 썼다 하더라도 접속사, 주어, 동사까지 잘 살려서 쓰셨으면 사실 저는 거기로도 만족을 합니다. 됐어요? 다시 붙여서 해볼게요. 크래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요. He dropped his key in a puddle. 웅덩이에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자, C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주어진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랍니다. 아, 뭐 이렇게 자꾸 바꾸라고 하죠? 아니야, 아니야. 얘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다 써진 거에서 지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진짜 그런가 보세요. Since Jessica felt sick. Since 아까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더라?
아, 이유를 나타낼 때 as, since, because 다 된다 그랬으니까 얘 이유로 해석하면 좋겠죠? 제시카가요, 좀 아팠기 때문에요. She told her boss, 자기 상사에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She couldn't come to work. 일하러 갈수 없다. 직장에 갈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팠어요. 이거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로 바꿔주시면 됩니까? Feeling sick. 현재분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feeling sick, 아파서 Jessica told her boss, 자기 상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She couldn't come to work, 일하러 갈 수 없다, 직장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줄여 쓰는 거 훨씬 더 쉽죠? 하나 더 해볼까? 2번. While Joe was playing soccer, 자, 조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He hurt his left foot. 왼쪽 발을 갖다가 다쳤대요. 그러면, 아이, 뭐, 축구하는 동안 다쳤겠지. While 없다고 우리가 이해 못하나? 아니죠. 생략할까? Joe랑 he랑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네. 생략할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was playing이 남았어요. 맞죠? 그럼 축구를 한다라는 건 능동이잖아요. 그럼 분사 중에서 ing, pp 뭐 쓰실래요? ing. 그래서 너무나 짧게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Playing soccer, Joe hurt his left foot. 이제 원어민이 분사구문 왜 쓰는지 알겠죠? 확 편해지잖아요. 자, 3번이요. Because we wanted an affordable place, we stayed at a youth hostel. 그랬어요. 자, 우리가요, 뭘 원했냐면, an affordable place. affordable이라고 하면 가격이 우리가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이런 뜻입니다. 가격이 적절한 장소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youth hostel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짧게 줄여볼까? 아니 뭐 가격 때문에 유스 호스텔 있었다. 이게 때문에 이유 없다고 우리가 해석 못하나? 얘랑 같은 애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떤 분사로 바꿀까요? 적절한 장소를 원했다.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오, 쌤 이거 능동이었으니까 그냥 현재 분사 ing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wanting an affordable place, we stayed at a youth hostel.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갑시다. 다 했다. When Ron saw the crowds, 자, Ron이 그 군중들을 보았을 적에요. He had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게 뭘까요? 동정, 연민 이런 겁니다. 원래 영어에서 passion이란 단어는요, 고통을 의미한대요.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passion이 열정이란 단어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요 단어의 어원은 고통에서 왔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요 어원이 같아요. 멋있지 않아요? come은 뭐냐면 같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남의 고통을 같이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동정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는요,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For them, 군중들에 대해서요. 당연히 봤을 때 느꼈다 이런 거니까 뭐 when 없어도 우리 잘 할 수 있고요. Ron이 he랑 같은 사람이니까 생략하면 되고요. 그럼 동사만 분사로 바꾸면 되는데 써, 봤다,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현재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seeing the crowds, 군중들을 보았을 때 Ron had compassion for them. 그들에 대한 연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첫 관문인 분사구문 만들기 엄청 연습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사실은 제가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요, 아까 전에 그 사람이 파울을 범하고 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뭐뭐 하고 나서 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요, 그 사람이 파울을 범했을 때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그 접속사에 생략된 게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뭐 엄격하게 야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만 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진짜 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너 무조건 애프터로 해석해,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필자가 생략했었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생략했단 얘기는요, 자기가 귀찮아서 생략한 거고요, 우리한테 어느 정도 공을 넘겨준 거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

여러분이 영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파울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는 이상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 왜 이거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고급 분사구문 배울 거예요. 오, 완전 어려운 내용인데.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본 원칙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대처할지 찾아봅시다. 주어가 다를 경우,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주어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싹 생략을 했잖아요. 근데 안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그냥 남겨둬야죠. 그 다른 주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Our class will go on a picnic. 자, 우리 학급이 소풍을 갈 겁니다. If the weather permits. permit라고 하면 허락하다거든요. 날씨만 허락한다면 소풍을 갈 겁니다. 날씨가 허락한다면 조건이라는 거 if 없어도 알아요. 그래서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주어 생략할 차례죠. 근데 봤더니 뭐야?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생략 못해요. 다르니까 그냥 남겨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할까요? 접속사 없으니까 어쨌든 동사를 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얘 뭘로 바꿔요? 분사로 바꾸면 돼요. 지금 능동이죠? 그럼 분사 중에서 무슨 분사? 현재 분사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permitting 이렇게 바꿔줄 겁니다. 근데 permit이란 단어는요. ing 붙일 때 t가 하나 늘어나니까 뭐 이렇게 철자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아니야, 어려워요. 2번 일단 가볼게요. 자, 시제가 다를 경우도 있대요.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경우. 와, 이거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여러분이 눈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명사에서 먼저 일어난 일은 어떻게 표시했더라? having pp. 투부정사에서 먼저 일어난 일은 어떻게 표시했더라? to have pp. 그러면 분사 구문에서도 한 시제 앞서서 먼저 일어나면 어떻게 표시할까요? having pp. 아, 똑같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Since he studied in France. 그가요, 프랑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since 이유로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자, 프랑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Robin은요, has a French accent. 그 프랑스어 억양을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어의 액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프랑스에서 공부했으니까 프랑스 억양이 있겠죠. since 없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라빈이랑 히랑 같은 애잖아요. 오케이, 생략.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분사로 바꿀 일만 남았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먼저예요? 프랑스에서 살며 공부했던 거. 이게 먼저고요. 그 시간들이 지나고 쌓이면서 얘가 나중에 프렌치 액센트를 갖게 된 거죠. 오, 셋. 그러면 이게 더 먼저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뭘로 표시한다고요? having pp. 그래서 having studied in France 이렇게 된다고요. 아, 아직 다 이해가 안 돼도 50%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3번 갑시다. 부정문일 경우 부사절이 부정어를 포함한 부정문일 경우 부정어 not이나 never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to 부정사에서 부정어 어디다 놨어요? to 부정사 앞에다가 띡. 동명사에서 부정어 어디다 놨어요? 동명사 앞에다 띡. 그러면 분사구문에 부정어 어디다 놓으면 돼요? 분사구문 앞에다가 띡.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두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Because he didn't know. 그가 몰랐기 때문에요. 뭐를? How to order books online. 책을 온라인으로 order, 주문하는 거죠.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Ed은요, asked for help,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뭐 당연히 몰랐으니까 도움을 청했겠죠. Because 없어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He랑 Ellie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이제 남은 동사를 뭘로 바꿔주려고 해요? 분사로 바꿔주려고 해요. 알다 능동이니까 knowing 현재 분사로 바꾸면 되는데 아뿔싸 여기 지금 부정어가 붙었죠. 그럼 얘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분사구문 앞에다가 띡 얹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ot knowing how to order books online, Elle asked for help.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사구문을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간단하게 만들려고 분사구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being

having been 이런 비동사는 뜻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뜻이 별로 없나요? 뜻이 별로 들어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그냥 홀라당 생략하고도 많이 쓰여요. 뭐 예를 들어서 being, pp 이렇게 되는 분사구문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얘가 뜻이 별로 없잖아요. 아유 뭐 지금 짧게 줄이고 있는 중인데 뭐 얘까지 이렇게 써주나? 그래서 얘를 싹 날려버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PP로 시작하는 형태 이거를 훨씬 더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이 기본적인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에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을 살펴봤거든요. 이제 A번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문장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맞으면 T, 틀리면 F로 한번 해보래요. Being born in Taiwan. 자, 대만에서 태어났어요. Jerry가요, moved to Hong Kong. 홍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언제? At the age of 12. 12살의 나이에 이사를 갔답니다. 자, 그러면, 오, 쌤, 얘 분사 구문이긴 한데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태어난 게 더 먼저 아닙니까? 오, 맞아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먼저 있었던 일이야. 라는 걸 분사 구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있다 그랬죠. 뭐 쓰면 된다 그랬지? Having PP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Having,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형태가 뭐예요? been이니까 having been born in Taiwan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Not thinking clearly.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요. She put the cereal box. 그 시리얼 상자를 갖다가 집어넣었대요.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쌤. 분사 구문의 부정은요. 그냥 분사 구문 앞에다가 나시나 네버를 띡 넣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 앞에다가 나시나 네버 부정어 넣었으니까 이거 맞는 문장이죠. 네,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잘 사용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3번 한번 볼게요. Having experienced it firsthand, Larry knows the situation well. 그랬습니다. 오, 얘도 분사 구문은 분사 구문인데요. Having PP를 썼어요. Having PP 쓰면 이거 무슨 얘기라고 했더라? 아, 얘가 먼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진짜 그렇습니까? Larry가 일단 경험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쌤 이게 먼저 일어난 일 맞네요. 오, 그래, having PP 쓴 거 잘했네. 그럼 여기서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네. 그 다음에 first hand는 뭡니까? 첫 번째 손이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직접적인 이란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다시 해볼게요. Having experienced it first hand. Larry가 그 상황을요,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Larry knows the situation well. Larry가 그 상황을 잘 압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봅시다. Circumstances permitting 그랬어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I'm hoping, 제가 바라건대요. To be in New York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뉴욕에 있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허락한다면 어, 쌤, 근데 이상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어쨌든 조건을 붙이는 거니까 아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가 있었을 텐데 분사구문 만드느라 생략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주어, 동사에서 주어도 생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조건이 있죠. 그냥 아무나 생략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똑같아야지 생략해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여기는 주어가 상황인데요. 그럼 생략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자, 어쨌든 접속사가 없는 분사 구문이니까 동사는 쓰지 못하고요. 그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분사 뭘 썼어요? permitting을 사용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거 어떻게 썼어요? 잘 쓴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너 잘했구나. 그래서 circumstances permitting, 상황이 허락한다면 I'm hoping to be in New York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는 뉴욕에 있고 싶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분사구문의 심화 버전 앞부분까지 공부했거든요. 남은 뒷부분 여러분도 제가 한 것처럼 개념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면서 꼭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도 긍정 주문 함께합니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잘 먹고 잘 자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긍정 주문입니다. 선생님이 진짜 아이들한테 맨날 걸어주는 주문이에요. 아, 이 밥. 과 잠은요, 하루를 건강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힘, 원천이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계속 책상에 앉아있는데 아, 뭔가 효율이 안 나는 것 같아. 아니면은 내가 별거 아닌 일로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짜증을 부리고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그 모든 원인은 내가 밥을 거르거나 대충 먹었거나 잠을 조금밖에 못 자서입니다. 얘들아, 밥과 잠은요, 하루를 건강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에요. 밥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점심, 급식 그리고 저녁까지도 잘 챙겨 드시고요. 잠도 막 엄청나게 줄여가면서까지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장기전입니다. 결국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잠이 부족해지면은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 건강에도 그리고 내 공부의 효율과 기분에도 모든 것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탁합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잠도 푹 잘 주무시고요. 잘 먹고 잘 자자 기억하고 약속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미니 테스트 3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 와 오늘은 별이 되게 많이 떠 있어요. 그렇죠? 빈칸 두 문제 순서 가뜩이나요? 순서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36번 순서,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좀 공을 들여볼 거예요. 다 풀고 오셨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16번에 해당하는 빈칸입니다. 교재 217쪽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중요한 내용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치? 이 내용의 핵심을 쫙 잡으셔서 이거에 결과에 해당하는 빈칸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었는데 자, 핵심 잡으러 가봅니다. The impact of traditional media, 전통 매체의 영향입니다. 자, 뭐를 포함한? 아, 예를 들어 TV가 있구나. TV와 같은 전통 매체가 뭐에 미치는 영향입니까? Cultures,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phenomenal. 경이적이었습니다. 자, 경이적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랄만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나다 뭐 이런 거겠죠. 그치? 자, 무슨 이야기합니까? TV와 같은 전통 매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나 내용의 전환 이끌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겠죠. 자,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capital intensive, 자본 집약적입니다. 얘들아, 자본 집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본 집약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흔히 subject는 무언무엇을 받는이라는 뜻이니까 뭐를 받냐면 strict government control, 엄격한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아하, 지금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집약적이면서 정부의 통제를 받기도 하는구나. 그 결과.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요, either strictly monitored or controlled. 자, 엄격하게 감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답니다. 누구에 의해서 those in power,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죠. 권위적인 정부 하에서 이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감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아요. 자,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부의 통제, 감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TV가 예시로 나왔으니까요. 뭔가 정부의 비판적인 뉴스? 아니면 정부의 반기를 드는 시위와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은 안 내보내거나 적게 내보낸다. 뉴스의 검열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일단 큼지막하게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TV와 같은 전통 매체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통 매체가 뭐를 받는답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는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이해 잘 할 수 있으시죠? 넘어갑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즉,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더 해줄 거예요. 자, 반면에 In democratic societies, 민주사회에서는 traditional media,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이 under the control, 누구의 통제하에 있을 수도 있냐면 누구의 통제하에 있을 수도 있냐면 A handful of,
소수의 wealthy businessmen, 부유한 사업가들. 이번에는 소수의 부유한, 즉 돈이 많은 사업가들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media production, 이 미디어의 생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delivery,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are costly businesses. 자, costly라고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뜻이거든. 즉, 이 미디어의 생산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소수의 사업가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정부의 통제도 받아요. 그리고 또 무엇의 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많은 이런 사업가들, 우리 그냥 기업들이라고 해볼까? 돈이 많은 기업들. 이 기업들의 통제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주사회에서는 돈 많은 기업들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업 중에서도 광고를 진짜 많이 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진짜 많이 주는 거니까, 이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를 내겠니? 안 낼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일반적인 기사, 뉴스인 척 하면서 그 기업을 긍정적으로 홍보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디어의 생산과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요. 카메라나 조명 같은 비싼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인력도 필요하고요. 송출하는 데에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빈칸 문장 나오죠. Therefore, 따라서. 자, 따라서 빈칸입니다. 뭡니까? 앞에 이야기 쫙 나왔어요. 걔네들이 원인이 되면서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표를 뻗어 나가서 결국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얘가 빈칸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는 뒤에 들어가 있겠군요.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많은 TV와 라디오 채널, 신문, 그리고 전기 간행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Under the pressure of ratings, 여기서 ratings는 시청률이겠죠. 시청률의 압박을 받으면서 deliver, 전달을 합니다. 자, 전달해요. 결과입니다. 무엇을 전달을 하냐면 What is sensational? 선정적인 거. 선정적인 게 뭐예요? 자극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선정적인 거. 그리고 What makes money? 돈이 되는 거. 선정적이고 돈이 되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게 결과 아니겠습니까? 단서예요. 그렇죠? 뭐 한다고요? 결국에는 선정적인 거. 돈이 되는 거. 이러한 종류의 매체는요, does not cover, 뭐는 다루지 않습니까? Lives and experiences of large masses. 결국 대중의 삶, 다수 대중의 삶은 다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이러한 것들만 전달을 하고요. 대중의 삶, 대중의 경험, 이런 것들은 전달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군요. 그치? 만약 뭐 하다면, 이러한 대중의 삶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지 않는다면, 선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선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대중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 매체가 다루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여기서

것이 아니라 This is where, 이것이 바로 어떠한 지점입니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take over. take over는 뭐 하는 거예요? 인계받는 거고요. 자리를 이어받는 겁니다. 자, 자리를 이어받는답니다. TV와 같은 전통매체의 자리를 이제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이어받았습니다. Every life and story, 모든 삶과 이야기는요, finds a place in cyberspace,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 find a place, 장소를 찾아요. 즉,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즉, 자리를 이어받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얘네들은 뭘 다룬다고요? 모든 삶과 이야기, 대중의 삶을 다루게 되는 것이구나. 그치? 그래서 우리 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SNS 같은 매체에서 뭐 일상적인 브이로그도 볼 수 있고요. 직장인의 하루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미처럼 학생들이 공부하는 영상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이어받아서 얘네들은 대중의 삶을 다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마무리까지 생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은 요거죠. 뭐를 전달하는 겁니까? 정부의 통제, 돈 많은 기업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선정적인 거, 돈이 되는 거, 대중의 삶이 아닌 뭔가 자극적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만 전달을 하는구나. 이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1번 가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는 만듭니다. 상당한 투자를 한다고요?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매체가 상당한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었죠. 그쵸? 2번 갈게요. 흔히 What is presented? 제시되는 것은 is not 뭐가 아닙니까? 중요하거나 실제적이거나 useful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선정적인 것, 돈이 되는 것만 전달한다 그랬습니다. 뭔가 자극적인 뉴스 아니면 연예 뉴스 이런 것만 전달하다 보니까 중요한 거, 실제적인 거, 유용한 거 이런 게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몇 번? 2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3번 갑니다. Mass media, 대중매체는 prioritizes, 우선시한답니다. 무엇을요? 소외된 사회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합니까? 그런 얘기 아니었죠. 4번 갈게요. 자, 새로운 관객 집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 인쇄매체에 주로 의존하는? 아유, 절대 아니고요. 5번, 언론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보장한답니다. 문화적 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지금 언론의 자유. 문화적 경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습니까? 답은 2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17번 마지막 빈칸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막 엄청나게 못 풀 만큼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이러한 문제들을 풀면서 계속 단서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읽을 만한 글, 뭔가 읽히는 글에 있어서는 단서 잡는 연습, 글의 전체적인 생긴 모양을 보는 연습 이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 문제에서 한번 꼰 부분이 있죠. 어느 부분을 꼬았습니까? 빈칸 문장 잠깐 보고 오시면은 여기에 There is no reason for assuming that no reason.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부정 표현의 등장. 이거 잘 챙겨서 선택지 분석해 주셨어야 합니다. 이게 또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Some of the best known instinct, 가장 잘 알려진 본능들 중에 일부입니다. 아,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먹이 찾기, 짝짓기 하기, 아니면 사냥하기,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were the hibernation of frogs, 개구리의 동면, 이런 것들처럼 가장 잘 알려진 본능들 중에 일부는 are so essential,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 개체의 생존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번식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so 대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냐면 All instinctive behavior, 모든 본능적인 행동이 has survival value,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이때 생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한 가치이냐면 그 개체나 the race, 종의 생존을 위한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더라. 가정이죠.
뭐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어. 즉, 생존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 일단 정리 한번 해볼까요?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생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까지 등장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벗으로 바로 뒤집네. 그치? 자, 벗으로 바로 뒤집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is is an assumption. 이거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랍니다. 아하, 이것은 가정이야. 가정일 뿐이라고요. 그치? 자, 그리고요. It seems not to be borne out. 자, 이 표현 알았으면 좋은데. bear out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배웠던 적 있는 것 같아요.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좋겠죠. 여기에서는 수동태로 쓰인 거고, 그치? 자, 뭐처럼 보입니까?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에 의해서? Actual observations of instinctive behavior, 본능적인 행동의 실제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쵸? 좋습니다. 왜냐하면 along with, 뭐뭐와 함께, 분명히 유용한 반응들과 함께 다른 반응들은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It seemed to have no survival value.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다른 반응들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입증이 되는가? 모든 본능적 행동은 생존 가치가 있는가? 모르겠다고. 이거는 단순한 가정일 뿐이라고요. 그쵸? 좋습니다. 다시 이거는 가정이야, 가정. 가정이고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다시 말해서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반응도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perhaps, 아마도라고 하면서 예시 나오죠. The crowing of the rooster at dawn. 새벽에 수탉이 우는 소리는, 꼬끼오하고 우는 소리는 would be a case in point,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아니면 어떤 또 적절한 예시도 있냐면 the elaborate bowing, 정교한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서 관찰이 되냐면 몇몇 종류의 새한테서 관찰이 된답니다. 자, 닭이 새벽에 꼬끼오하고 우는 행위나 새가 정교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이것이 과연 생존을 위한 행동인가, 생존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 아,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빈칸 문장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nd, 그리고요. The less definite, 덜 확실한, rather random, 다소 무작위적인 움직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시가 쭉 나오는데 요 예시 중요합니까? 사실 요 지문에서 예시는 중요하지 않죠. 그치? 뭐에 대한 예시니까?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반응, 행동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안 중요했어요. 강약 조절해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답니까? 꿈틀거림. 발차기를 하는 거. 그 다음 발버둥을 치는 거죠. Running about, 뛰어다니는 거. Wrinkling up the face, 얼굴을 찌푸리는 것.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의 예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치? 좋습니다. We may well. 자, may well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죠. 뒤에 동사 원형 나옵니다. 아마 뭐일 것이냐면 hesitate. 망설일 것입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자, definitely asserting that, 분명하게 주장하는 거죠. These movements, 이러한 움직임들이 are of no use for survival, 생존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 전에 아마 망설일 것이랍니다. 자, 아마 망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생존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를 갖다가 단정하기는 힘들 거야. 단정하기는 힘들 거야 라는 이야기지, 그치? 다시.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생존에 전혀 쓸모가 없어 라고 단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 자, 그러나 at least, 적어도 their use, 그것들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 it's not obvious, 명백하지 않아.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용성은 분명하지 않답니다. 다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유용성은 명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빈칸 들어옵니다. And there's no reason for assuming that 빈칸. 빈칸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부정어예요. 자, no reason이라고 하는 부정어 굉장히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정어를 눈치채냐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치? 자, 무슨 내용 나왔습니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용성은 명백하지 않고 빈칸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자, 빈칸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뭐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는 거니? 결국에 몇몇 행동들은 생존 가치가 없어 보여. 유용하지 않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처음에 말했던 거,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가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가정할 이유는 없다. 자, 부정어의 쓰임에 주의를 해주시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줄 겁니다. 자, 좋아요. 지금 예 찾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본능적 행동은 생존 가치를 지닌다. 요거 찾아서 1번부터 분석 한번 가봅니다. All instinctive behavior,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must necessarily be useful, 반드시 유용해야만 합니다. 어때요? 1번이라고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모든 본능적인 행동은 반드시 유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용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존 가치를 지닙니다. 아니겠어요? 모든 본능적 행동은 반드시 생존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가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행동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no reason. 부정어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서 답은 1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한번 꼬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2, 3, 4, 5번은 왜 안 됩니까? Observations. 관찰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모든 동물의 움직임을 설명합니까? 관찰이 다 설명한다. 이런 거 아니었죠. 2번. 생존 본능은 존재합니다. 인간과 동물 둘 다에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 3번. 동물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동물의 행동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5번 갑니다. Behaviors related to survival. 생존과 관련된 행동은 진화적 변화를 촉진합니다. 지금 진화적인 변화를 촉진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닭이 새벽에 꼬끼오하고 우는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치? 그게 생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생체 시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새벽을 알아채고 우는 거지, 그치? 아니면 뭐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하품하는 거. 하품하는 거는 우리가 피곤할 때 나오는 피로 상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치? 근데 하품을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물론 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치? 그런 느낌인 거지. 모든 본능적인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니는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무관한 문장 갑니다. 빈칸과 순서 사이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Synchronous communication, 동시적인, 동시에 발생하는 의사소통은 is defined as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그럼 소재가 뭡니까? 얘가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정의를 갖다가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적 의사소통은 무엇이라고 정의가 되냐면 이때 that은 의사소통을 받는 거죠. 어떤 의사소통?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무엇을 필요로 하는? The simultaneous. 동시적인이라는 뜻이야. 그치? 즉 동시에 존재해야 된대. 누구랑 누가? The sender. 발신자랑 the receiver. 받는 수신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함을 요구를 한답니다. 즉, 동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소통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정의 등장했습니다. 정리하고 가야지요. 동시적인 의사소통이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시에 존재하는 소통을 가리킨다. 아, 여기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로 1번 동그라미 등장하거든요. 가볼게요. A completely synchronous online course. 완전히 동시적인 온라인 수업은. Therefore. 따라서. 자, therefore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시적인 소통은 맞아요. 근데 소재가 구체화된 거지. 갑자기 딴소리 하냐고 1번이 아니라 소재의 구체화입니다. 지금 동시적 의사소통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지요. 그치? 온라인 수업 상황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완전히 동시적인 온라인 수업은 따라서 would operate, 작동할 건데 비슷하게. 뭐랑 비슷하게 작동을 할 거냐면 전통적인 수업이랑 비슷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In that, 뭐라는 점에서. 자, 뭐라는 점에서 students would be expected to, 학생들이 기대될 거예요. 뭐 하도록 기대가 될 거냐면 attend class at regularly scheduled times,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참석하도록 기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intertwist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동료들이랑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실제 교실 수업이 수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종이치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 시간대에 같이 수업 있는 친구들이랑 상호작용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인 수업이랑 매우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그럼 다시 앞선 내용을 온라인 수업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고 그 시간에 또래들과 상호작용도 해야 된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적용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어색함 없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This type of communication, 이러한 종류의 의사소통은 뭐겠습니까? 동시적 의사소통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러한 동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합니다. A more familiar format to students. 학생들한테 더 익숙한 형태를 제공을 한답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것은요. can be beneficial,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New to online learning, 온라인 학습에 처음인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무슨 소리니?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 동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통적인, 즉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랑 비슷하게 작동한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학생들한테 익숙한 형태인 것이고 따라서 온라인 학습이 처음인 친구들도 내가 교실 수업에서 겪어봤던 거랑 비슷하니까 괜찮을 수 있겠다고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따라서 이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한테 무슨 이점이 있는가? 무슨 이점이 있어요? 익숙한 형태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쵸? 좋아요. 지금

한테 뭐를 제공하냐면 immediate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강사와 그 동료, 학급 친구들로부터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 글쎄 이것은 비슷하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what occurs in a face-to-face setting, 대면 상황, 즉 교실 수업 상황이죠. 이 대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요. 이것도 뭡니까?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 적용되었을 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이죠. 뭐 받을 수 있어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치? 여기까지도 완전 좋습니다. 자, 답은 4번이나 5번 중에 있겠습니다.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실은 학생들은요, build rapport with instructors, 교수, 그 강사랑 rapport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을 쌓는답니다. 학생들은 강사랑 친밀감을 쌓아요. 그리고 develop, 발달시키는데요. mutual trust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 신뢰도 발달시킨답니다. 근데 뭐 할 때?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혹하죠? 학생들이 강사랑 친밀감도 쌓고 상호 신뢰도 발달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 굉장히 같은 흐름의 이야기 같다고요. 근데 뭐 봐야겠니? 조건이죠. 뭐 할 때? They meet? 그들이 만나요. Physically. 어떻게 만납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대면으로 만나는 거죠. 어디에서? In the real classroom, 진짜 교실에서 physically, 대면으로 만날 때의 상황인 겁니다. 우리 지금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대면에서 만날 때, 즉 대면 교실 수업에서의 이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조건까지 잘 확인했을 때 답은 4번이 된다, 요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럼 4번 문장 지우고 5번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5번 문장은 지금 뭐에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동시적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Research also, 연구는 또한 보여줍니다. 이점이 추가됐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연구는 뭐를 보여주냐면 Synchronous discussions, 동시에 발생하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are often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야. 아하, 뭐보다. Asynchronous라고 해서 앞에 A가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비동시적인. 그러니까 비동시적인 토론보다 더 생산적이야. 이점 맞네. 그치?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Our idea, 이상적이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이냐면 making decisions, 결정을 하고요. planning project,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요. and building community among students, 학생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거 일단 결정을 내리고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요. 공동체를 조성하고 이런 거 뭐 하는 겁니까? 협업하는 거죠. 협업에 있어서도 동시적인 의사소통은 이상적이구나. 그러면 플러스 이점이 추가가 된 거니까 비동시적인 의사소통보다 생산적이고요. 협업에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4번 빼고 이점을 추가하는 흐름까지 잘 챙겨주셨어요. 항상 우리가 의심하는 그 문장을 뺀 다음에 그 앞뒤 문장의 연결까지 살피는 것이 완벽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동시적인 의사소통이 온라인 수업에서 일어난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업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학생들도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선생님이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왜 교실 수업 상황이랑 똑같은 거죠? 학생들이랑 의견을 나눌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학생들끼리 같이 뭐 채팅을 하거나 음성 메시지로 의견을 그때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도 수업인데 동시적 의사소통이 아닌 경우, 비동시적 의사소통, 예를 들어서 녹화 영상을 틀어주는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Q&A 게시판 같은 데 질문을 남기며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지요. 아이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눠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게시판에 서로 댓글을 남기거나 하는 형태로 시간차를 두고 의견을 공유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순서로 넘어오셨어요. 지금

그럼 이거 19번. 첫 번째 순서 문제. 요게 진짜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앞에 있는 순서는 더 쉽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 편견을 깨주는 실제로, 우리 순서가 모의고사에서는 36번과 37번이잖아요? 36번이 3점, 37번이 2점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즉, 36번은 무조건 37번보다 더 쉬울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당황할 수 있잖아. 갑자기 어려워지면, 그쵸? 요게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 배치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자, 얘가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내용, 해석. 정말 내용, 해석만을 근거로 순서를 잡아줘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쵸? 다시 한번 볼게요. 주어진 글 분석 갑니다. Reaching certain ages and phases of life development, such as childhood, adolescence and adulthood.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특정 연령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발달 단계에 도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도달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달하는 것은 is typically 일반적으로 accompanied by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substantial changes, 상당한 변화가 같이 따라오는데 in body image and self concept, 신체 이미지와 자아 개념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같이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뭔가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인 듯한 쉽지 않을 듯한 느낌이 팍팍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특정 연령에 도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뭐가 따라온다고? 상당한 변화가 따라온다고. 신체 이미지, 그리고 자아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가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는 이런 거죠. 청소년기 때는 나 마음에 안 들어. 내 모습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다가 나 지금 성인기가 되면 이게 나지. 이게 난데? 하고 만족스러워지는 뭐 그러한 대충 느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주어진 글의 내용 크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변화. 구체적으로 자아 개념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내용 받아서 A, B, C 순서대로 읽어볼 건데요. 일단 A 단락이 진짜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A라서 산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락이 만약에 C로 갔으면 여러분 답 찾기 정말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뭔 소리냐면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Transitions like this. 이와 같은 transitions, 전환을. 일단 단서 먼저 나왔죠? 이와 같은 전환은 also, 또한, include, 포함한답니다. 변화를 포함하는데, 무엇의 변화를 포함하냐면, feelings, 느낌, values, 가치, opinions, 의견의 변화를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또한, 느낌의 변화를 포함한다. 이렇게 한번 크게 잡아볼까요? 정리 갑니다. 전환이에요. 이와 같은 전환은 또한 포함을 하는데 어떤 느낌, 우리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어진 글에서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면 자아 개념이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전환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이게 자아 개념의 변화를 포함하는데 또한 감정의 변화도 포함한다. 이렇게 봐도 안될 거는 사실 없다고요. 그치? 하나 걸리는 점은 이와 같은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점, 또한 포함한다라고 해놓고 감정의 변화를 포함한다라고 했다는 점.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추론이고 내용적인 단서를 잡아내는 과정일 뿐이지 이것만으로 A 단락은 안 돼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다행인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C가 아니라 A에 있는 게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A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세모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X 아니다, 얘들아. 우리 A로 시작하는 ACB 1번이 답으로 나온 모의평가 있었어요. 아예 배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세모입니다. A니까 세모. 가능성이 그래.

해도 다른 것보다는 낮으니까 세모인 겁니다. 혹시나 B나 C가 더 적절하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B랑 C 한번 판단하러 가겠습니다. B 단락이에요. Also, 내용 추가되면서 Key passages in life, 삶에 있어서의 주요한 passage. passage가 뭐냐면 지나감, 흐름, 통과해서 이렇게 샥샥 지나가는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아, 이것도 알았으면 좋은데 사실 사전에도 얘가 전환점이다 막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삶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통과하는 지점이니까 전환점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한 거지. 이걸 봤을 때 전환점. 얘가 A보다 먼저 나와야 돼. 요 판단이 가능한 친구들은 사실상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주요한 삶의 통과 부분. 전환점이에요. 예시의 도움 받으셔야죠. 예를 들어서, getting married or divorced,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거, having children, 자녀를 갖는 거, being promoted, 승진되는 거, living through a critical illness, 중병,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병을 갖다가 견뎌내는 거, 기타 등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쵸? 어쨌든, 결혼하는 거, 뭐, 승진하는 거, 이러한 삶의 주요 전환점들은요. Regularly bring about, 자주 bring about, 가져옵니다. 이끌어냅니다. So bring about,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이끌어내냐면, alterations or adjustments in the self, 자아의 alterations, 변화나 조정을 이끌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있는 그대로 정리 한번 가볼게요. 비단락이에요. also라고 내용이 추가되면서, 인생의 주요 전환점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싸움 단계입니다. 순서 문제는 항상 뭐가 더 적절한지를 계속 끊임없이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보세요, 지금 어소라고 추가합니다. 추가하면서 인생의 주요 전환점들, 결혼, 승진과 같은 것들도 자아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라고 하는 인생의 발달 단계에도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또한 결혼과 승진 같은 전환점도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포함 플러스 also 결혼, 승진 같은 전환점 얘네들도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also라고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가 더 적절한가의 싸움이라고요. 뭐가 더 적절한가? B가 더 적절하다, 요겁니다. 그쵸? 그럼 C까지 보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the emotional freight, freight는 짐입니다. 감정적 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짐입니다. 컴마, 컴마 잠깐 빼고 갈게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감정적 짐이라고 하는 것은 may create,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nertial drag, 갑자기 어려워지네. 아하, inertial, 관성적인, drag는 항력이에요. 항력은 반대쪽으로 끄는 힘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뒤에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항력은 무슨 힘입니까? Inhibit change, inhibit은 알았어야죠. 변화를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지니고 다니는 감정적 짐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방해하기도 하는구나. 이게 씨달락의 앞부분이에요. 어허.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감정적 짐이 변화를 방해하기도 하는구나. 자, 여기서는 어쨌든 감정적인 짐이 변화를 방해하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순서로는 완전히 X인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1순위로 추측했던 비단락으로 가서 요 꼬리 부분이 다른 단락의 머리랑 또 연결이 되는가 요거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시면은 안 되는 순서 문제였어요. 다시 비단락으로 가셔서 결혼이나 승진과 같은 삶의 주요 전환점들은 머리 이끌어낸다. 자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요. This is not simply reflective intelligence at work here.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성찰적인 지능이 작동해서 rationally changing,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건 아니랍니다.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서, unfold는 펼쳐지는 거거든. 자, 우리의 삶이 펼쳐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 결국 성찰적 지능이 작동해서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성찰적 지능이 작동해서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플러스 다른 것도 변화합니다. 다른 것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지금 변화를 방해합니다. 라는 단락으로 갈 때가 아니라 also 또한 이러한 전화는 감정의 변화도 포함합니다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비단락의 꼬리가 A단락의 머리랑 찰떡같이 연결이 되죠. 여기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 A가 아니라 B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였구나. 만약에 A단락이 A가 아니라 C단락이었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치? 다시. 이성적으로만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감정의 변화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정해졌네? B, A, C로 강력하게 추측하고 A단락 두 번째 순서로 가봅니다. 자, 이성적인 변화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환은 또한 감정의 변화도 포함을 합니다. 감정, 가치관, 의견의 변화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 상당수는 are hard won, 힘들게 얻어낸 것입니다. 뭐에 맞서서 우리가 굳게 지니고 있는 태도와 감정적인 몰입에 맞서서 힘들게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the process of

지니고 있는 감정적 짐이 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변화는 투쟁이야. 변화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 어때요? A 단락의 꼬리와 C 단락의 머리가 또 찰떡같이 연결이 되죠? 우리가 예측한 순서가 이제서야 맞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진짜 어려운 순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용상의 해석만으로, 내용상의 논리로만 답을 찾아야 하는, 연습하기 진짜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와,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구나. 좀 깊은 이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C 단락 갑니다. 때때로는 무엇이 감정적인 짐이죠.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니는, 자, 그리고 아까 건너뛰었던 부분입니다. encoded는 암호화된 거거든요. 암호화된, 즉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우리의 기억에 암호화된,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니고 있던 그 감정적 짐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방해하는 관성적인 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the ballast feeling, 자, 이것은 ballast라고 해서 뭐 열기구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중심을 잡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 감정의 중심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삶의 경험들을 통해 얻어낸 감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야.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아의 변화의 방향을 갖다가 알려주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그 감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변화해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고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답 찾으면은 BAC였으니까 2번 가시는 거고요. 뭐 예시를 들어주면 대충 이런 겁니다. 아까 삶의 전환점 중 하나로 결혼 나왔어요. 그렇죠? 자, 결혼을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성적으로 아, 나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성적인 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책임감이 생기고 진중함이 생기고 변화를 하게 된다고. 근데 내가 계속 갖고 살아온 태도, 감정은 무엇이냐면 나는 먹고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진짜 놀기만 할 거야. 아, 사람은 놀려고 사는 거지, 여행 가려고 사는 거지. 이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 짐이자 태도였어. 난 놀고 먹고 싶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것이 이제 변화를 방해를 할 겁니다. 난 결혼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거야를 방해하기도 할 테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 자아의 변화 방향을 결정하기도 해요.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일할 거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지만 그럼에도 퇴근하고 나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 나 혼자 게임하며 스트레스 푸는 시간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필요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삶은 즐겨야지, 때마다 여행 가야지 라고 하는 그 감정적인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나의 자아의 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강 이러한 느낌으로 그림을 한번 잡아가시고요. 자, 마지막 20번 순서는 방금 읽은 것보다는 훨씬 할 만할 겁니다. 주어진 글 먼저 한번 가볼게요. Habits, 습관은 defined, 정의가 됩니다. 발생한다고 어디에서? 안정적인 맥락에서 발생한다고요. 아하, 습관은 안정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what is the context? 맥락이 뭐야? 자, 맥락의 정의를 내려줍니다. 자, 습관의 연구 문헌 내에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히 다루어지는데 특정 장소, 상황적인 요소, 선행하는 행동으로 다루어집니다. 좋습니다. 주어진 글의 내용. 습관은 안정적인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 상황적인 요소, 그리고 선행 행동으로 흔히 다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특정 장소와 상황적인 요소와 선행 행동이 있는 맥락 속에서 습관이 발생한다. 저녁을 먹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는 게 습관입니다. 자, 이를 닦았어요? 그러면 소파에 앉아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내 습관입니다. 그것이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습관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자, A단락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A단락도 for example, B단락도 for instance,

둘 다 예시죠. 얘네가 무엇의 예시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거든요. 가봅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notification panel on a smartphone. 스마트폰에 있는 알림 패널, 알림 창입니다. 자, 알림 창은요, 작동할 거예요. As a context, 맥락으로 작동할 겁니다. 뭐에 대한 맥락으로? Interface habits, 인터페이스 습관에 대한 맥락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알림 창이 인터페이스 습관의 맥락으로 작동을 할 거래. 요게 예시래요. 예의 달라. 예시입니다. 인터페이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에 있는 알림창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예시가 등장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주어진 글에서의 맥락은 특정 장소와 선행 행동이 갖춰진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폰에 있는 알림창이란 말이지 뭔가 애매한 예시 같아, 그치? 참고로 인터페이스는 뭡니까? 기계와 사람이 만나는 화면입니다. 휴대전화의 화면, 앱의 화면, 우리가 작동을 할 수 있는 그 화면을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른다고요? 자, 일단 삐달락 갑니다. 또 나왔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The mental state of boredom,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가 may provide a context, 마찬가지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cues, 단서죠. 외로움과 같은 단서가 생겨나는데 뭐 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서가 생겨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습관은 뭡니까?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하려 하는 거. 그게 습관 되겠어요. 그치? 그리고 이러한 습관이 발생하는 맥락은 뭐였습니까?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루함이라는 정신 상태였죠. 그쵸? 다시. 삐달락도 예시입니다. 습관은 폰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습관이고요. 이게 발생하는 맥락은 지루함이라는 정신 상태였어요. 그쵸? 그럼 얘도 지금 맥락이라고 하는 게 특정 장소, 상황적 요소, 어떤 선행 행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C 단락을 봤더니 속이 확 풀리지. Tech habits, however. 그러나 tech habits. 기술 습관아, 그렇지. 얘가 찐 소재구나. 얘가 등장해야지만 아까 봤었던 A, B의 예시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구나. 속이 풀렸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나 tech habits,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are noteworthy, 주목할 만하답니다. 뭐 때문에? They're anytime, anywhere, nature. 언제, 어디서나 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자, 얘네들은 얘들아, 언제, 어디서나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은 아까 주어진 글에서 봤었던 특정 장소라는 맥락? 아니네. 이 기술 습관에 대해서는 맥락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네. 그치? 좋습니다. 씨달락. 그러나 이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찐 소재로 해서 A든 B든 예시로 이동을 하는 걸 거야. 그쵸? 얘가 첫 번째 순서. 자, 가봅시다. 자, portability,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입니다. 휴대성은 만들어낼 겁니다. 어느 정도의 뭐처럼 보이는 거, 맥락 독립성처럼 보이는 거, 맥락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맥락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어. 그러면 특정한 장소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거니까, 그치? 좋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서 it may be that, 뭐일 수도 있냐면 기술 자체 아니면 내장된 가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맥락일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기술 자체가 맥락일 수 있대. 아니면 거기에 내장된 가상 환경이 맥락일 수 있답니다. 자, 기술 그 자체, 거기에 내장된 환경 뭡니까? 휴대전화에 있는 알림창이지. 그게 기술 자체이자 내장된 가상 환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휴대전화의 알림창이 맥락이 되는 예시가 어디 있었더라? A단락이죠. 그럼 얘가 두 번째 순서 되는 거고 마지막 B가 세 번째 순서겠구나. 또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쵸? 가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의 알림창이 맥락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습관. 알림창이 뜨면은 자동으로 클릭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번에는 in other cases, 다른 경우에서는. 자, 이제 B의 예시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

내용이 나올 거야. 다른 경우에서는 또뭘 수도 있냐면,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상태 아니면 마음의 틀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하는 행동 상태와 일치하는, 뭐와는 달리 어떤 장소라든지 상황과는 다른 정신 상태가 맥락일 수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맥락인 예시? 삐달락이었죠. 그쵸? 우리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다시 마지막 삐달락이요. 예를 들어서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에는 맥락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단서가 만들어지는 맥락이요. 그치? 무슨 소리야?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 자, 일단 우리가 뭐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아니면 친구를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때 아, 지루해. 이런 정신 상태가 들면은 어떤 습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습관이 발동하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 우리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 기다릴 때 맨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치?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정신 상태가 맥락이 되어서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some tech habits, 몇몇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랑? To mental habits or attention habits, 정신적인 습관이라든지 주의 습관이랑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뭐보다는 physical routines, 우리의 신체적인 루틴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습관이랑 더 비슷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소재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랑 잘 맞아떨어지는, 즉, 진정성을 갖춘 소재, 기술 습관으로 구체화시켜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재 자체도 굉장히 유의미했고요. 연결사가 다 등장하긴 했으나, 이것이 무엇의 예시인가? 무엇을 뒤집는 것인가 또 챙겨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주어진 글에서 습관은 맥락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줘놓고, 씨달락에서 그러나라고 해서 내용을 전환하며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찐 소재를 등장시키는 요 방식도 최근에 순서 문제, 삽입 문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찐 소재 나오고요. 각각이 무엇의 예시인가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또각 단락의 꼬리를 잘 살피는 연습도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치? 우리가 오늘 푼두 개의 순서 문제는 앞선 19번은 정말 내용적 해석만으로 답을 찾아야 했다라고 한다면은 20번 같은 경우에는 연결사의 쓰임도 잘 살펴야 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두 문제가 정말 좋은 연습을 제공해줬을 거기 때문에 물론 풀 때는 굉장히 힘들고 짜증이 났겠지만 이 해설을 들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순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더 깊이 있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 답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C, A, B의 순서였으니까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44강 함께 하셨어요. 와, 이제 진짜 한강 남았습니다. 이 길고 긴 강의의 끝이 보여요. 그쵸?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오늘의 긍정 주문 기억하십니까? 잘 먹고 잘 자자.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밥 거른 친구 내일부터 잘 챙겨 드시고요. 오늘 밤 잠도 꿀잠 자야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이 찾은 포인트 어휘까지 게시판에 잘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삽입, 요양문의 장문까지 정말 완벽한 마무리 함께하러 갑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종합서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듣기, 읽기, 쓰기, 이 모든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쓰기 54번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유형은 우리가 25강으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유형은 5급에서 6급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 앞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심층적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제시되고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는 유형이라는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54번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평상시에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전략들을 선생님이 모두 다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확인하면서 이번 시간에도 54번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지금 제시된 내용을 보시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토픽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갖고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토픽 자격증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자, 어떻게 우리가 모범 답안을 써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질문 읽어봐야겠지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무엇을 쓸 것인가를 일단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부분 소개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서론 부분에 활용해서 쓰면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완전히 똑같이 모범 답안에 쓸수 없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좀 좋은 답안입니다라고 해서 모범 답안을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모범 답안들을 보면서 내가 쓴 것과 서로 비교해서 내가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열심히 생각해야겠구나, 이런 점들을 더 자세히 써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맞춰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이 서론 부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해서 쓴다. 보통 한 100자 정도의 내용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본론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론에 제시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나의 주장, 나의 의견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어떤 개요를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서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고, 스트레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실 텐데,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봤을 때, 뭐 신체적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 수면장애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집중력이 저하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규칙적인 운동, 여러분 스트레스에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잠을 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명상이나 취미 생활 등 이완하는 방법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을 때, 이런 전문가의 상담을
상담이나 심리치료 같은 것들도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휘나 표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봐야 할 텐데요. 뭐 서론에서는 이런 변화, 빠른 변화,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 일상적인 감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키워드들의 어휘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본론은 신체, 정신, 부정적인 영향, 또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떨어뜨린다, 관리, 휴식 시간 확보, 수면, 운동, 명상, 그다음에 결론에서는 삶의 질, 그다음에 행복한 삶, 이런 어휘들을 떠올리셨다면 아주 좋은 답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현은 여러분, 이런 뭐뭐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뭐뭐와 뭐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뭐뭐 하기도 했다. 예시 혹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써주는 것이 내용의 풍부성을 위해서 좋다라는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뭐뭐 하느냐에 따라 뭐뭇이 달라진다. 뭐뭇이야말로 뭐뭇이라 할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들을 쓸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것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서론과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학업,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감정이 되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100자 정도 조금 넘은 정도의 분량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우리가 서론으로 제시를 해보았고요. 본론에서는 또 질문에 해당되는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한 단락 바뀐 부분에서는 한 칸을 띄워서 들여쓰고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 앞서 우리가 개요에서 신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정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써봤었죠. 그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와 정신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며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불면증이란 단어, 잠이 오지 않는, 잠을 잘못 자는 것을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불면증이란 단어, 한 5급에서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잠이 오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풀어서도 쓸수 있지만, 그래도 이 54번 문제에서는 어휘나 문법의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아직 저는 잘 몰라요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휘들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라고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한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압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내고 아파서 회사를 못 갑니다라는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자,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 오래되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질병에 쉽게 노출되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결국 스트레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단락의 내용과 뒤에 있는 단락의 내용을 이렇게 연결하는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조기에 일찍 인식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수면과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자, 또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명상, 취미생활 등도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본론에서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가지의 질문이 남아 있었지요. 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수 있다로 해서 600자에서 700자의 분량으로 완성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에 따른 질문들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작성한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 뭐 지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고 그다음에 주제문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자,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 보통 이렇게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일반적인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일반적인 진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에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들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교육은 하나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자,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육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친숙한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만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부분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 온라인 교육의 단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제는 온라인 교육 효과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주제를 파악했다면 서론과 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나눠볼 수가 있겠지요. 앞에서 소개된 내용을 서론에 좀 옮겨 쓰고요. 그리고 두 개의 질문을 본론에 그리고 마지막 이런 방안 같은 경우는 결론에 같이 좀 제시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세 개의 질문을 모두 본론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은 내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완성하셔도 괜찮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 좀더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구조화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중요 학습 방식인 온라인 학습의 장단점을 파악하겠다라는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이다라는 것까지 서론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서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온라인 교육의 단점에 대해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자, 온라인 교육 여러분 어떤가요? 장점, 좋은 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수업이 참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선생님은 한국에 있지만 학생들이 저 해외에 있어도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이 될수 있겠고요. 물론 다른 내용들로도 여러분들이 장점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던 내용, 그리고 자, 온라인 교육의 단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학습자가 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몰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저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아무래도 이 실제 만나서 선생님이 그 학생을 막 관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습자에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는요, 마지막 질문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리해볼 수가 있겠는데,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양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습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장치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과제라든지 퀴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가이드 및 일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서론 물론 결론, 개요를 우리가 작성했다면 그에 필요한 어휘나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어휘는 뭐 우리가 앞에서 서론이나 본론, 결론을 보면서 썼던 내용들,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정리한 것인데, 이런 표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써야 하는 그런 구조화된, 어떤 정형화된 표현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온라인 교육이 뭐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다? 최근에는 뭐뭐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단점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하다. 이런 표현들로도 옮겨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계라고 하는 부분,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자, 그리고 해결 방안,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 단점을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정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어떨까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모범 답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 부분에서는요, 앞에서 개요로 우리가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연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을 활용하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인터넷과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자,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자, 보통 이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내용은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식들, 또 일반적인 진술, 이런, 뭐, 내용들이 좀, 쓸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무엇무엇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러한 확산되고 있다. 어떤 현황에 대해서 쓰기에 아주 좋은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론을 보시면요. 일단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하셔야겠지요. 자,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과 효율성이다 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두 가지에 대해서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지방 거주자에게 유용하다. 자, 또한 반복 수강이 가능해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 누구나 쉽게 원하는 분야의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역시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시, 사례들을 하나 정도 써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은 우리가 뭐 했어야 되나요? 단점에 대해서 써야겠죠. 자, 그러나 단점도 분명하다. 대면 교육과 달리,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대면 교육과 달리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고 학습자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쉬워서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교육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실습이 필요한 과목이나 토론 중심 수업에서는 온라인 방식이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자, 일단 실시간 소통 기능 강화, 학습자 간 상호작용 유도, 그리고 진도 체크와 퀴즈 등의 학습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또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피드백과 강의 콘텐츠의 질 향상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단락 정도를 더쓴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현대 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유용한 학습 방식이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앞에서 나왔던 이런 해결 방법, 뭐 효과적인 향상 방법 등을 덧붙여서 이 온라인 교육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더한 단락 정도 더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이 600자, 700자에 맞춰서 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54번의 유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는 이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개요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좀더 접근을 해 보시면 이긴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시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쓰실 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형 16은요, 5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어떤 학습 방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만점 전략.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몇 가지 만점 전략을 제시하기는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주장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기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을 나의 경험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중고급 수준의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서술해야 된다. 자, 아까처럼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 그냥 잠이 오지 않는 것 이런 것보다는 불면증이라는 단어,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단어들을 많이 쓰시는 것이 이 유형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해서 서술할 경우에 이런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채점 하는 그 영역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문장의 종결형, 네, 반드시 서술문의 형태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이 부분은 사실 54번 문제에도 해당이 되지만 53번 문제에서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 우리 54번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기에 대한 유형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요. 오늘이 우리 이 쓰기 유형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쓰기는 듣기나 읽기처럼 문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리시면서 한번더 정리하시면 여러분 잊지 않겠죠? 자, 유형 14, 15, 16에 해당되는 우리 교재에서는 14, 15, 16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었고요. 자, 51번, 52번, 53번, 54번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통 51번은 실용문, 52번은 설명문에 해당되는 지문들이 좀 나와 있었지요. 그래서 실용문에는 우리가 봤던 것이 뭐 광고라든지 안내문,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설명문 혹은 아주 짧은 논술문 이러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대체로 설명문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53번은 도표나 그래프,
어떤 주어지는 자료

0: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54번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시문,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자기 의견을 쓰라고 했고, 다음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질문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작성하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급, 4급, 한 5, 6급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점, 10점, 30점, 50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 50분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이 쓰기 네 문제를 완성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쓰기 연습은 반드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쓰기 연습을 할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하나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쓰기는 채점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51번, 52번에서 주로 보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53, 54번에 해당할 때는 이런 내용 및 과제 수행, 언어 사용, 그리고 글의 전개와 구조까지도 살펴본다는 점에서 여러분 이 부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종합서에 있는 토픽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을 우리가 한 번씩 쫙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볼 텐데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가지고 자신감 있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문제 유형들을 실제 시험 문제처럼 풀어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듣기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유형을 앞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맞춰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풀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듯이 풀어볼 때에는 시험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26강은 실전 모의고사 1회 듣기 영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보고 가장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알맞은 그림이나 그래프를 고르는 종합서 유형 1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런 그림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물이죠.

0: 번째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지금 그림 네 컷을 보시면 아마 이런 택배 접수, 그리고 포장, 또 택배 접수라고 하는 상황들이 자, 여러분 어떤 장소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체국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돈을 거래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이런 그림들은 비슷한 장소, 같은 장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체국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라고 한다면 고객과 직원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자가 박스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에서는 남자가 박스를 포장하고 있지요. 또이 2번 그림에서는 통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듣기 전에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쉽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1: 이 소포를 부산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2: 무게를 먼저 재야 하니까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1: 네. 그럼 오늘 보내면 얼마나 걸릴까요?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여자와 남자가 대화하는 장소가 우리가 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자, 어떤 단서냐면 이 소포를 이라고 하는 그다음 부산으로 보내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소포는 우편으로 보내는 물건인데 보통 우리가 우체국에 가면 택배를 보내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고요. 무게를 먼저 재야 하니까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자 직원이 여자 택배를 들고 있는 여자에게 무게를 재니까 이곳에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는 4번이 정답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그림 네 컷을 보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인물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건도 옮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상자는 어디에 놓을까요?
1: 여기 책상 옆에 두면 될것 같아요.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정리되어 가네요.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우리가 같이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핵심 키워드는 이 상자는 어디에 놓을까요? 네, 여기. 책상 옆에 두면 될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있어야 되고 이 남자가 상자를 들고 있어야 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1번 그림은 상자가 아니라 TV를 들고 있죠. 그다음 4번 그림은 책상이 없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인데요. 3번을 보시면 남자가 이 상자를 들고 있고요. 여자가 책상 옆에 두면 될것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 문항도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알맞은 그림을 찾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고를 때에 우리가 제목을 일단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수치의 변화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이고, 2번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0: 1과 4번은 1위, 2위, 3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점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여름밤 편히 잠을 자고 계신가요? 최근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열대야 발생 일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를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가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운동, 그리고 시원한 침구 사용하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0: 자, 여러분, 열대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열대야는 방 밖의 온도가 25도씨 이상 아주 이상되는 무더운 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여름밤 편히 자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기상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열대야 발생 일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 3번과 4번도 혹시나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열대야를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가 1위였어요. 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1위라고 하는 것이 4번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들어보시면 가벼운 운동 그리고 시원한 침구 사용하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 2위였는데 시원한 침구 사용하기가 2위가 됐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자, 3번은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을 찾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종합서 유형 2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어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누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지도 일단 살펴봐야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들려오는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도 바지 하나 사야겠어. 특별한 날에 입으면 좋지. 그럼 빨리 가서 바꿔야지. 그럼 다른 색으로 골라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선택지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제 산 바지 왜안 입었어?
1: 항상 입던 사이즈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입어보니까 좀 작더라고.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산 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어제 산 바지 왜안 입었어? 라고 물었죠. 남자가 항상 입던 사이즈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입어보니까 좀 작았어요. 작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작으니까 사실은 입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이럴 때 여자가 공감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자, 나도 바지 하나 사야겠어? 아니겠죠? 특별한 날에 입으면 좋지. 여러분, 바지가 작은데 입을 수가 없겠죠? 그럼 빨리 가서 바꿔야지. 네, 교환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그래요, 정말요, 앞부분은 똑같지만 책 읽는 거 좋아해요. 그다음 저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다음 모임은 거기서요. 그럼 날짜를 조금 미뤄야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주 동아리 모임 어디에서 할까요?
1: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북카페는 어때요? 거기 조용하고 좋던데요?
0: 자, 여러분, 여자가 다음 주 동아리 모임을 어디서 할까요? 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지요. 자, 남자가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북카페는 어때요? 라고 하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용하고 좋던데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다음 다시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정말요?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모임은 거기서 해요. 자, 정말요? 그럼 날짜를 조금 미뤄야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서 할 말로 보자면, 여러분, 모임 장소를 추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북카페를 추천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 모임은 거기서 해요. 라고 하는 공감하는 말하기가, 대화가 나오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두리공원, 뭐, 간호등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에 집중을 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2: 네,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대화를 우리가 같이 들어봤습니다. 남자가 가로등이 고장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자는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가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요구한 것이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두리공원 정문 앞에 있는 가로등이에요. 라고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종합서 유형 2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같이 문제 유형을 공부해 봤는데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자와 남자, 우리가 지시문에서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을 예측, 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어?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2: 없어? 아까 식당 화장실에 두고 온거 아니야? 계산하고 나올 때 들렀잖아.
1: 아, 그런가 봐. 요 앞이니까 금방 다녀올게.
2: 내가 식당에 전화해 볼게. 잠깐 기다려봐.
0: 네,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대화에서 남자가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까 식당 화장실에 두고 온거 아니야? 계산하고 나올 때 들렀잖아. 네, 남자가 그런가 봐. 요 앞이니까 금방 다녀올게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여자가 마지막에 내가 식당에 전화해 볼게. 잠깐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잘 들으셨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밥값을 계산한다? 아니죠. 화장실에 들른다? 아니죠. 식당에 전화한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전화해 볼게.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설문지 복사, 설문지를 나누어 준다, 회의 자료를 정리한다, 회의장 상태를 점검한다, 인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회의가 끝날 때이 설문지를 나눠드려야 하죠?
1: 네, 인원수에 맞게 복사해 놨지요?
2: 아니, 아직이요.

0: 아직 시간 있으니까 회의 자료 먼저 정리해 놓고 복사하려고요.
1: 고마워요. 전 회의장 상태를 한번 확인할게요.
2: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자가 회의 끝날 때이 설문지를 나눠드려야 하죠? 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가 인원수에 맞게 복사해 놨지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요. 아직 복사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회의 자료 먼저 정리해 놓고 복사하려고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남자가 고마워요. 전 회의장 상태를 한번 확인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여자의 행동인지 남자의 행동인지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요. 즉, 선택지에서도 여자의 행동인지 남자의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니까요. 자, 아직 시간 있으니까 복사하는 것보다는 회의 자료 먼저 정리해 놓고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설문지를 복사한다? 아니죠. 설문지를 나눠준다도 아닙니다. 자, 회의 자료를 정리한다 라고 하는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장 상태를 점검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한번 확인할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학생들이 여자와 남자의 행동을 헷갈려서 혼란이 돼서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부터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통 13번에서 16번까지 이렇게 단일 문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그래서 종합성 유형 3에 보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지문 2문항, 그러니까 복합 유형의 문제에서도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3번에서 16번에 해당하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렇게 한번 대화를 듣고 그 문제 하나를 푸는 유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를 미리 읽어보고, 그리고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표시하면서 메모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듣기 전에 우리가 선택지를 자세히 보면서, 자, 여자는 혼자 등산을 가려고 한다. 남자는 마라톤 대회에 처음 나간다. 여자는 주말에 미나 씨를 만날 것이다. 남자의 형은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참가했다. 자, 여러분, 뭐 등산이나 마라톤 대회와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이번 주말에 미나 씨랑 등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1: 아, 아쉽네요. 이번 주말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못갈것 같아요.
0: 우와, 대회에 또 나가는 거예요?
1: 네. 이번엔 제 형이 처음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같이 뛰기로 했어요.
2: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번 주말에 미나 씨랑 등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나 씨와 주말에 등산을 가는 것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우리 미나 씨랑 같이 등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아, 아쉽네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갈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이죠. 왜? 이번 주말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못갈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자가 대회에 또 나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자는 근데 이번

0: 이번에는 제 형이 처음 대회에 참여하게 돼서 저도 같이 뛰기로 했어요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여자는 혼자 등산을 가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혼자인가요? 아닙니다. 미나 씨랑 같이 등산에 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2번, 남자는 마라톤 대회에 처음 나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아니죠. 여자가 대회에 또 나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자는 이전에도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고요. 처음 대회에 나가는 사람은 바로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3번, 여자는 주말에 미나 씨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주말에 미나 씨랑 등산을 가니까 당연히 만나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4번까지 한번 볼까요? 남자의 형은 마라톤 대회 여러 번 참가했다라고 했는데, 여러 번이 아니라 처음 대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런 키워드들, 혹은 혼자 등산을 가려고 한다. 아, 이 선, 듣기 대문, 듣기에서는 둘이 가거나 셋이 가거나 여러 명이서 가는데 선택지에서는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간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남자의 형은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것인데 여러 번 참가했다처럼 단어를 바꿔서 선택지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듣기를 들으면서, 듣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들부터 지워 나가면 정답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소방 점검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소방 설비를 점검합니다. 점검 중에는 화재 경보음이 울리거나 일부 조명이 꺼질 수 있으나 실제 화재 상황은 아니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다시 안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아파트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화재 경보음이 울리거나 일부 조명이 꺼질 수 있으나 실제 화재 상황은 아니라는 소방 설비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소방 점검은 오전에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듣기에서 우리가 오후 3시부터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소방 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사전에 안내해 드린 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소방 점검을 할때 조명이 모두 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일부 조명이 꺼질 수 있다라고, 일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꺼진다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4번, 점검이 모두 끝나면 안내 방송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완료되면 다시 안내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오늘 인주시청이 개최한 쉬엄쉬엄 인주 3종 축제가 2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세 가지 종목의 참...

0: 참여하여 즐기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외국인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곳곳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 모두 경쟁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자, 여러분, 인주시청이 개최한 쉬

0: 운동을 즐길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자, 여러분, 인주시청이 개최한 쉬엄쉬엄 인주 3종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축제에 관련된 내용은 시간이나 대상이나 이런 내용들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이 대회는 시민들의 참가율이 저조했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2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이 대회는 한국인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특히 외국인들도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3번. 이 대회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제목은 쉬엄쉬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참가자 모두 경쟁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3번을 보시면 서로 경쟁하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이 대회에서는 수영, 자전거, 걷기 종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여러분, 수영, 자전거, 달리기 이세 가지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걷기가 아니라 달리기가 되어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듣기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 풀어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 방송을 보신다면 아마 내가 왜이 문제를 틀렸지 하는 것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전반적인 리뷰 타임, 총정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돌아볼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To be good at English has been my lifelong dream. 자, has been 뭐 이런 거 쓰였으니까 현재 완료를 돌아볼라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고른 오늘의 리뷰 주제는요,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To be good at English. 여기에 투부정사가 구로서 쓰인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조금 까다롭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많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익혀줄 필요 있겠죠. 자, 복습 간단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사를 가져다가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요걸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생김새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to 딱 앞에 붙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어주면 우리가 투부정사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여기 사용된 to는 전치사 to랑은 살짝 다른 겁니다. 전치사는 특징상 언제나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투부정사의 to는요, 그냥 투부정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to. 그 전치사 to랑 똑같은 to지만 스펠링은 같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 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요한 건 그래서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이 되냐는 거죠. 먼저 명사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명사로 투부정사가 해석이 되는 경우에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읽고 또 써주시면 되겠고요. 형용사로 우리가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뭐뭐 할 이란 뜻으로

용법으로서 대부분 또 쓰이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적인 용법도 그 쓰임도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뭐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참고로 형용사도 그렇지만 부사적인 쓰임의 경우에는요. 정말로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뜻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으니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뜻,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글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와 함께 기본기를 닦아 놓았으니까 그 글들을 통해서만으로도, 아, 요렇게 요렇게 쓸수 있는 거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간단하게 투부정사 복습을 해봤고요. 예문들 통해서 오랜만에 투부정사가 쌓인 문장들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문들 보면서 투부정사가 사용된 것 한번 확인해보고 어떤 용법인지까지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I made sandwiches to eat on the way to the park. 자, I made sandwiches.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뭐할 샌드위치인 거예요? To eat. 먹을 샌드위치인 거죠. 언제 먹을 거예요? On the way to the park. 공원으로 가는 길에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이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to eat. 어떤 용법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먹을이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이제 형용사적인 용법이 되겠죠. 참고로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무슨 용법인지 알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해석을 하면 무슨 용법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아까 우리가 짚어놨었던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뜻들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보는 거죠. 다 넣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여기서 뭘까를 맞춰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런 경우 이런 용법이더라. 이런 경우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더라. 라는 판단을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문장만 그래서 더 보고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읽어봅니다. James went to the library not to read books, but to meet John. 해석해 보면요. James는 went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not이 붙었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여줌으로 할수 있거든요. 해서, 자,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읽으러 간게 아니라요. But, 그런데 뭐하러 간 거냐면요. To meet John. 존을 만나러 간 겁니다. 라고 문장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다 부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 쓰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뜻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자, 부사적인 용법으로서의 뭐뭐뭐뭐 하기 위해서란 의미로 이 문장 투부정사가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됐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다는 것도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경험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먼저 많다,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There are, 자,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So many things,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뭐할 많은 것들이 있대요? 경험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뭐 할,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to experience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경험할 너무나 많은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다는 거죠. In the world까지 붙여주면 이 문장 완성이 됐네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are so many things to experience. In the world. 이렇게 첫 번째 문장 함께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도 볼게요.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제이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이게 사람들이 운전하면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이거 얼마나 막힐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이제 지하철 타는 게더 빠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다 생각하시면서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인으로서 주어 삼아서 문장 시작이 되죠. 자, 제인이 먼저 하고 싶은 말부터 우리 할게요. 탄 거예요. 뭘탄 거예요? 지하철을 탄 거죠. Jane took the subway. Jane took the subway. 지하철을 탔는데 뭐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기서 핵심은 집에 도착하다거든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말하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잖아요.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To get home. 집에 가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As fast as she could. 그녀가 그러할 수 있었던 최대한 fast, 빠르게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를 투부정사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Jane took the subway to get home as fast as she could. 좋습니다. 이렇게.

이라고 여기서는 명사로서, 그렇죠? 주어로서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맞겠죠. 이게 주어여야 돼요. 왜냐하면 has been이라는 서술어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형용사적인 용법, 명사적, 부사적인 용법 이런 거안 되고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여기서는 봐주시는 게 맞겠고, 이런 것도 언제나 헷갈리신다면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들 다 넣어봐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는데,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것이 has been, 이어왔었다는 거죠. 뭐 이어왔었다는 겁니까? My, 나의 lifelong dream. 평생에 걸친 어떤 그런 긴 꿈이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내 평생의 꿈이어 왔습니다. 정도로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문장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텐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분명히 향상이 될 테니까 믿음 가지시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의 내용도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총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도 아주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0: Hi guys, second day today to work on some exercises that we can do easily at home.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해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I don't like guys like that.
0: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1: I know their type.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표현은요. I know your type. I know your type. 이런 표현인데요. 두 번째 표현은 What's your typ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타이프를 쓰는 두 표현인데 굉장히 다른 표현이니까 일단 I know your type 보러 첫 번째 대화 보겠습니다. Hey, that guy over there is cute. 이랍니다. 야, 저기는 저 남자 진짜 멋있다. 진짜 잘생겼다. 큐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don't like guys like that. 이럽니다. 아, 난 저런 남자들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You don't like attractive guys? 넌 멋있는 남자들이 싫어? 물어보니까 I know their type 이러죠. 어떤 의미일까요? I know their type.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know their type. 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이런 뜻이에요. They hit on every girl they meet. 이러죠. 저런 사람들은 분명히 만나는 여자들마다 다 약간 작업을 걸려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y hit on 작업 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런 류의 사람들을 알아. I know their type. 이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What's your type? Funny and swee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I know your type 통해서 나는 너 같은 사람의 종류를 알아, 부류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What's your type? 여기서의 type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 should start dating people.
0: 이렇게 얘기를 하죠. Start dating people. 너 좀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넌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1: I was thinking the same thing.
0: 이러면서 나도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What's your type? 물어봐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상형이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류는 뭐니?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니? 이게 아니라요. What's your type? 라는 너는 이상형이

I hope that was helpful for you guys. That was a little bit of ballet. 네, 우리 오늘 조금 발레를 접목해봤어요. 플리에라는 자세였는데요. 정말 정말 효과적인 자세예요. 엉덩이 아주 근육이 잘 생길 겁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I know your type. 여기서 I know your type. 난너 같은 사람의 부류를 알아. 이런 뜻의 type 같이 봤고요. 그리고 What's your type? 너는 이상형이 뭐니? 이런 표현도 같이 배워봤어요. 둘의 차이가 좀 커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숙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해요.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가글 리싱.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런지 궁금하시죠? 이상한 바위의 그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쳐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인 거죠. 자,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자,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괴한 바위들의 땅. 요거죠,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잘 듣고 퀴즈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oddly shaped rock shoots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협곡과 그리고 산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협곡이 만들어진 후에 그리고 네, 산을 형성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화산이 만든 기괴한 바위들의 땅. 그것은 카파도키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길지 않았어요, 여러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자막 보면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D, 그리고 for the. 기능어죠. oddly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oddly가 아니라 철자 O에 강세가 가면 I에 가깝게 들리게 되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oddly, 그 the sound 자체가 약간 르에 가깝게 들리게 되죠.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sky라기보다는 s 소리와 k 사운드가 만났죠.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sk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shaped, shaped 이렇게 t 발음 끝에까지 강세 주지 마시고 에 부분에 강세 주셔서 shaped rocks 하시면 되고 rocks의 s와 s, shoot의 s 겹자음이죠. rock shoot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Getting better? Google listening 3.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Excellent.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ddly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한 번 더.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뭐뭐뭐뭐. 자, 여기서 the, of, by 모두 기능어. Land of 발음했을 때 land of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보통 N 사운드, D 사운드 맞물려 있는 경우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거나 아예 안 들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land of 또는 이렇게 들리거나 land of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고요. 전치사 뒤에 bizarre 발음하실 때 이 z 여기에 손을 대시면 마치 벌이 날아갈 때 들리는 소리처럼 zar, zar 그냥 우리말의 지읒 자가 아니라 z 여기서 끌어올려주시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izarre rocks made by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그렇죠. Czar 이게 조금 어려우시죠?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All righ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One more time.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1: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oddly shaped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2.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 발음 아주 큰 차이는 없었죠? 오케이,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The blank shaped rock shoot for the sky. 앞부분에서 열심히 연습하셨으니까 잘 캐치하셨겠죠? 빈칸에 oddly.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O 철자 위에 강세가 가죠? 그러면 발음이 oddly가 아니라 oddly, odd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Oddly shaped rocks. 기괴하게 생긴 바위들, shoot for the sky,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forming, 형성하면서 무엇을요? canyons, 협곡입니다. 협곡을 형성

0: 형성하면서 그런 후에 산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land of something rocks made by the volcano.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위인데 무슨 바위예요? Bizarre rocks라고 했습니다. 기이한, 특이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Weird, peculiar, odd. 이게 모두 다 bizarre가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It is Cappadocia. 이것이 카파도키아입니다. 라면서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터키에서의 여행의 하이라이트는요. 뭐다? 카파도키아. 라면서 카파도키아를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100% 도전해 보시겠어요? 지금 연습을 쭉 하셨으니까 안 들렸던 부분들, 놓친 부분들, 마지막에 본인 스스로가 잘 캐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어드리 쉐이프드 rocks shoot for the sky, forming canyons and then mountains. The land of bizarre rocks made by the volcano. It is Cappadocia. The highlight of traveling in Turkey, Cappadocia.
0: 100%잘 캐치하셨겠죠? 혹시라도 아직이요 라는 분들은 www.ebs.co.kr로 오셔서 아시죠?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end versus deliver. Send versus deliv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nd 그리고 deliv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end입니다. 네, 이거는 발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send, 에에 발음이고요. 에를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send, send. 그리고 마지막에 send. 드 이렇게 모음 소리로 끝내는 것보다는 D 발음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Send, send. Okay, 뉘앙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Send 같은 경우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뭐를 보낼 때 sen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도 특히나 I'll send you an email. I sent the email. 이런 식으로 send 단어를 많이 써요. Okay? So send means to give away or send something to someone else. Usually we're talking about mail or emai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Did you send me the files?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Send, 보내다, se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네, 이메일이니까 send 단어 사용해야 되겠죠? 네, 과거 형태로 sent. I sent you 뭐요? 이메일이요. An email 지난주에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한테 파일 보냈어?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그래서 뭔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뭔가 보낼 때도 send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send 사용합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여기서 file, F 발음, F, F, file, 파일 아닙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내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어. I received. 받았어? 그 편지, the letter, 당신이 보낸, you sent me, 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send.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네, send 같은 경우는 뭐 우편뿐만 아니고 이메일 그리고 디지털한 뭔가 파일들, 영상, 사진 등등등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eliver는 조금 달라요. 일단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스펠링이 E, 첫 번째 모음은 E, 두 번째 모음은 I잖아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deliver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강세는 li에 해주시면 좋고요. deliver. 오케이. 뉘앙스 한번 볼게요. deliver는 주로 물건, 편지 등을 배달 또는 전달할 때 del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iver 같은 경우는 편지뿐만 아니고 물건을 이제 deliver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좀 더 배달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Okay, so deliver is used when somebody is taking your item or letter and taking it to the other person and actually delivering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We deliver free of charge.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나는 매주 우유를 배달받아. So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그래서 우유를 이제 배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배달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send보다는 deliver.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그녀에게 소포를 배달했어. 네, 소포는 그냥 package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y delivered. 그들은 배달했어. The package. 누구에게요? 그녀에게.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네, 소포니까 배달하다가 맞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무료로 배달해드립니다. 네, 웹사이트 보시면 이런 문장들 많이 보실 거예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거는 무료로. We deliver free of charg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We deliver free of charge. 네, 비교할게요. 네, send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send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보내다 할 때는 send. 그리고 뭔가 배달하다. 이거는 deliver 입니다. Okay? 그래서 뭔가 음식 배달도
deliver 단어 쓰고 뭔가 소포 같은 것도 deliver. Okay, very goo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Excellent job,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a fabulous day, everyone.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휴대폰 기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변 기기들 얘기해봤죠? 저는 거치대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치대는 phone hold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려놓는 거치대는 phone stand, 뭐 이런 단어를 또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어폰 관련된 얘기,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휴대폰 장식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주변 기기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죠. 그냥 뭐 보호 목적으로 투명 케이스도 있지만서도 예쁘게 꾸미려고 본인이 직접 만든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뒤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그죠? 아니면 약간 지갑 형태로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카드 꽂고 이렇게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케이스 정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이 케이스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살짝 좀 해볼게요. 자, 어디 가서 삽니까? 케이스 전문점들도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액세서리점 같은 데 가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액세서리라는 걸 우리 뭐 액세서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phone은 맞을 것 같고 accessory sto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합해서 accessory라고 하는데요. 보조로 뭔가 쓰이는 걸 you call them accessories, right? 어쨌든 이것은 단수로 phone accessory store, 액세서리 혹은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영어에선 accessory, accessory 힘을 여기다 줘보세요. accessory, 그러니까 이 앞에 약간 으가 돼요. 으, 어가 아니라 accessory, okay? accessory,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0: 자, 이런 휴대폰 액세서리점에 가서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죠. 영어로 그대로 phone case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영어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It's an English word, right? There's no other word for that. It's just called a phone case. Phone case. 들어보세요.
1: Phone case. Phone case.
0: 단지 우리 정면돌파 스피킹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예요? 강세죠? phone case, phone case 이런 식의 강세 안 됩니다. 명사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힘을 얻어주라고 그랬어요? 앞에다 주라고 했습니다. phone case 이렇게. 자, 휴대폰 파손을 막아주죠? 아무래도 이제 떨어뜨렸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 케이스가 있을 때 떨어뜨렸을 때랑 그냥 떨어뜨렸을 때 특히 이제 정말 맨 바닥에 야외에서 떨어뜨렸을 때 케이스가 있는 게 파손을 예방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자, 휴대폰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해준다. 자, 보호한다. 파손, damage란 말을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예방이란 단어 써볼까요?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Get damaged. 그 뭐예요? 파손되다. 그거로부터 보호해준다.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Okay?

0: 파손되는 거를 예방해 준다는 얘기죠. 요 형태로 그대로 써서 외우 계획은 콜로케이션이에요.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됐죠? 그럼 얘하고 얘를 붙여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준다.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네, 단어만 하면 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얘를 주어로 잡아요. Phone cases, cases예요. Cases 하는 게 낫겠죠. 일반화시켜서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쉬워요. S 붙여주는 것만 감각적으로 하셨으면 돼요. 아, 휴대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파손을 예방해 줍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해요.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들어볼게요.
1: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fashionable. 별거 아닙니다. 이 단어 왜 썼냐면,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쁜 거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블링블링하게 막 뭐 붙여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Very fashionable, right? 그래서 겉모양이 예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들이 뭐 pretty, beautiful 이런 것도 있지만, I think fashionable is a very good word.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Fashionable. Some cases are very fashionable. Okay? 아주 적당한 단어예요. 네. 네. 들어볼게요.
1: Fashionable. Fashionable.
0: 자, 그래서 예쁘다 쪽은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 고른 거고 실용적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Practical. 이거 아니면 다른 단어 대체어가 거의 없습니다. Practical. 그죠? Some cases are practical. Some cases are fashionable. Right? Practical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자, 어떤 폰 케이스는 보면 거의 지갑 형태가 되죠. 근데 작은 거니까. Mini라고 해요. Mini wallet. Some phone cases are like mini wallets. 좋은 문장이에요. 어떤 폰 케이스는 거의 지갑이야. 이렇게 똑똑하면 이렇게 지갑처럼 막 거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자, mini wallet. I like this word. Okay? Mini wallet. Wallet이 아니라 wallet. Wallet. 들어보세요.
1: Mini wallet. Mini wallet.
0: 일부 폰 케이스들은 예쁘기도 하고 동시에 실용적이기도 하다. 오호, 방금 전에 썼던 단어 두 개 들고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요. Fashionable이기도 하지만 practical이기도 하다. 동시에 살려볼까요? 동시에 영어로 뭐라 그래요?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끝에 있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어떤 폰 케이스는 굉장히 예뻐. 그리고 and practical. 그리고 실용적이야. 동시에 붙여요. At the same time. 어순이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어순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이렇게 붙여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0: At the same time. 세 번 읽어서 입에 완전히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폰 케이스 보면 이제 기성 제품들이 있죠? 만들어 놓은 제품들.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맞춤식으로 제작해야 되죠. 이니셜 놓고, 사진 막 인화해서 놓고, POD 같은 걸로 찍을 때도 있잖아요. POD가 뭐예요? Print on Demand. 소량 맞춤 인쇄 같은 거, 그렇죠? 사진 같은 걸 딱 인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도 많습니다. 자신만의 폰 케이스. 자, design one's own phone case. You can design your own phone case. 요즘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폰 케이스를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POD의 일환이죠. Design one's own phone case. 들어볼게요.
1: Design one's own phone case. Design one's own phone case.
0: 자신만의 폰 케이스를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맞춤식으로 제작한 요거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 Tailor-made란 말도 있고 custom-made란 말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 단어에 집중할게요. Customer가 고객이죠? 근데 custom-made는 뭐예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거. 자, 제가 고객이에요.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딱 얘기해줘서 딱 그렇게 만들어줘. 그게 뭐예요? Custom-made. 제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Custom-made. 요거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외울게요. 들어보세요.
1: Custom-made. Custom-made.
0: 자,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가 요구 조건에 대해서 맞춰주면 전 세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라는 정도 레벨의 문장이 있습니다. One of a kind. 이게 유일무이란 단어가 우리말로도 어려운 단어예요. 외국 사람이 유일무이해요? 이러면 굉장히 영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One of a kind는 한자어 레벨이에요. 거의 한자 성어 레벨의 관용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여러분의 영어의 클래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One of a kind. Oh, that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야, 그 폰 케이스는 정말 유일무이하다. 즉, 전 세계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독특하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0: One of a kind. One of a kind.
1: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이 폰 케이스, 유일무이한 제품이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custom made, one of a kind.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아이고, 아이고, 문장 고급스럽다. 자, 이거는 맞춤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해볼게요.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I like the sentence. 들어볼게요.
0: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1: 자, 정리합니다. 폰 케이스의 가장 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보호 기능이 있죠.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떨어뜨려도 파손되지 않게끔 예방해준다. 들어볼게요.
0: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1: 그 다음에 예쁜 것도 있지만 practical, 실용적이다. 들어볼게요.
0: Practical. Practical.
1: 그 다음에 맞춤식으로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죠. Custom made 한 것들도 많아요. 요거 외울게요 꼭. 자, 들어볼게요.
0: Custom made. Custom made.
1: 좋습니다. 자, 휴대폰 기기 관련된 주제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영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Bad i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 그 사람 좀 탓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거를 영어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비난하지 마, 탓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야, 너를 탓해야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을 탓하냐? 다른 사람 탓하지 마.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blame 어떤 대상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do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난하다, 탓하다 라는 blame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blame이라는 친구는요,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탓하지 마라 혹은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대상 혹은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탓하지 마, 그런 대상을 탓하지 마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여러분, 그걸 왜 나를 탓해? 나 탓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내 탓 아니야. 나를 왜 탓해? 저를 탓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Don't blame 대상이니까 나, me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don't blame 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me. 한번만 더. 시작. Don't blame me 해서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야, 왜 우리를 탓해?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그쵸? u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n't blame u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0: 시작. Don't blame u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us.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은요. Other people 혹은 other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막 탓했다면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스스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당신 자신이 돼서 Don't blame yourse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해서 Don't blame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탓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Don't blame others. 우리를 탓하지 마라. Don't blame us. 그럼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lame yoursel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무엇이 되는데 오늘은 사람만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쵸?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넣으면 그 것을 너무 탓하지 마. 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blame me. Don't blame me. Don't blame us. Don't blame u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yourself. Don't blame yourself.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탓하지 마세요. 저 탓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blame me.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 할수 있죠. 아유, 우리는 당신 탓안 해요. 혹은 저는요, 당신 탓안 해요.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 don't blame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사람이 B를 탓하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탓안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e don't blame you. 이런 표현도 되고, 야, 나는 너 비난 안 해. 나는 너탓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I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don't blame you. 한 번만 더. 시작. We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는, 그쵸? Don't blame 대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 don't blame 대상으로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don't blame others.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대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don't blame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구체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한 것을. 혹은 뭐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안 좋은 일, for 결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결과, 그안 좋은 일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를 당신의 실패를 왜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don't blame 무엇 하고 나서는 on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don't blame 대상 for 결과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비난하고 어떤 것을 탓할 때 쓰는 blam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그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don't blame 대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for 결과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Your 10-Minute Happiness. 딱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어저께 거, 예를 들면 그저께 거, 지난주에 거, 나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오늘만 즐기세요. 요 딱 10분 동안만 즐기시면 돼요. 숙제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So called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뭐뭐하는 것은 환영이야. 언제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핵심은 영어로는 그렇죠. 환영이다가 포인트겠죠. 친구를 데리고 오다. 뭐 나머지 거 이런 것들은 예, 음식 재료로서 뒤에다 붙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You are welcome. 이거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천만에요 이런 뜻으로. 그런데 이 welcome은요. 환영하다. 환영하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big welcome처럼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다 쓰여요. 그 다음에 환영이야 라는 뜻의 일종의 감탄사도 되고요. welcome welcome 하는 식으로 제가 멤버마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품사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구조가 뭐뭐 하는 것을 환영한다.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를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환영, 해보는 거 환영, 맨 마지막에 가다 들리는 것도 환영. 자, 그러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쓰시면 되겠죠? You are welcome. 너 기꺼이 뭐뭐 해도 돼. 언제든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이고요. I welcome.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 환영할게 라는 뜻이잖아요. 양쪽 다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You are welcome. 그러면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Bring. 그 남자를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됐죠? 자, 계속 있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Stay라고 하잖아요. You're welcome to stay. You're welcome to stay. 뒤에 만약에 오늘 늦어서 못 갈 것 같아? 아, 그럼 여기서 자고 가요. 그럼 밤새 있는 거 그럼 overnight만 쓰시면 돼요. You're welcome to stay overnight. 이렇게 뒤 말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는 거 환영이야 라고 해서 You're welcome to, 맨날 하는 거 뭐예요? Give it a try.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바로 전에 했던 거잖아요. 자, 가다 들르는 거 환영이야. 일부러 목적을 갖고 딱 이렇게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visit이라고 한다면 살짝 드는 거 drop by, stop by. 그래서 우리는 drop by 해볼까요? You're welcome to drop by. 네 가지 했습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떠올리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계속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까지. Ready? Okay. Here we go. 자, 여러분 먼저 갑니다. 친구, 그 친구? 아, 데리고 와도 돼. 아, 언제든 환영이야.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아, 더 있고 싶어? 아, 더 있어도 된다니까. 자,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stay.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언제든 환영이에요.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살짝 들르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환영이라니까. 네, you're welcome to drop by. You're welcome to stop b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점에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좀 더 확장시켜 봅니다. 오케이, step 2. 친구들을 언제든 편하게 데리고 와도 돼.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아, 걱정하지 마. 그냥 뭐 미리 얘기 안 해도 친구들 언제든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you're welcome to로 시작합니다. You're welcome to. 근데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러니까 always. 물론 발음은 두 가지예요.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같이 데리고 오다. 저기서 여기로란 느낌이 이게 over예요. Over. Over. So somewhere over the rainbow 할 때 저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데리고 와도 돼라는 느낌이 그렇죠? Over, 됐죠? Bring someone over. 나 이번에 저녁 때 사람들을 좀 초대할 건데 초대하다는 느낌이 어려울 것 같지만 invite 말고요. I'm having some friends over. 이렇게 많이 써요. For dinner. 그렇죠? 그러니까 have someone over, bring someone over가 초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아시겠죠?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저녁 먹고 갈 거라면 완전 환영이라고. 환영은 you are welcome이죠. 근데 그 환영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more than을 강조로 쓰기도 합니다. Always 대신에 you are more than welcome. 그렇죠? 뭐 하는 것이요? To stay. 근데 뭘 위해서? For dinner. 그래서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까지 어렵지 않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Oh, you're welcome to stay. You'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작 하나가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본인의 의견을 주는 거 환영이라고 You're welcome to 주다 give. 아시겠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이 하나면 opinion이고요. 여러 의견이면 opinions. 마음에 맞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주겠죠. 그래서 복수형태를 써봤습니다. You're welcome. 그렇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쓰시면 되겠죠? 자, you're welcome to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뭐라고 합니까? 언제든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초대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환영이야.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자,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You are always welcome. 좋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까지 써도 되고요. 이쪽으로 데리고 오다는 느낌으로 over. 초대하다는 느낌까지 over에서 나오죠. You're

Always, 그렇죠? 예,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그런데 이 말을 너도 그래. 그러면 you are welcome.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역으로도 그렇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 말에서 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vice versa라고 합니다. 발음은 두 가지예요. vice versa라고 해도 되고요. vice versa. 저는 개인적으로 vice versa를 더 많이 씁니다. 역으로도 그래.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again.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5개,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6개,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and welcome back to Beige 분여. 진아킴의 Go Girl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진행자가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니까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날씨가 어떤지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0: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이렇게 지어지죠. 뭐뭐를 동반한 짜릿한 공연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중에, 나오는 동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좀 길었죠.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2: 2.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네,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관객들이요, 흥겨운 음악과 함께 이 짜릿한 공연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4: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도중에 하바롭스크에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오는 중에 보니 눈이 오네 이런 느낌인 거죠. Alright.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0: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첫 번째 listening point부터 연습해 보죠.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the by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단어가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content word이 되겠죠. 거기에 강세가 있고 그 강세를 힘줘서 발음하시고 더와 by 와 비교했을 때 이 내용어 자체는 조금 더 길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e thrilling performance 이게 아니라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죠. Thrilling 하실 때 TH 사운드 아시죠?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긁히면서 나는 소리 thrilling performance 강세 정확하게 찍어서 performance 이렇게 하시고 accompanied by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Okay, 좀 길죠? Google Listening 2.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One more time.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While, 빨리 발음하게 되면 while,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고요. While I am, 전부 다 내 기능어에 속하죠. on도 마찬가지, my까지요. 그래서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이렇게 강세를 주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때 while I'm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while 이 자체가 빨리 발음되어져서 ᄅ 소리와 뒤에 나오는 I와 연결되다 보니 while I'm 이렇게 들릴 수가 있고요. 모두 다 기능어인지라 하나의 청크로 덩어리로 발음이 되고 있죠.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되시나요? Okay. Google Listening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쳐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2: 2.
3: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1: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The audience blank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blank upbeat music 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seems to be 뭐뭐한 모양이다, 뭐뭐한 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됐죠. 자, 그 audience 관중들이요.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 thrilling performance, 짜릿한 공연을요. 모아 함께 a bit music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네 표현이죠. Accompanied by 하게 되면 뭐뭐를 동반한 즉 경쾌한 음악을 동반한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떤 공연이에요? 앞에 thrilling이 쓰였으니까 짜릿한 공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Watching the performance and the audience members. 자, 공연하는 사람들과 또 관중들을 보는 것. Blank.

0: makes me feel happy 했는데 빈칸에 enjoy themselves, enjoy oneself 하게 되면 즐기다라는 뜻이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보니 makes me feel happy.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자, 그 서커스 극장에서 나오는 동안 it begins snowing.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요? In Khabarovsk.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어렵지 않으셨죠? 한번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e audience seems to be enjoying the thrilling performance accompanied by upbeat music. Watching the performers and the audience members enjoy themselves makes me feel happy. While I'm on my way out of the circus theater, it begins snowing in Khabarovsk.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www.ebc.co.kr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옵니다. See you later.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of cour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자, 우리는 같이 출근을 할 겁니다. And while we're there, we're also going to speak some English. 네, 영어로 한번 해봐요. So, 자, 오늘은 이렇게 뭔가 그 뭐 팀장님 윗분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Okay, I don't know what to do. Is it a good time? 네. 그런 내용입니다. So, why don't we first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은 것 같아요.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interrupt his work.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so 물어볼까요? 아니면 뭐 할까요? I don't know. Okay, so here we go. 자, 지금이 사장님과 대화하기에 좋을 때인가요? Alright, so how would we say this in English?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Is this a good time to talk to the boss? 네, 이 good time, 여기서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이 시간이 is this a good time, 좋은 시간 to talk to the boss. 네, 다 이해하시죠? Right.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표현은 a good time, a bad time. 이 표현이 사실 business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그냥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좀 잠깐 시간 얘기할 수 있어? 아니면 바빠? 막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So, is this a good time? 뭐 보통 우리는 I had a good time at the party. I had a good time on the trip.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좀 적절한 시간인가? 네, 그런 뜻입니다. Alright, so is this a good time? 지금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 때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런 뜻이에요. Alright,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I think so. He doesn't seem busy.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바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사장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레이트 잡 에브리원. Alrighty, so 이렇게 그 미드를 보면은 뭐 is this a good time? is this a bad time?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 지금 말할 너무 바빠? 지금 좀 시간 있어? 네,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is 좋은 시간. Yes, 좋은 시간이지만 바쁘지 않고 좀 잠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시간을 좀줄수 있어? 그런 뜻도 있습니다. And of course, interrupt or interrupt, 방해하다. So, 그냥 당연히 interrupt 하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죄송한데 좀 잠깐 이렇게, sorry to interrupt, but, 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또 쓰기도 합니다. Alright, very good.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of course, I'll be back for some more great 출근 영어. So until then, take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 bye!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Place versus location. Place versus location. 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place 그리고 location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lace입니다. place는 장소를 뜻하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where식으로 이제 place 뭐 이렇게 나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이름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리들 place 연결해서 이름절 place. 그리고 마지막에 으 소리를 안 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네, 스 소리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place. place가 아니고요. pla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방, 건물, 도시 등의 특정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서의 특정 위치, 지점, 그리고 구역을 뜻합니다. So place not only refers to a particular location, but it can also refer to a building, it can refer to a city, it can refer to a home or a house or a room in a house, or even a spot inside a room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I can't find a place to sit.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플레이스, 장소. 플레이스, 장소인데 지점하고 공간도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그래서 place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빌딩일 수도 있고 어떤 방일 수도 있고 어떤 카페일 수도 있어요. Okay? 이곳은 너무 좋고 아늑해.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find a place to sit.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를 뜻합니다. 자리 같은 경우도 pla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앉아

일자리를 못 찾겠어. I can't find a place to sit.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find a place to si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네, 여기 같은 경우는 place가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라고 하면 my place라고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표현해요. 당신의 집, your place, his place, her place, their place. Okay? 그래서 나는 내 새로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I really like your new place. 다음 단어 locat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location은 장소라는 뜻을 잊지만 좀 더 위치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Okay, 같이 해볼게요. Location. 마지막 T-I-O-N 발음은 S-H-U-N으로 한번 해볼게요. Location. Location.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Okay, location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Okay, 그래서 location 같은 경우는 뭔가 건물뿐만 아니고 사람의 위치도 location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점유되었거나 점유가 가능한 위치 또는 부지를 location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place하고 다르게 좀 더 위치를 뜻하겠죠.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로케이션, 장소, 위치, 로케이션.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그 식당은 새로운 지점을 열었어.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네,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위치의 지점을 열었으니까 location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Okay, the restaurant opened a new location. 여기서 place라고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야.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라는 뜻을 강한 어감이 있으니까 we're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마지막으로 What's the exact location?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정확한 위치를 달라고 하면 정확한 뭐 주소 달라는 얘기죠. What's the exact location? 그래서 이거는 뭐 건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What's your exact location?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What's your exact location?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at's the exact location? What's the exact location? 네, 정리해 드릴게요. Place는 장소, 보통 지점하고 공간. 공간은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집도 되고 방도 되고 방에 있는 어떤 공간이 되겠죠. Place. 그리고 location은 조금 더 딱딱한 단어죠. 어떤 장소인데 위치의 뜻에 더 강합니다. Loc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This place is so nice and cozy.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뭔가 좀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요. 여러분도 좀 산뜻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저희 배경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새 단장한 어떤 모습으로 또 힘차게 저희 또 출발해 보니까 매일 10분 영어 저희 정면 돌파 스피킹과 꾸준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아주 좋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등교 수업이나 아니면 대면 수업이 좀 어려웠던 경우가 지난 1년간 있었죠. 실제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환자 수가 막 많아지거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낮으면, 그리고 학교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등교 수업을 좀 중단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학생들은 상당 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또 2학기 이상 수업을 들으신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 온라인 수업 전반에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 진행 과정,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과제도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이 온라인 그 수업이라는 게, e-learning이라는 게 원격 화상 수업을 해도 얼마든지 수업 효과가 날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못지않게 디지털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또 수업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에 비해서는. 자, 첫 번째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 온라인 수업 준비 과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다 보면 자료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연수도 받아야 되죠. 그 실제 툴 쓰는 연습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고 적응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뭐, 외국 유력 그 뉴스 매체에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학교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얘기하면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거리두기 학습,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우리도 배워서 쓰자 이거죠. 등교 수업은 학교적 school in을 붙이세요. In school classes. 이게 뭡니까? 우리말의 약간 등교 수업 느낌입니다. Person을 붙이잖아요. In person classes. 이게 우리말의 약간 대면 수업 느낌입니다. 직접 가서 하는 수업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접할 일이 없었던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워낙 대면 수업, 등교 수업,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부각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요즘 필요한 단어들이죠? 들어보세요.
1: In school classes, in school classes, in person classes, in person classes.
0: 그렇죠? 수업은 classes, 그냥 S 붙여서 일반화시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등교 대면 수업이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은 그냥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말 그대로 비대면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 같은 걸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온라인 클래스 하면 수업 자체를 말하는 거고, 학습 자체는 그냥 learn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의미로 쓰듯이 온라인 수업이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온라인 클래스, 온라인 learning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Online classes, online classes, online learning, online learning.
0: 이것도 종종 외국 매체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CNN이나 BBC나 CNBC 이런 방송들을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좀 보는데요. 이거 보면 socially distance learning 이런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social distancing은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socially distance 하면 사회적으로 거리가 두어진 학습, 즉 비대면 학습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걸 많이 접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socially distanced learning 들어보세요.
1: Socially distanced learning. Socially distanced learning.
0: 자, 그러면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넣어서 연습을 해보면 좋겠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그죠? 자, 그러면 등교 수업은 아까 in-person classes or in-school classes로 하면 될것 같고, 중단은 그냥 stopped, 중단되었다.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 이 부분을 영작해야겠네요. 자, 일단 등교 수업부터 갑시다.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Had to be stopped. 중단되어야 했다. 언제요? When coronavirus cases, 확진자 사례가 spiked. 급증, spiked. 느낌 오세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자, 등교 수업이 중단되어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할 때. 자, 다시 한번.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spiked. 들어보세요.
1: In-school classes had to be stopped when coronavirus cases

0: 화상은 뭐라고 그래요? Video classes. 여러분하고 저도 지금 리모트한 거죠. 저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찍고 있고 여러분은 어딘가 댁에서 혹은 뭐 어디선가 보고 계시죠. 리모트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죠? 영상이니까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훈련 연수 받다. 훈련 연수는 그냥 training이라고 합니다. Training. 훈련이든 연수든.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Teachers had to receive training. 우리 선생님들도 일선 학교에서 원격 화상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은 툴들이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화상 회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연수도 받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receive training. 들어보세요.
1: Receive training. Receive training.
0: 그 다음에 교수 자료 그냥 teaching material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교실 수업에서 준비 안 하던 뭐 그런 자료도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북이라든가 뭐 PPT를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teaching material, 그렇죠? 뭔가 가르칠 때 써야 되는 자료. 들어보세요.
1: Teaching material, teaching material.
0: 선생님들은 원격 화상 수업 연수를 받았다. Receive training. 뭐에 대해서 remote video class를 하기 위한 연수도 받고 모의 수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었거든요. 일선 학교에서도 teachers receive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Receive training 뭘 위해서 for remote video classes. 간단합니다. 들어보세요.
1: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Teachers received training for remote video classes.
0: 자 그러면 모의 수업 자체를 영어로 부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 모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mock입니다. 이거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mock session. mock session. 물론 이제 session은 수업에만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mock class 할 수도 있어요. mock class. 그러면 모의 수업입니다. 근데 session이란 건 웬만한 뭐 한 회차 모를 session이라고 하니까 mock session.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시험 이제 한번 보는 거. 예비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걸 mock test라고 해요. mock test.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모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오케이. 모의 수업. 이런 경우는 모의 수업을 해봤다. 공개 수업은 그냥 open classroom이라고 해요. open classroom. 이건 교실이라는 단어 씁니다. I have an open classroom session today. 그럼 또 오늘 공개 수업이 있다. 즉, 뭐 학부모님들 오시고. 근데 원격 화상 수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보지만 집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잖아요. 약간 공개 수업하는 느낌이죠.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들어보세요.
1: open classroom. open classroom.
0: 적응하다는 그냥 쉬운 단어 쓸게요. 오늘 단어들 많이 나왔으니까 get used to. 다 아시는 단어? get used to. 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겠죠. get used to.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 들어볼게요.
1: get used to. get used to.
0: 여기 힘 살짝 들어가죠? 자, 모의 수업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지게 도와줬다. 그럼 약간 mock session을 주어로 잡아보고 온라인 수업 그거에 익숙해지다. get used to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mock sessions S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helps teachers 또 일반화 get used to, 적응하다, online classes, 또 S 붙여서 일반화. 자, 모의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게 됐다.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Mock sessions helped teachers get used to online classes.
0: Okay. 자, 온라인 수업 주제 첫 번째, 준비 과정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첫째, 등교 수업과 대면 수업,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들어보세요.
1: In-school classes. In-school classes. In-person classes. In-person classes.
0: 원격 화상 수업. Remote video classes. 강세 잘 주시고. Remote video classes. 들어보세요.
1: Remote video classes. Remote video classes.
0: 마지막으로 모의 수업. Mock session. mock session or mock class 하셔도 돼요. 모의 수업을 그냥 하려면 들어보세요.
1: mock session. mock session.
0: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라인 수업 관련된 장단점 이런 이야기 계속 해갈 겁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거나 예전 방송 복습하거나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Pattern English에서는요, 앞으로 영어 단어는 좀 아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매일 10분 영어, 레이슨의 Pattern English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볼 첫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혹은 뭐 할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요.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문장 구조부터 한번 익혀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물어볼 수 있죠? 그쵸? 바로 do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시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동사 자리에 원하시나요? 라는 want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원하는 것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그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원하는 것을요,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얘기가 될까요? 그쵸,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do you want?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혹은 상대방에게 그거 하고 싶으세요? 할래요? 라는 질문들을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to 동사를 가지고 넣어서 do you want to 동사 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할래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저녁 먹고 싶으세요? 혹은 저녁 먹을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저녁을 먹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저녁 먹다 바로 eat dinner 혹은 have dinner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요 do you want to 동사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바로 저녁을 먹고 싶으신가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고 싶어요? 저녁 먹을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have dinner? 저녁 먹을래요? 저녁 먹고 싶으세요? 라는 표현. Do you want to have dinne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 드실래요? 커피 마시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다 라는 이 drink라는 동사를 넣으세요. Drink coffee 혹은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커피를 마시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커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바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혹은 커피 드실래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살을 빼고 싶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빼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lose를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살을 빼다라는 표현을 lose weight라고 쓰고요. 살을 찌우는 거는 gain weight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살 빼고 싶으세요? 살 뺄래요? 이런 얘기들 할 때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lose weight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Do you want to lose weight? 살 빼고 싶나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 빼고 싶어요? Do you want to lose weight?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뉴스를 볼래요? 혹은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전광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쵸? 브라운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것을 시청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watch라는 동사 많이 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라는 표현을요, 바로 watch the news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뉴스 볼래요? 뉴스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뉴스 보고 싶으세요? 뉴스 볼래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얘기를 해서 뉴스 보고 싶으세요? 혹은 뉴스 볼래요? 라는 질문.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do you want to 동사를 통해서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머릿속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음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have dinner?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drink some coffee?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lose weight?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좀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거 배웠었어요. 저녁 먹을래요? 혹은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바로 Do you want to? 하고 나선 have dinner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는 장소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저녁 먹을래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되게 장소를 물어보는 거는 그쵸, 바로 where 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어디서 저녁 먹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where 넣어서 장소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한 번만 더. 시작. Where do you want to have dinner?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응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Where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쵸?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뉴스 볼래요?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watch the news? 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뭐를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뭘 넣어서 물어보면 될까요? 그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항상 떠올리는 그 what을 넣어서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어떤 것을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한 번만 더. 시작. What do you want to watch?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또, 그쵸? 바로 What do you wan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응용의 문장도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 할래요?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Do you want to 동사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에 바로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겐철입니다. 이게 모든 행복의 출발점은 persuading yourself, self-persuasion, 자기 설득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을 100%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항상 뭐 24시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짧은 순간에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 연습을 많이 하면 바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과 영어 배우기에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행복해야 즐거운 에너지로 오랫동안 영어를 배우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강박관념이나 힘들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할 수 없잖아요. It's the same thing, right? So, persuading yourself. Okay, now you're really happy. We're all happy right now.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상황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글자만을 보시면 자꾸만 영작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난밤, 때가 바로 지난밤이죠. 근데 우리 주인공 제니가 기차를 놓쳤어요. 이거는 100% 사실인 거죠. 알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고 놓쳤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가능성이 꽤 높은 90% 정도 되는 거죠. 뭐뭐함에 틀림없어, 뭐뭐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거니까. 자, 영어로는 must have 했습니다. must have 다음에 동작 지나간 걸 쓰시면 돼요. 자, 이걸 달랑 외워봐야 의미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서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핵심은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지나간 일을 추측하는 거죠. 지금 그럼에 틀림없어가 아니고요. 했었음에 혹은 했음에 뭐 같은 느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놓쳤음에 틀림없어. 알고 있었음에, 사랑이었음에, 피곤했음에. 여러 가지만 있지만 뒤에는 다 틀림없어가 됐죠. 자, 그것을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럼 아까 제니 대신에 she를 쓰셔도 돼요. She must have missed. M-I-S-S-E-D. M-I-S-S-E-D에서 must have 이렇게 뒤에 ed가 붙어줘야 느낌이 얘네가 우리말에 했었음에, 놓쳤었음에, 놓쳤음에 must, 틀림없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게 뭔지 모르겠죠. 뭐 she,

it 이렇게 안 들리고요. About it 하고 붙이시고요. Must have known은 must have known, must have know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것이란 얘기죠. It must have been, 그렇죠? It must have been love.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렇죠? 됐죠? 아,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must have been love 그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너는 피곤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면 똑같이 비동사 쓰시면 돼요. 느낌이. 비동사란 말이 어려우면 느낌이 뭐냐면 이다란 뜻이에요. 이다. 그래서 예, 바로 you must have been 그 다음에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빨리 하면 hey, you must have been tired. 이렇게 들립니다. 자, 네 가지예요. 보고 읽지 마시고 장면 떠올리면서 놓쳤으면 틀림없어. Your turn. 네, she must have missed it. 네, 그것을 놓쳤으면 틀림없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다니까. 100%는 아니지만 90% 넘게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he must have 네, he must have known about it. He must have known about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사랑이었으면 틀림없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알겠네. 이런 식의 느낌으로 your turn. 네, it must have been love. It must have been love. 됐죠? It must have been love.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네, 뭐였어요? 피곤함에 틀림없구나. 지금이 아니고 피곤했었음에. 그러면 your turn. 네, you must have been tired. You must have been tired. 지금 피곤하면 틀림없구나. 그러면 you must be tired예요. 그래서 have been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했었음에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넌 피곤했음에 틀림없구나 라는 뜻입니다. 했었음에 틀림없다. 됐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니가 지난밤에 타야 할 기차를 놓쳤으면 틀림없어. 타야 할 기차 이거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발상선언을 해보세요. 자기가 타야 될 기차니까 her train이라고 쓰시면 돼요. She must have missed. Jenny must have missed. 뭘요? Her train. 언제요? Last night. 보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연습이 돼서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모르게 나왔을 때도 추려하실 수 있습니다.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음에 틀림없어. 예,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또. 그래서 he must have known. 뭘 알았을까요? He must have known. 뭐라는 사실을 뒤에 it was a lie. 두 부분이 붙은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얘는 사실인 거고 알았음에 틀림없다가 must have known.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요. 사랑이었음에 틀림없어. 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니까 뭐 어찌하겠어. 지나간 일이란 얘기했죠. 그래서 it must have been love. 그죠? It must have been love. 하지만 but it's over now. 그래서 but it's over now. 실제 노래입니다. Must have been love, but it's over now. It must have been good, but I lost it somehow. 그런 노래니까 나중에 Roxette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출신의 Roxette.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제니가 지난밤에 기차를 놓쳤음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죠. 그 근거는 뭐라 합니까? B가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겠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바로 바꿔볼게요. Jenny must have missed her train last night.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면 or she would be here by now. By now는 지금에는, 지금쯤은 she would be here. 여기 있을 would가 텐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놓쳤음에 틀림없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니면 무한 반복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Visit our website here. 됐죠, 여러분? 자,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즐거운 에너지 가득 채우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Have a beautiful and wonderful d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good energy.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영문법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영화 시리즈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스타워즈를 보면요, 아주 멋진 우주 기사들, 제다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제다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이 문장 과연 어떤 뜻이기에 그렇게 제다이들이 서로 헤어질 때 주고받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의 핵심은요, 바로 조동사 may에 있습니다. 조동사 may,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조동사예요. 특히나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조동사 may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문장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연습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May I borrow your phone? 한 번 더. May I borrow your phone? 해석을 해보자면 May I borrow? 내가 빌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죠. 뭘 빌리는 거예요? Your phone, 당신의 핸드폰. 내가 당신의 핸드폰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나가서 이 문장 말할 줄 모르면 정말 크게 낭패를 보는 수가 생겨요. 자,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I use the bathroom? 한 번 더. May I use the bathroom? 해석해보자면 제가 화장실을 좀 써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조동사 may,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may는요, 그 쓰임과 뜻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 쓰임을 보도록 할게요. may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순으로 단어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석할 때는요, 뭐뭐 이기를 이란 뜻으로써 기원문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원문이라는 거, 뭔가를 내가 바란다는 거고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요 맥락을 생각해서 다음 문장들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바로 이겁니다. 먼저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요. 시작. May your journey be safe. 한 번 더. May your journey be safe. May 가장 앞에 쓰여 있죠. 요걸 보고서는 이 문장이 기원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힌트만 딱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머지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Your journey, 당신의 여행이 자 어떻게 되기를 바란답니까? Be safe, be safe. 안전하기를 바래요 라는 뜻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먼 길을 떠나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May your journey be safe. 당신의 여행이 안전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be safe. 동사가 비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조동사 may가 이제 쓰였기 때문에 may 뒤에 나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하는구나 라는 거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번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May you stay forever young. 한 번 더. May you stay forever young. 메이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메이를 보고 이게 기원문일 수도 있어. 힌트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may you stay. 그 나머지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되겠는데 you stay. 당신이 머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당신이 머물기를 바란답니다. 어떤 상태로 머물기를 바란대요? Forever young. 영원히 젊은 상태로 머물기.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당신이 영원히 젊기를, 나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의 문장이 완성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매일을 가지고 이런 기원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요걸 가지고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바로 이거였습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May the force be with you. 자, may는 기원문이니까 제일 앞에 위치한 거예요. 뜻 자체는 크게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에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may the force, the forc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 힘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 힘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대요? Be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은 한 것 같아요. 근데 The force, 그 힘이 뭐지? 라고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물음표들이 뽕뽕뽕뽕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다이들이 보면요. 광선검을 가지고 막 이렇게 칼싸움도 하지만 초능력도 쓰고는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타워즈 시리즈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The Force라는 것이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The Force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섭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제다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초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스타워즈에 말하자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요거예요 라고 딱 한 단어로 정리해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May the Force be with you. 우주의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나 스타워즈스러운 그런 문장이고 평소에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good luck, 행운을 빌게 정도의 뜻으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스타워즈 시리즈가 워낙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일상생활에서도 May the force be with you. 스타워즈의 대사인데 그냥 이거를 많이 말하는 것, 원어민들이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의 스타워즈 지식과 함께 기원문을 만드는 메이의 쓰임을 알고 계시면 이 문장 절대 헷갈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 활용해서 몇 가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란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자, 별 하나예요. 쉽다는 거죠. 기원문이고요. 기원문은 may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넣어주면 되죠. 당신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May you. 당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Become.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자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Rich까지 넣어줘서 자 문장 완성이 됐어요. 두 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become rich. May you become rich.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이라는 기원문 간단하게 완성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 문장은 어떻습니까? 별 두 개요.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먼저 우리말을 보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기원문입니다. may로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잊지 않으시겠죠? may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어 넣어볼게요. 누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해서 may you and your family. 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남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become healthy,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지금도 건강한 거고 앞으로도 그냥 쭉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써 stay healthy. 이렇게 문장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한 번 더. 시작. May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습 문장들도 함께 해봤습니다. 자, Grammar Inside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재밌게 영문법 공부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비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의 문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드리고 싶어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지금까지 저는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guys, guess what? It's the last week of Fit to Be Fit with Jenny Park. This week, let's do some yoga poses that will help you make falling asleep better, okay?
1: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박인희의 Fit to Be Fit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숙면에 좋은 요가 자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시도록 합시다.
0: Let's get started. So you went to Sam's party last night?
2: I sure did.
0: How was it?
2: It was lit.
1: 네, 대화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단어는요, lit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일단 무슨 뜻인지 설명해드리기 전에 먼저 문장 보고 넘어갈게요.
0: So you went to Sam's party last night?
1: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Sam's party, Sam의 파티에 어제 갔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I sure did 이럽니다. 당연하지, I sure di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How was it? 물어보죠. 어땠어? 그랬더니 It was lit 이랬어요. Lit 무슨 뜻일까요? Light란 단어 아시죠? Light, 빛이란 뜻이에요. Lit,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 불이 켜져 있다 이런 뜻 말고 무언가 굉장히 좀 재밌거나 굉장히 신나거나 너무너무 좋은 것을 lit라고 합니다. 보통 행사나 파티 같은 그런 행사나 무언가가 정말 너무너무 재밌을 때 영화도 되고요. 그냥 It was lit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재밌었어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대화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I heard your show was lit.
2: What? According to who?
0: Joshua?
2: He was being sarcastic. Only two people showed up.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일단 볼게요.
0: I heard your show was lit. 이러죠?
1: I heard, 들었대요. Your show was lit. 너의 공연이 완전 환상적이었다며, 완전 끝내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hat? 이러죠? 어?
0: According to who?
1: 아니, 누가 도대체 그래? According to who? 그랬더니 Joshua 이러죠. Joshua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0: He was being sarcastic 이러죠.
1: 아니야, sarcastic. He was being sarcastic. 걔 완전 비꼈던 거야. Only two people showed up.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두 명 왔어. 아, 공연에 딱 두 명이 왔대요. 그래서 lit 아니고 반어법이었대요. 그래서 it wasn't l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lit 같이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 요가 하러 가요.
0: Alright, first pose of the week. It's called Virasana. It's going to help you make you fall asleep and help you sleep deeper. Okay? So, pretend you're on the bed. You can really climb onto your bed if you'd lik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retend you're on the bed. You can really climb onto the bed, onto your bed if you'd like. Start by kneeling. Okay. If it's too much for you, you can sit on your pillow. Okay? Lik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kneeling. If it's too much for you, you can sit on your pillow. Good. Keep your knees together and take your ankles apart.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keep your knees together and take your ankles apart. Good. Sit nicely between your heel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it nicely between your heels. Good. Always remember to straighten your back.

Yep, that was Virasana for today, and you guys did so well. I hope you sleep better. 네, 오늘 비라사나 자세 같이 해봤고요. 조금 숙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lit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It's so lit, it was lit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bye. Have a good night's sleep.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힘들...
1: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플랜 하면 계획이라는 명사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to plan some things, but not everything.
0: 어떤 거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Yes, Margarita 씨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입니다.
1: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0: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어떤 거는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So, Margarita said,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0: 메가 선생님이 I nailed it. 읽을 때 왜 약간 쉬었다가 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하면은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1: To do.
0: 네,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Mm-hmm. Certain things, 어떤 것들은 certain이라는 것이 확실한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mm-hmm. 일부, some things. Mm-hmm. 어떤 것들은 미리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지만 but still, 그런데 또 who likes to니까 이제 do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이게 말을 하다 보면은 앞에 내가 likes to라고 했었어도 바뀔 수가 있어요.
1: Yeah.
0: 왜냐하면 likes doing things도 가능하니까.
1: Yeah, they both work. And I mean, when we talk, sometimes we, you know, go in between different 네. forms of sentences.
0: 네, 그래서 이제 likes to plan, likes to do가 더 익숙해서 나오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Margarita 씨는 doing이라고 했습니다.
1: Yes.
0: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은 또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but still doing some spontaneous things in my daily life. I'm the kind of person who likes to plan certain things in advance,

0: Never plan enough. Maybe you run into some trouble.
1: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지만 좀 약간 섞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르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한 줄 한 줄 공부하면서 새로운 표현들을 배워볼까요?
0: Let's start.
2: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0: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1: I'm pretty sure there are three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저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꽤 확신합니다. Mm-hmm. 일단 이 문장만 봤을 때는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관찰했을 때는 I'm pretty sure that 이렇게 나오면은 별로 그게 그 진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I'm pretty sure that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하면 항상 좀 그냥 농담인 경우가 많은데
0: yeah.
1: 여기도 어떤지 한번 볼게요.
0: She says,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1: 네, 딱 여기만 봤을 때에는 아직 뭐 유머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냥
0: yeah.
1: 정말로 세 가지로 분류를 yeah. 했을 것 같아요.
0: She's really just telling us.
1: Yeah. Those who, 계속 those who, 그 다음 세 번째도 those who라고 나올 겁니다. 이 패턴 기억해 주시고요. Those who plan everything in advance. Mm-hmm.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Mm-hmm. As if, 마치 뭐 하긴 한 것처럼 as if their life depends on it.
0: Mm-hmm.
1: 마치 목숨이 거기 달려 있듯이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죠.
0: Mm-hmm. 음? They plan everything.
1: Yeah.
0: And next, the other type of people.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ever and just go along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1: 두 번째 유형도 those who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ose who don't plan anything mm-hmm. ever, 전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0: Mm-hmm.
1: And just go along with 아니면 go with라는 거는 거기에 맞춰가는 걸 말해요.
0: Mm-hmm.
1: Go along with.
0: Yeah, you just kind of go with the flow.
1: Yeah, go with the
0: whatever
1: flow.
0: Happens.
1: Yeah, whatever happens를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0: Mm-hmm.
1: 사실 life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만 마치 제3의 존재인 것처럼 가끔 영어에서는 묘사가 돼요.
0: yeah.
1: Whatever life does to you 뭐 이런 식으로 제3의 뭔가 개체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life throws at them.
0: Mm-hmm.
1: 그들에게 life가 뭔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도전 하나.
0: Mm-hmm.
1: Here's a challenge. Here's a crisis.
0: Oh, look,
1: 위기.
0: Here's that. Yeah. Do that.
1: Here's some trouble. Mm-hmm. Here's a, 뭐, 그런 거. 그래서
0: Here's a good opportunity.
1: 네, 기회
0: Sometimes
1: 하나
0: it's
1: 있다.
0: Positive.
1: 네.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좀 순화해서 번역하자면 그냥 일어나는 일에 맞춰서
0: mm-hmm.
1: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계획 없이.
0: Mm-hmm.
1: 그다음.
0: And the third type of person.
2: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I usually buy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0: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which is where I think I am.
1: 두 가지 아주 다른 유형을 이야기한 다음에 mm-hmm. 계획 다 짜는 사람, 전혀 안 짜는 사람. And then there are those who are somewhere in the middle.
0: Mm-hmm.
1: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Which is where I think I am.
0: Mm-hmm.
1: 바로 그곳이 제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0: Mm-hmm. And next she says,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like vacations and holidays.
1: 중간에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계획을 짜고 어떤 건 계획을 안 짜겠죠.
0: Mm-hmm.
1: 그 어떤 거는 해요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0: mm-hmm.
1: 읽을 때 마르가리타 씨는 그 some things, some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0: mm-hmm.
1: 발음을 해줬어요. 그래서
0: mm-hmm.
1: I certainly, 물론 분명히 I certainly love to plan some things.
0: Yeah. Some things.
1: 네, 이렇게 했습니다. Some mm-hmm. 그냥 plan some things가 아니고
0: no.
1: some things.
0: Some things,
1: 네.
0: you know, a few things.
1: 네,
0: yeah.
1: 어떤 것들은 분명히 계획 짜는 걸 좋아해요.
0: Mm-hmm.
1: Like vacations and holidays.
0: Mm-hmm.
1: 여기서 보통 vacation하고 holiday는 둘 다 휴가라고 번역이 되다 보니까
0: yes.
1: 굳이 구분하자면 여행이나 휴가라고 해봤는데요. 아무튼 mm-hmm. 휴가를 계획하는 건 좋아한대요.
0: Mm-hmm. And she says, I usually buy

0: My plane tickets like 6 months in advance.
1: 보통 저는 비행기 표를 6 months in advance, 6개월 전에 삽니다. 이렇게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인데요. 뭐 6개월 미리, 뭐 3개월 전에 이렇게 말할 때는 앞에 기간을 붙여주시면 돼요. 3년 미리, 3년 먼저.
0: 3 years in advance.
1: 아니면 5분 미리.
0: 5 minutes in advance.
1: 네, 10 minutes in advance, 6 months in advance.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0: Yeah.
1: And then?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So it's a win-win.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0: Because that way,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1: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that way라고 했어요. That way,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죠.
0: Yeah.
1: 이 방법이 이미 언급이 되고 because that way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0: Yeah, if I do it that way, then I get this.
1: 그렇죠. 원래는 이제 더 굳이 풀어 설명하자면 if I do it that way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면 if we do it that way, if we do it like that인데 that way 그냥 하나로 쓰고요. That way I get to 하고 있습니다. Get to. Get to는 이제 어디에 가는 거, 도착하는 것도 get to지만 when I get to the station, 어떻게? 근데 여기서는 get to 동사 같이 쓰여서 할 기회가 있다.
0: Yes, when you have the, you have the opportunity to,
1: 네,
0: right? Or you can.
1: 네, I get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for half a year. 반년 동안 이미 비행기표를 사놨기 때문에 6개월 뒤에 어디 간다 신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0: Yeah.
1: And the price ends up being cheaper.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임박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지죠.
0: True that. So next she says, so it's a win-win.
1: 네, 그래서 win-win. It's a win-win situ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win-win 하면 또 이것도 괜찮아요. 일석이조 상황이기도 하고 서로 좋을 때도 win-win이라고 하죠.
0: Right, so if I do something, it benefits you and me.
1: Yeah,
0: right? It's a win-win.
1: Win-win situation for both of us. 아니면 혼자 말할 때도 it's a win-win. 그래서 일석이조 상황입니다.
0: So next she says, at the same time,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and go on little adventures.
1: 즉흥적인.
0: Spontaneous. Spontaneous.
1: Spontaneous. Spontaneous라고 해서 at the same time, 이런 면도 있지만 동시에 또 어떤 면도 있냐면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떠냐면 I like to be spontaneous in my daily life. 일상 속에서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go on little adventures. Go on an adventure.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0: Yes, you go on adventures. You go on an adventure.
1: 우리말로는 그냥 모험을 한다라고 해서 do가 올 것 같지만
0: right.
1: 항상 거의 항상 go on
0: yes.
1: an adventure.
0: You always go on adventures.
1: 그리고 go on이 워낙 자주 쓰여서 좀 많이 붙어요. 그래서 방금 마가레다 씨의 발음은 go on 이렇게 안 했어요.
0: No.
1: gone.
0: Go on adventures.
1: 네,
0: go on little.
1: little
0: adventures.
1: little까지 섞여 가지고
0: yeah.
1: 더 듣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go on little adventures.
0: True that. So let's go on to the next part.
2: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I totally recommend for you guys to just let your legs take you wherever they feel like it once in a while and be spontaneous.
0: That way,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and totally underrated galleries and museums and other attractions.
1: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That way.
0: That way.
1: 네. 그리고 that way와 똑같은 뜻인데 글을 쓸 때나 조금 더 포멀한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y doing so.
0: Oh,
1: 네.
0: yeah.
1: 그렇죠?
0: By doing so, 네. we can blah, blah, blah.
1: By doing so, we were able to achieve a 30% increase in 이렇게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Yes.
1: 그래서 that way,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I find amazing little cafes and shops. 그래서 작은 멋진 카페와 가게들 그리고 totally
0: underrated. Underrated.
1: 네.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0: yeah.
1: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갤러리와 박물관 그리고 other
0: attraction.

0: 오늘은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Some things I like planning,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0: 다시 한번 볼게요.
1: Martin says,
0: I plan certain things, but don't always put them into action. 여기서 put them, 이것은 put the plans into action. 그래서 어떤 거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 세운 것들을 항상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했고요.
1: And Mari says,
0: It depends on the situation for me.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Some things I like planning. 어떤 것들은 저는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And for some things, I just wing it. Wing이라는 것이 이제 물론 날개라는 명사지만 이런 경우에 wing it 하면은 즉흥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1: When you wing it, you just do it spontaneously,
0: 네.
1: right?
0: 그래서 네, 어떤 거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네요.
1: Just see what happens.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오늘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호호호호. 아, 오늘은 아주 행복한 날. It's a happy day today.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카레, 라이스. Curry with rice. I love it. 네, 오늘 특별한 카레는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Egg curry with rice and shrimp. Are you ready?

Here are the ingredients. We have onion, green onion, 양파, 파, 알새우, shrimp, no skin, no shell, rice, 밥, curry powder, 네, 그 카레 파우더, 이거 순한 맛, mild curry powder. 한국어 발음은 카레, 영어 발음은 curry. 솔직히 온 세상 사람들이 curry 좋아합니다. 다 맛있어요. 우리 다시마? 다시마 용어 dried seaweed도 얘기하고 아니면 dried sea tangle도 얘기해요. We have eggs, 달걀. We have 요리술, cooking wine, 먹지 마세요. And we have canola oil, canola you. These are our ingredients. First, we need the onion and the green onion. 우리 먼저 양파 그리고 파 잘라요. We're going to slice it thinly. 얇게 잘라요. 두껍게 잘라도 돼요. 아니면 얇게 잘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양파 없이 맛이 없어요. We need onion in our curry. 그리고 파는 그 green onion. 우리 이렇게 좀 예쁘게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카레 위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들 요리 안 해도 돼요. We don't have to cook the onion because you can eat it raw. 생파 먹어도 돼요. 그 다음, we need to wash our shrimp. 네, 우리 알새우 물 밑에서 한번 정리해야 해요. And now we rinse the shrimp. 우리 새우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요. 껍질 없어요. 그래서 아주 더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쭉쭉쭉. If we wash them like this, then... all clean. Now, we need to get our eggs ready. 이제 달걀 준비해야 해요. 재료 두 개. 달걀, 요리술. Eggs and cooking wine. We crack the eggs. One, two, three. We add the cooking wine. 우리 요리술 들어갈 거예요. And now we whisk. 우리 믹싱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요리술 요리하면서 술이 없어져요. 맛만 남아 있어요. So now we have a lovely yellow egg mixture. Now we're ready to cook. 우리 이제 요리 시작할 수 있어요. First, we need a frying pan. 그리고 카놀라요. We add our canola oil. 너무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필요해요. Now we will put the onions.

0: shrimp and prawn. 그리고 혹시 게 영어 뭐예요? Do you know? Crab. 게는 crab. 가재, 바다 가재는 lobster. 그리고 상어, 위험해. Be careful of sharks. And now, we fry. 네, 이제 볶어요. 우리 2분 정도 요리해봐야 돼요. Be careful you don't burn the onions and the shrimp. And our sea tangle. 우리 다시마 노력할 거예요. Here's our sea tangle and our water. 좋아요. 이제 기다려야 돼요. Now we need to wait. 3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3분만. 3분. 왜냐하면 다시마 너무 오래 끓었을 때 맛이 상해. 그 쓴 맛이 나요. If you boil sea tangle, dried seaweed, for too long, it tastes bitter. 그 맛이 좋은 맛 아니야. Now let's take out the dashima. Let's take out the sea tangle. 하나 더 있어요. Oh, you can smell the sea. 진짜 바다 냄새 나요. 하지만 이제 냄새는 좀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카레 파우더 넣을 거예요. We add the curry powder. 우와, 벌써 카레 냄새 나오는 거예요. 아, keep stirring.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그 파우더는 다 물 같이 믹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카레, 바로 닭고기 카레. 되게 좋습니다. We love chicken curry. 우리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만들어야 돼. 하지만 달걀 아직 안 넣었어요. And now we add the eggs. 네, 이제 아주 천천히 요리해도 돼요. We're going to cook very slowly for 5 minutes. 왜냐하면 우리는 그 뭉글뭉글하는 느낌 만들어야 돼. 다른 거 넣을 수 있어요. 우리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다진 소고기도 괜찮아요. 아니면 다진 돼지고기. 자, 우리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됐습니다. Now it's time for the rice.
1: 와, 진짜 몽글몽글한 카레입니다.
0: 하나도 있어요. Green onion, 파. We need our green onions. 몽글몽글 달걀 카레 라이스 완성됐습니다. My egg curry with rice is finished.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Oh, you want to continue reading about Pirate Party? 네, Pirate Party 대해서 계속 궁금하죠? 어떻게 되는지. 네, 우리 유리사가 뭔가 이제 우리 그 캡틴, Pirate Captain을 생일을 위해서 뭔가 만들고 있는데 조금 이상하죠? 네, 곤충도 넣으면은 괜찮아, 훨씬 더 맛있을 거야. 네, 이런 말을 하고. Very interesting. 맛있을까요? 네, I don't know. Anyway,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one, all these words are connected to cooking. 자, 요리할 때 쓰는 단어들인데요. The first one is to stir. To stir, 젓다. Okay, 자, 요리하면 많이 젓죠? Alright. The second word is to grate. To grate. 강판에 갈아요. 갈다. Okay? 네. And the third word is to shred. To shred. 채를 썰다. To shred. Okay? So these are our three words for today. Let's go ahead and start reading. 자, Pirate Pie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let's see how they continue to cook the pie. All right, let's begin reading. Pirate Owl scooped the butter out of a barrel.
1: Oh, there are beetles in the butter, he cried.
2: They will make the pie nice and crunchy, said Cook.
0: Cook added the water and gave the stuff a good stir. She scooped up some of the mixture on her spoon and tasted it.
2: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0: Okay. 자, 곤충들이 계속 나오네요. All right. 여기에서 보면은 pirate owl, 다른 해적이 또 이제 버터를 꺼내는데 버터 안에 뭐가 있어요?
2: There are beetles in the butter.
0: Okay, 딱정벌레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 요리사가 그러죠. They will make the pie nice and crunchy. 아, 더 맛있을 거야. 그리고 crunchy 할 거야. 네, crunchy는 좀 바삭바삭하다. 네, 딱정벌레들이 좀 이렇게 딱딱하니까. 네, okay. 그래서 Cook added the water and gave the stuff a good stir. 친구들, this is our first word of the day. To stir, 아까 네 verb로 동사로 젓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to give a good stir,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e scooped up some of the mixture on her spoon and tasted it. 자, 한번 맛을 봐야 돼야 되겠죠? 한번 좀 맛을 봤는데 이런 말을 해요.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친구들, 여기에서 봤을 때 파이리티가 뭐지? 파이리티는 해적인데 왜 거기 Y가 붙이지? 네, 이 원어민들이요. 가끔가다 Y를 그냥 새로 단어를 만들어요. 파이리티라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는 좀 뭔가 부족하다. 파이리트 파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파이리트 파이답지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So,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뭔가 더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3: Go and catch me some fish, she ordered. Bring me some cannonballs. Bring me some rope. Bring me a skull and crossbones. Bring me an old pair of pirate socks. The pirates ran to fetch the things.
0: 네, 친구들, 아까 그랬죠? It doesn't taste piratey enough. 뭔가 부족해.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좀 황당해요. 여기에서. 네, 자, fish는 네, 물고기죠. 네, 물고기를 좀 좀 잡아와.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cannonballs. 자, 포탄을 갖고 와.

0: 그리고 rope, 밧줄을 갖고 와. 그리고 skull and crossbones 이 말을 하는데 skull는 해골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여기 12페이지 보면은 이 요리사 요 팔에 뭔가 이렇게 그림이 있죠. 네, 그게 바로 a skull and crossbones. 그래서 해골이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뼈가 두 개 이렇게 있죠. 그게 a skull and crossbones 예요. 네, 그것도 갖고 오래요. Okay. And bring me an old pair of socks. 아주 오래된 양말 한 컬레 갖고 와. 오, 너무 이상해요. 이게 파이에 들어갈까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y threw the fish into the bowl. They grated the cannonballs. They shredded the socks. They chopped up the rope. The cook mixed it all together with a big bone. 자, 물고기, 네, 그거는 생선은 들어가는 거는 맛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they grated the cannonballs. 포탄을 grate를 했다. 네, grate는 갈다예요. 뭐 어쨌든은 강판에도 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감자나 뭐 당근이나 보통 grate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포탄은 갈아 넣고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더 황당한 거. They shredded the socks. 네, our third word for today. To shred, 채를 썰다. 네, 네, 채를 썰는데, 네, 양말을 채를 쓰는 거예요. 네, 써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y chopped up the rope. 네, 밧줄을 여기서 그림 보면 어떻게 해요? 가위를 탁탁탁 자르고 있죠. 썰고 있죠. 네, 가위를 쓸든 아니면 뭐 칼을 쓸든 뭐 아무튼 네 거기 들어가고 그래서 요리사가 이제 뼈를 갖고 이렇게 이제 다 섞었어요 이 재료를. 네, 아주 맛이 있을까요, 친구들? Alright, 저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pirates looked at the mixture in the bowl and shook their heads.
1: You didn't follow the recipe, Cook.
2: I don't think the captain will like your pie, Cook.
3: It will be fine, said Cook.
0: She poured the mixture into a dish and put it in the oven. The pie cooked all night. Okay. 자,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the pirates looked at the mixture and shook their heads. 다들 해적들이 다들 다, 이게 뭐지?
1: 이 요리법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0: 이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한 해적은 아마 이 파이를 우리 캡틴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말을 하는데, 우리 요리사는 여전히 it will be fine. 네, 아주 뭐 괜찮아. 좋아할 거야.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오븐에다 넣고 밤새도록 이 파이를 이제 요리를, 이제 익히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밌네요. 이 파이가 되게 특이한 아주 스페셜한 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단어들, 네, 뭐 to stir, to grate, to shred 이런 요리에 쓰는 단어들을 많이 배웠죠? Alright, 친구들, I hope you enjoyed today's reading and come back next time. We'll see you soon. Bye.
4: Silla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来劲。

其实

Use our great imaginations. So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 의 오랜파파 성경입니다. 우리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제가 재밌는 책을 한 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책을 시작하는 날인 만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새로운 책입니다.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가 되겠네요. 유니콘은 전설의 그런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뿔이 달려있죠. 과연 이 유니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다뤘던 그 간접의 문문을 한번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 버전부터 복습을 한번 해드리 이해도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written by Claire Philip, illustrated by Sandra Aguilar.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2: "She'll bring trouble," grumbled some of the horses.
1: Yet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She spent most of her time on her own.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0: 자,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라는 책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기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도 참 재밌더라고요. 함께 한번 시작해 볼까요? Luna, the unicorn. Luna라는 유니콘은 lived, 살았습니다. With a herd of wild horses. 무엇과 함께 살았냐면 with a herd. Herd라는 것은 바로 떼,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무리, 어떤 무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무슨 무리와 함께 살았냐면 of wild horses. Wild라는 것은 야생의라는 의미가 있죠. 야생 말들과 야생마들과 야생마의 한 무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즉,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루나라는 유니콘이 있는데 물론 루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혹은 그 책에 보면은 있잖아요. 펀리딩 탭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이 책들이 모두 다 전자책으로 들어가 있죠. 아, 이 루나가. 그래서 그 루나를 떠올리시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루나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냐면 야생의 말들과 함께 있는데 큰 차이가 있겠죠. 루나는 지금 여기서 유니콘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쭉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계속 보도록 할까요?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그녀는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During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 하는 동안에 나타났냐면 a flurry. 자, 아까 여기 있는 appear부터 볼까요? appear은 나타나다, 출현하다 라는 의미고요. During a flurry. flurry라는 것은 소동, 한바탕 부는 것. 뭐 비가 이렇게 한바탕 샥 온다, 눈이 한 차례 샥 내렸다 라는 것. 그런 것 flurry라고 하는데요. flurry of shooting stars. shooting star라는 것은 이 star, 별이 shoot, 막 이렇게 쏘는 것처럼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유성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별똥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She had appeared. Luna라는 이 유니콘이라는 친구는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냐면 뭐 하는 동안에요. 이 유성, 별똥별이 한 차례 쫙 지나갈 때 그 동안에 유니콘, 이 루나가 나타났습니다. 출연했다라는 것이죠. She'll bring trouble. 그녀는 문제들을 가지고 올 거야. 어? 아, 이거 안 좋은 의미네요. 맞죠? She'll bring trouble. 그녀는 문제를 가지고 올 거야. 라는 것이죠. Grumbled some of the horses. 아, 이렇게.

0: 됐군요. Grumbled, 투덜거렸다. 맞죠? 투덜거리다라는 게 grumble이고요. Grumbled라고 했으니까 투덜거렸습니다. 누가 투덜거렸냐면 some of the horses, 그 야생 말들 중에서 몇몇이 투덜거렸습니다. 유니콘이 있으니까 뭔가 약간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자신들과 다르니까 아, 저 유니콘은 문제를 가지고 올것 같아. 저 유니콘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을 예견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Yet, 그러나, yet이라는 것은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나,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그러나, one of the older mares. mare이라고 하면 바로 암 말입니다. 암컷인 말이죠. 그래서 좀더 나이가 많은 암컷인 말들 중 one. 하나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Luna could stay. 루나가 그 야생의 말들과 함께 지내도 된다고, 여기 있어도 돼. 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함께 하자. 있어도 돼. 안 쫓아낼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루나는 함께 있을 순 있겠죠. 같은 무리에 있을 순 있겠죠. 자, 뭔가 이첫 페이지인데도부터, 첫 페이지부터 뭔가 약간 삐그덕삐그덕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기대. 우리 이런 것들이 또 재밌잖아요. 이게 또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이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될지 기대도 해보시고요. 상상해보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을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갈까요?
1: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She had appeared during a flurry of shooting stars.
2: She'll bring trouble, grumbled some of the horses.
1: Yet one of the older mares said Luna could stay.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s she was growing up, 그녀가 자라나면서 The other foals teased Luna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루나가 자라나면서 The other foals, 다른 foal이라고 하면 바로 망아지들입니다. 새끼 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망아지들이 또 다른 망아지들이 teased Luna. Luna를 어떻게 했냐면 놀렸습니다. Tease라고 하면 괴롭히다도 되고요. 놀리다도 되거든요. 괴롭히거나 놀렸습니다.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무엇을 하곤 했냐면 would make fun of her horn. 그녀의 뿔에 대해서, 뿔을 가지고 make fun of. 뭔가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뿔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놀리는 것이죠. 유니콘에만 뿔이 있잖아요. 야생의 말들에는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야생의 말들이 자신이 안 가진 것이다 보니까 아, 저 뿔을 가지고 계속해서 놀리는 것이죠. 그래서 make fun of라는 것은 funny, 재밌는 것, 재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말을 가다듬어서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Luna didn't understand. Luna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Why they were so mean? 그들이 왜 저렇게 mean, mean이라고 하면 의미하다? 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어떤 왜 의미? 이게 아니잖아요. 맞죠? 왜 의미가 아니라 바로 못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저렇게 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죠? 우리 최근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간접 의문문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접 의문문 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 아직까지 전 잘 모르는데 기초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복습할 겸 처음부터 쭉 한번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할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were they so mean?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문장이죠. 그들이 왜 저렇게 못된 거야? mean이라는 것은 못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Why were they so mean? 저들이 왜 저렇게 못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앞에 의문사가 있고요. 바로 지금 제일 끝에 의문, 이 부어, 물음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직접 의문문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why는 의문사고요. were they 할 때 원래는 they were이잖아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were이 먼저 나왔어요. 바로 아, 의문문임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동사를 앞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 why were they so mean이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인데 이제 간접 의문문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간접 의문문은 언제 쓰냐면 직접 의문문은 그냥 홀로 쓰이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쓰이지만 간접 의문문은 바로 이 직접 의문문이 또 다른 문장에 얹혀 있는 것, 또 다른 문장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아, 왜 그들이 못된 거야? 왜 그들이 그렇게 못된 거야? 라고 하면 직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죠. 루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못됐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루나 didn't understand, 그 다음에 이 이해하는 내용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내용 안에 의문문이 얹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why they were so mean.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의 특징은 바로 주어와 동사 자리를 샥 바꿔준다라는 게 간접 의문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 의문문에서는 were they, 동사가 먼저 나왔다면 간접 의문문에서는 they were, 주어 동사 순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Where do you live? 피디님. 어디에 사세요? 라고 이제 친분이 좀 생겨서 아 피디님 근데 댁이 어디세요? 어디에 사세요? 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where do you live?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 do라는 이 도와주는 동사인 do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동사 주어 순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간접 의문문이 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I wonder where you live가 되겠죠. 아, 나는 궁금하다. 아, 저 참 궁금하네요. Where you live.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피디님께서 어디 사시는지 참 궁금합니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아, 그냥 직접 의문문은 홀로 독립적으로 쓰였다면 간접 의문문은 어떤 문장 안에 얹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do you가 왜 you live가 되었냐면은 바로 do라는 것은 의문문을 만들 때 원래는 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where live you가 돼야 되는데 이 일반 동사라는 친구는 자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도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 같은 do라는 친구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live가 된 것이고요. 이제는 이 do를 다시 그 live로 집어넣어주면 주어 동사 순이 되겠죠. 그래서 I wonder where you live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 순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응용할 포인트 한 가지. 간접 의문문 응용.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것과 이 지금 여긴 is she coming? 그녀가 오고 있습니까? 내용상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아까 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why랑 where 같은 의문사라는 친구가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is she coming? 그녀가 오고 있습니까? 의문사가 없죠.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간접 의문문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I don't know. 그 다음에 if 혹은 whether이라는 친구를 집어넣어줍니다. 만들어줍니다.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다. If she is coming.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아 의문사가 없을 때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아 단순히 그냥 주어 동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의미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장이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if나 whether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I don't know if she's coming 혹은 I don't know whether she's coming이 되겠죠.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Did it rain? 비가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비가 왔나? 안 왔나? 난 참 궁금하네. 자, 이거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PD님, 밖에 비가 왔습니까? 그러면 이걸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보면은 아 저는 PD님 참 궁금합니다. 밖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그거를 영어로 적어줄 때도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If it rained.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아까 동사 주어 순이었죠. 직접 의문문. 그런데 이제는 그 두 동사가 바로 원래 있던 동사로 들어가면서 원래 있었던 it rained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꿔줬는데 거기에 뭐가 추가된다고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를 추가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he asked if it rained 혹은 he asked whether it rained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간접 의문문의 응용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나오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he spent. 그녀는 보냈습니다. Most of her time on her own. 그녀 스스로, 그녀 자신, 그녀 홀로 그녀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요? 다른 친구들 자꾸 놀리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루나는 혼자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Luna daydreamed. 루나는 daydream. Daydream이라는 것은 바로 공상의

0: 마무리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1: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She spent most of her time on her own.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Herd. Herd. Luna the unicorn lived with a herd of wild horses. Tease. Tease. As she was growing up, the other foals teased Luna. Make fun of. Make fun of. They would make fun of her horn. Mean. Mean. Luna didn't understand why they were so mean. Daydream. Daydream. Luna daydreamed about what it would be like to find a herd of horses just like her.
0: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을 하는데 오늘은 구동사라는 것을 다뤄볼까요? 동사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구동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Make fun of. Hold on to, look forward to. 우리 친구들 이거 외운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의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뭐를 놀리다, 뭐뭐를 붙잡다, 고수하다, 뭔가를 기대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나오면 바로바로 1대1로 탁탁탁 영어, 우리말 의미 이렇게 외우곤 하는데 이것보다는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빠르게 한번 볼까요? Make fun of, 재미를 만들다. 무언가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하하하 너를 재미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놀리다. 그래서 뭔가를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고요. Hold on to라는 것은 to는 어딘가에, on은 이렇게 접촉, 어딘가에 닿여있다. 이렇게 접촉을 의미하거든요. hold는 잡다이고. 그래서 어딘가에 접촉하면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붙잡다 혹은 입장이나 어떤 의견을 바꾸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런 게 고수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는 어딘가에 앞으로, 어딘가에 앞으로 보는 것이죠. 뒤나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니까 기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어휘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네.
0: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를 해볼 건데요.
1: 그쵸.
0: 아, 제목이요. 아들의 실력을 핑계 삼은 아빠라고 오. 해서
1: 예.
0: 남편이요. 기대되시죠? 자,
1: 네.
0: 상의도 없이 게임기를 샀습니다.
1: 아유.
0: 자, 이랬을 때 지금 굉장히 당황한 케이스인데.
1: 그쵸.
0: 이제 핑계를 댈 뭔가 돌릴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1: 사실은 내가 갖고 싶어 샀지만 아들을 핑계 삼아 이제 게임기를 내세웠다.
0: 와, 굉장히 촉이 좋으시네요.
1: 아, 그럼요.